여름 한번 보내고 나면은 도로는 또 금방 여기저기 패이고 망가질 테지만 우린 그걸 알면서도 가지런히 정돈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야 혹독한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거니까. 자 망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열심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반듯하게 자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해야겠죠. 6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오늘 첫 곡 에드 시런의 Perfect였습니다. 아, 참 달달함이 한도 초과하는 에드 시런 같은 가창력, 이런 목소리는 뭘 불러도 다 좋게 들리. 네, 불공평해요. 퍼펙트한 월요일 보내라고 노래로 응원해 주시나요? 라고 5452님. 아, 그러면 진짜 좋죠. 모두 완벽한 월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저 빼고 세 명이 또 어지를 것을 알면서 아침부터 청소기 돌리고 닦고 쓸고 쓰레기 버리고 출근 중이에요. 아, 일을 하시는데 청소를 전담하고 계시나요? 근데 진짜 본인은 안 어지를 저 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 5877님, 네, 아침부터 수고하셨고, 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무더위를 대비해서 비타민 섭취를 늘렸습니다. 근래 들어 몸이 축축 처졌는데요, 그래도 좀 챙겨 먹으니 나아진 것 같아요. 벌써 이런 나이가 됐구나 서글프다가, 그래, 약효라도 받을 때 열심히 먹어두자 싶습니다. 5966님. 예, 뭐 효과가 있었다니 다행이고요. 예, 뭐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없죠. 힘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김규남님이 와 테이크댓이다. 너무 오랜만에 Back for Good 듣네요. 그러게요. 저도 전주 듣는데 반갑더라고요. 로비 윌리엄스가 몸 담았던 영국 출신 5인조. 그저 게리 벨로우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8201님. 진짜 저보단 동생인데 그래서 어디 그 심사하는 그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진짜 좀 멋지게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임현정님, 남편이 7월 1일부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달 말까지 휴가입니다. 평소에 같이 오늘 아침을 듣는 건 처음인데 남편이 상대 목소리 오랜만에 반갑다고 좋아하네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네, 다른 지역. 아직까지 그래도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꿀 같은 휴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지역 옮겨서도 네, 건강하시고 가끔 안부 전해주십시오, 현정님.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틈틈이 뭐 듣고 싶은 노래 또 마음에 들 때는 그 위에 하트 버튼 눌러주시면 주말 3부 첫 곡으로 하티스트 송 또 전해드리고 있고 또 그냥 별거 아니더라도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아우 나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아침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망설이지 마시고 미니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네, 다른 코너보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편안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입니다. Flowers.

좀 이렇게 리듬이 착착 달라붙네요. 그냥 듀아리파의 Don't Start Now,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두 곡 다 아주 리듬감이 멋진 곡인데요. 다 그냥 뭐랄까 남자친구 여가수니까 남친들에게 헤어지고 나서 예 야 다시 시작 마 뭐 이런 뜻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피곤했는데 이 노래 두 곡 들으니까 힘난다고 9002님 감사합니다. 조금 이른 휴가를 보내고 오랜만에 출근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셨길래 오랜만이란 표현을. 연애할 때는 남편이랑 맞는 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휴가 동안 우리가 꽤 닮아가고 있네 싶더라고요. 지지고 볶으면서 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생겼나 봐요. 남편, 이번 주 피곤할 텐데 힘내자. 0067님, 어떤 부부의 정석 매뉴얼을 보여주시는 그죠. 살면서 맞춰가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텐데 그렇게 안 맞는 게 많았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많이 사랑하십시오. 0201님은 아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아침부터 일찌감치 공부하러 갔습니다. 듬직하면서도 뭔가 찡한 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기분. 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쵸. 자진해서 뭔가를 하는 아들의 모습. 학교는 가야 하니까 가는 거지만 뭔가 진짜 보고 있으면은 뒷모습마저도 듬직하시죠? 네, 꼭 아드님이 지금 원하는 자격증 그냥 한 번에 취득하기를 저희도 응원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 TLC입니다. No Scrub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주말에 아침 가족들 계신 곳 비 온 곳 꽤 있었죠. 여기 강원 지역에는 호우 피해도 있었대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비가 장마의 시작은 아니지만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7호 태풍 메칼라가 본격적인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 발생했거든요. 메칼라가

오늘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반도에 상륙할지보다도 이 태풍이 밀어올릴 열대 수증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증기가 뭉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뭐 돌풍이라든지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태풍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잘 대비해야겠지만 제일 좋은 건 제발 조용히 지나가 주기를 바라게 되네요. 현재 편의점에서 뭐 진통제, 소화제, 해열제 이런 상비약 11종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2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계획을 밝혔는데 심야 시간대에 편의점 상비약 매출이 높기도 하고요. 현재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상비약 품목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한 공익단체가 2023년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1.5%가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해열제 같은 거 샀던 것 같고요. 62%는 품목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국민들의 반응이 이러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서야 보험금의 심사 기준이 바뀐 걸 알았다. 그래서 뭐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직접 겪어보신 당사자도 계실 거고. 자, 이런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공시 의무 행정 지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이나 여러 이유로 보험금 심사 기준이 바뀌어도 가입자한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대요. 근데 오늘부터는 반드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뭐 카카오톡 알림톡이든 보험 앱 팝업 알림이든 두 개 이상의 채널에 공시를 해야 하고 심사 기준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와 적용 시점까지 덧붙여서 안내해야 한다는데 자 이런 조치 때문에 변경 사실을 몰라서 보험금 청구에 손해를 보거나 난감한 일이 줄어들기를 역시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과 다른 특이한 신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얘기는 예, 뭐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은데 특히 이 사람은 2006년 한 면도기 회사 모델로 활동할 당시에 무려 10억 달러 이게 뭐 야 1조가 넘네요. 10억 달러 1조 한 6천억 원 지금 환율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대요. 자 위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과 함께 세계 3대 디바로 불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2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매년 크리스마스면 캐럴 연금을 받는 미국 출신 이 가수 너무 쉽죠?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이용해서 문자로 맞춰서 주셔도 좋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치약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뭐 오늘 힌트송이 그냥 너무 예, 답이에요. 답. 유럽의 노래입니다. 캐리.

야, 노래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유럽의 캐리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요. 2006년 한 면도기 광고를 찍을 때 자신의 다리를 10억 달러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했던 가수인데 목소리보다 다리를 더 비싼 보험을 이러면 근데 한 달 보험료가 얼마나 가야 돼요? 10억 불이면 예, 머라이어 캐리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엔 자신의 성대 보험도 약 800억 원대. 근데 10억 1조에 비해서는 다리가 더 자신이 있나? 저의 학창 시절은 머라이어 캐리가 가득 했습니다. CD 사서 듣고 또 따라 부르고 따라 부르는 게 되는 것만으로도 윤진숙님은 굉장한 보컬인가 봐요. 와,

근데 대박이다. 그렇게 영어를 CD 사서 따라 부르고 하다가 영어 교사가 되셨대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진숙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박서영님이 혹시 상디는 신체보험에 가입한다면 어느 부위를 들고 싶으신가요? 아, 왜 머리 아프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데가. 예. 그냥 뭐, 예. 다 이렇게 감추고 뭐 이렇게 해야 좀 약간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어느 한 부위. 예. 자, 소영님은 어디를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치약 세트 보내드릴게요. 소소하지만. 6452-9859-7421 정순아님께도 저희가 치약 세트 보내드립니다. 5690님은 남편이 5일 동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연 들으며 2시간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누려보려고요. 라고. 머라이어 캐리 문제 냈는데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신청하셨었거든요. 자, 보이스 투맨과 함께한 One Sweet Day.

Simply Red의 If You Don't Know Me By Now 였습니다. 워낙 뭐 이분들 버전으로 유명하지만 이 곡은 70년대 그 테디 펜더글라스라고 하는 흑인 뮤지션이 먼저 발표를

0: 했었던 곡이고요. 아 근데 오늘 노래들 너무 최고입니다. 귀호강 중이에요 라고 7934님 월요일은 감성적으로다가 첫 곡부터 오늘 같은 날씨와 딱입니다 라고 노은진님 그러게 오늘 그래도 아침 기온이 이 정도면 견딜 수 있다라는 수준이었는데 자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벌써 6월 22일이고요. 네, 월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9시 54분 50초를 지나고 있고 2부 마지막 곡 브루스 윌리스의 목소리로 Save the Last Dance for Me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3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성 선곡이 너무 마음에 들다고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이 노래를 뭐 같이 듣고 싶어졌어요. 예전 노래지만 최근에 제가 저녁 시간대 가끔 들으면서 아, 참 좋다,

아, 옛날이요. 랜디 크로포드라는 여성 보컬리스트의 곡인데요. 이분은 미국 싱어지만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에서 더 인기가 많았고요. 그 키보디스트 조 샘플이 이끌었던 크루세이더스라는 팀의 보컬리스트로도 오래 활약을 하셨는데 방금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음악 생활을 은퇴하셨다고 예, 이렇게 나오네요. 자, 랜디 크로포드의 음성으로 One Day I Will Fly Away라는 노래, 오늘의 감성 선곡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들어요.

0: 알마즈 그 노래 부른 분이죠? 열정 가득한 목소리 조혜진님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열정도 열정인데 한 소절만 듣고 있어도 뭔가 조용히 끓고 있는 듯한 참 그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이런 게 독특하면서도 이렇게 딱 터지기 일보 직전의 어떤 막 그런 네 랜디 크로포드의 One Day I Will Fly Away였습니다. 한희수님은 이게 영화 물랭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이 부른 적이 있다고요? 하긴 뭐 니콜 키드먼 노래도 잘하지만 저 봤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예, 기억해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선곡이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황홀해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정말 대단한 감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메마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틀어도 또 그거 아세요? 이게 어떤 노래를 딱 틀었을 때도 그 안에 공기가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은 노래가 훨씬 편안하게 들리고 그 묘하게 말 한마디 하나 하지 않고 있어도 그게 통할 때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능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진 않아도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미니를 틀어놓고 한 노래에 대해서 적어도 만 명 이상이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야, 이건 새삼 정신 차리고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의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함께 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탈퇴시키겠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네, 뮤지컬 한 씬이 끝난 듯한 느낌. 김동률의 황금 가면, 양은미님이 최근에 자주 듣고 있는 노래라고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고, 아, 콘서트에서 이 노래 할 때 춤을 추는군요. 댄스 가수 김동률 생각이 납니다. 이지은님, 저의 응원곡이라고 생각할게요. 저 오늘 면접 갈 거걸랑요. 2005번님, 어, 그렇군요. 할 수 있어. 예, 쫄지 마시고요. 아침부터 둘째 아들 생일상 차리고 아이들이 남기고 간 밥을 싹 긁어먹고 후다닥 씻고 이제 출근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태풍이 휘몰아친 것 같아요. 애들은 알까? 엄마의 이 태풍 같았던 아침을. 그래도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한 시작입니다. 아, 그쵸. 살아났는데 뭐, 특히 이제 뭐 사춘기 오고 그러면 한 숟갈 딱 두고 갔다 올게. 큰일 하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아주. 예. 4861님. 자, 늘 첫사랑 같은 우리 아들들. 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까. 버스커와 버스커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노래 바로 이어드릴게요.

이현승님이 여름에는 선미의 Balloon in Love 들으면 좋아요 라고. 벌써 이게 24년에 나왔네요. 네. 선미 원더걸스 출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선미씨 베이스 치는 모습에, 야, 그런 캐릭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귀하죠. 물론 여성 베이시스트들이 많은데 선미 씨가 이렇게 롱드레스 그런 거 쫙 입고 자기 키만한 베이스를 탁 들고 슬랩을 하는데,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전이다. 요새도 베이스 치세요? 라고 물어본 게 한 몇 년 됐는데 요새 안 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귀한 재주를 언제 한번 또, 예,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일찍 깨서 오랜만에 일찍부터 듣네요. 노래가 힘차니까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김정희님.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사연자분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니까 가능한 거죠. 3216님, 석 달 전에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그동안 오전에 학원 다닌다고 라디오 제대로 못 들었는데 드디어 학원 끝나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디 응원에 힘입어서 학원 수강생 중 유일하게 필기 실기 다 따고, 와, 유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랑할 때도 없고요. 그냥 오하윤의 자랑해요. 오전에 라디오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야, 진짜 이렇게 자랑할 때 없고 이럴 때 눌러오세요 여러분. 저희가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드릴게요. 3216님이 필기 실기를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했대요. 앞으로 저희도 가열차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취업 꼭 성공하시고 스킨케어 세트 이제 드릴 테니까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정희에 나왔던데 50-50. 네. 신곡 아니고요. 큐피드 오랜만에 듣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비 오는 아침 일찍 비를 흠뻑 맞으며 조깅을 했어요. 이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행복합니다. 국민학교 시절 친구 아이들과 비 맞으며 신나게 야구했던 기억도 문득 떠오르고, 그 시절이 이렇게나 생생한데 벌써 제 나이가 50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반백년 살아보니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두서없이 좀 말이 길었죠? 암튼 잠시 쉬었다 가려고요. 주말에 올려주신 글이거든요. 빗속을 달리는 기분. 이건 뭐 꽤 난처할 것도 같은데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뭐 비 오면 일부러 첨벙첨벙

물 고인다만 골라서 서로 그렇게 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야구에 공차기, 맑은 날보다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재밌었죠. 아, 제 인생 언제가 그런 즐거움을 마지막으로 느꼈었던 건지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참 갑니다. 아무튼 반백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소년의 마음 간직하고 계신 김태원님, 언제든 놀러와 주세요. 6월 22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야, 잊고 있었어요. 이 노래 엔딩에 김현철이 재즈 싱어가 되고 싶은 이 간절한 스캣. 예, 아 진짜 인상적입니다. 올라가네 어떻게. 진짜 풋풋하고. 동네였어요? 네, 김명희님이 신청하신 노래 김현철의 동네를 오늘 사연자 김태원 아침가족님 사연과 붙여서 들어봤습니다. 사연과 노래가 너무 찰떡입니다 라고 박현석님. 예전에 윤상 형님하고 현철 형님하고 누구 노래가 더 세련됐나를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라고. 에이, 답이 나옵니까? 세련을 어떻게, 뭐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이수키님, 어릴 때 비 맞고 친구들이랑 놀던 때 생각납니다. 커서는 비 맞기 싫어서 그렇게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뭐 이게 우리 탓은 아니죠. 산성비라고 하니까. 진짜 차를 밖에 세워놓으면 뭐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소나기처럼 비가 쏟아졌는데 흙탕물이 범벅이 돼 있을 때 이거를 내가 혹시 입 벌리고 막 비 온다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비 오는 날 피구왕 통키 신나게 미끄러져 주마. 아 이게 대사인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던지는 필살슛 따라 연습하던 때가 생각나는 0202님. 통키는 불 붙지 않아요? 걔 이렇게 공중에 탁 뜨면 불꽃슛. 네. 아, 여러 가지 슛이 있다고. 그쵸, 통키인데. 이젠 비 예보에도 온몸이 쑤시는 나이가 됐습니다. 김명희님. 네, 솔직히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럴 수 있죠. 자, 이어서 박학기님의 목소리로 이어드립니다. 햇살 가득한 오후.

네, 윤상. 넌 쉽게 말했지만 중2 때 베프 친구한테 이 노래 들어보라면서 교탁 밑에서 불러줬던 생각이 나신다는. 야, 김미란님. 친구가 너무 좋아해줘서 행복했었어요. 라고. 중2 때? 야, 귀가 아주 일찍 깨이신. 고마워요. 요즘에 핫한 거제에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 멀긴 머네요. 하시면서 최나무님도 난 쉽게 말했지만 요새 거제가 그 리센느 때문에 그거 맞죠? 네. 저 김현철, 이현우, 윤상 그때 거제에서 또 했었는데 공연 맞죠? 거제예요. 거제 가갖고 저는 해산물이 아니라 인생 삼겹살을 거제에서 먹었답니다. 어, 갑자기 또 배고프네. 박현진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싶어요. 어제 쇼츠에서 갓세븐 진영씨랑 최유리씨랑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죠? 야, 진영 그 JYP랑 똑같잖아요. 박진영 이름이. 노래를 그 잘하는지 몰랐어요. 벌써 갓세븐 데뷔한 지 꽤 됐을 텐데. 아무튼 요즘 알고리즘 곡으로 떠요 라고 핫한. 네, 김연수님 또 4788님도 신청하셨는데 요거를 아 광고를 듣고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 꽤 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빨리 광고 갔다 올게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분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림 사거리 그 비가 오다 말다 한 그 사이에 햇빛이 비추고 막 그런 그때가 생각나는 이은희님 역시 감성 가득한 분이시고요. 라디오 들으니까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게 느껴지는 오전입니다. 음악이 잠시나마 마음을 맑게 해주네요. 출근하는 사람들

부러워요. 저는 올 2월 퇴직했거든요. 7891님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퇴직도 하신 거잖아요.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그러면 미리 소개해드린 끝곡 4788-0660님도 신청하신 최유리의 이건 뭐 진영씨랑 같이 부른 버전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 곡이고요. 그거는 너튜브에 가셔야 볼 수가 있고. 자, 생각을 멈추다 보면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월요일 힘있게 보내시고요. 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 탓에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고 스스로를 올가매곤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족한 게 당연하니 놓는 법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못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조금 더 채우고 싶은 1%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0: 있나요? 어깨 회전근개 실질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심술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술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면 아니 이걸 왜 아직 가지고 있지? 뭐 싶은 그런 물건이 꼭 나와요. 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물건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추억 한 상자를 열어보는 새 아침, 새 월요일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조지 퓨처링 김현철의 드라이브였습니다. 김현철 씨 참 가사 쓸 때 단어 선택을 아주 그 적재적소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하나? 예, 참 잘 선택해요. 문득 돌아보면 이제까지 어거지로 살아온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다들 그렇게 사는 중이겠죠. 예. 잘 버티며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 드라이브는 뭐 이렇게 해가 쨍하고 맑은 날도 잘 어울리겠지만 사실 오늘처럼 조금 흐리고 또 그냥 어정쩡한 날도 달리는 기분이 참 좋아요. 예. 특히 남들은 다들 일하는 시간에 나 혼자 여유 있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론가 그냥 훨훨 다닐 수만 있다면, 예.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지금 계신 곳에서 어디까지 마구 달리고 싶으세요? 서울 출발해서 부산? 뭐 강릉? 어느 쪽? 아,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남들은 자 일주일 새로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또 열심히 일해봅시다. 뭐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지 막 이러는데 나는 달리고 싶어. 어디까지 가시든 그 길의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마지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

0: 투자자금 투자자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분 58초가 금방 지나가죠? 와, 연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팀 이름이 40 Fingers. 40 Fingers라고 해서 와, 그러면 멤버가 몇 명인 거야 했는데 4명입니다. 4명이 10손가락 곱하기 4. 그래서 40 Fingers가 되죠. 이탈리아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 4명이 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렇게 멋있게 연주를 해냈습니다. 예. 아. 응? 임수환 씨. 어제 두산과 LG전 TV 화면에서 문세님 봤습니다. 이겨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두산 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걸렸네. 문세형님이 어제 야구 직관 가셔서 이긴 걸까요? 형님은 승리의 요정입니다. 4785님. 야, 제가요, 직관을 한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LG 명예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제가 시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던, 그래서 직관을 그때 했고, 그 이번에는 장한준 감독이 시타 시구 그 부부가 함께 하셔서 제가 양보했고, 저는 편하게 좋은 좌석에서 직관을 했는데, 아, 10년 만에 그 야구장을 직접 찾아간 이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계속 그냥 뭐 응원만 하고 뭐 피터지게 그냥 응원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가족 단위로들 많이 오셔서 뭐 그냥 나들이 오는 거예요. 마치 그냥 피크닉 온 것처럼 바리바리 먹을 것도 싸들고 와서 같이 뭐, 그게 저녁 시간에 5시 경기였으니까 뭐 저녁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여유 있게 그 경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중들이 그냥 자신들이 노는 거야. 거기 와서 사진 찍고 음식 먹으면서 참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든지, 직관에 이런 맛이 있구나 싶어서 저도 좀 시간 내서 자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LG가 최근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두산 팬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어제도 아주 큰 차이로 이겼잖아요. 예, 네. 저는 그냥 어제 정도는 우리가 좀 대충해서 두산의 길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속내는 그랬었는데,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서로 각자 최선을 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 LG가 또 이기고 말았습니다. 두산 팬 여러분들도 예,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경기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반전의 그런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중학교 때 좋아했던 웨스트 라이프가 데뷔 25주년이래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양지민 씨, 그렇죠?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 한 곡을 신청하고 싶군요. 마침 베리 매닐로우의 곡 맨디를 웨스트 라이프가 자신들만의 어떤 스타일로 커버한 곡이 한 곡 준비돼서 이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 맨디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 맨디입니다.

룽가의 Blue Blue Heart였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빅 룽가. 우리나라 국내에도 몇 번 왔었던, 방송 출연도 하고 공연도 많이 했었던 빅 룽가. 아주 감성적이고 좀 세련된 멜로디로 전 세계 팬을 사로잡은 Blue Blue Heart였습니다. 오늘 자꾸 너무 좋은 노래가 나와서 우울한 기분은 조금씩 삭혀지고 있네요 하신 이문흥씨 감사합니다. 0087님이 문세영님이 드라이브를 들려주시니 영화 F1의 드라이브도 듣고 싶어지는군요.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예, 가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노래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신청을 지금 방금 하신 에드 시런의 노래일 거예요. 그렇죠? F1, 영화 F1의 드라이브. 에드 시런이 부른 노래를 찾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드라이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이 자동차 경주잖아, F1.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고 커피 한잔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MBC 라디오 그 스튜디오 복도에서 2시 데이트 DJ 안영미하고 자주 마주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늘 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전주하고 또 다르게 몸이 불어서 배를 거의 안고 다니고 있었다. 이번 주부터 출산 휴가를 떠났다는 걸 보니까 이제 곧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오늘부터 2시의 데이트는 스페셜 DJ 체제로 바뀐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결정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이거저거 할 게 참 많다가도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기와 산모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 순조로우면 사실 더 바랄 게 없다. 여름에 태어난 아기가 다른 계절 아기보다도 태어날 때 체중이 좀 더 많이 나가고 겨울에 태어난 아기는 다른 계절 아이들보다 더 빨리 기기 시작한다는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4kg 우량하였던 아기 또 걸음마 빨랐던 아기 말이 좀 늦게 트인 아기 기저귀 늦게 뗀 아기 손으로 아무거나 집어먹던 아기 뭐 그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가 됐고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될 수는 있어도 하루아침에 부모가 될 수는 없는 법. 부모가 되려면 기다려야 되는 게 참 많다. 우리 태어날 때도 어른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겠지. 올 여름, 올 가을, 겨울에 태어날 아가들아, 진짜 모두 건강하게 도착하렴. 너희를 기다리는 건 10달 동안의 행복한 마중이란다.

걸음마가 유난히 빨랐던 애기들, 또 어쩌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신기하네. 얘 천재인가 봐. 뭐 이랬던 아기들. 그리고 기저귀도 웬만하면 저 이제 기저귀 떼야 되는데 계속 얘는 기저귀에다가 응하네, 쉬하네 뭐 이랬던 아기들.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뭐든지 입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아기들. 그런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가 됐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공감이 가십니까? 오늘 이 방송이

늘 그래왔지만 뭐 육아 전문 방송입니다. 정말 수많은 아기들을 키우시는 그런 가정들, 예, 육아에 애쓰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평화, 예, 시간을 드리고픈 그런 방송입니다. 이주성 씨가 저는 가을에 아빠 돼요. 가을에 아빠 돼요. 신혼집으로 2년 넘게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살았는데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아기가 된 듯 아기 용품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제 그 아기 위주로 이제 집안의 모든 살림이나 뭐 도구 뭐 이런 게 바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성장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바뀌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또 바뀌고 아마 안방을 내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바뀔걸요. 6131님 어머 아저씨 저도 출산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아저씨 응원 듣고 힘이 납니다. 우리 아가도 무사히 도착하렴. 아유 요즘 하루하루가 기대되면서 또 떨리기도 하고 그쵸? 아유 그 카운트 들어갔어요. 예. 정말 행복한 출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광진 씨는 미국에 사는 딸이 지난 겨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기 사진을 보내주는데 손녀딸보다 내 딸 얼굴에 눈이 먼저 가네요. 며칠째 계속 입고 있는 티셔츠에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붙은 채로 아기를 안고 먹는 밥 먹는 우리 딸 사진을 보니까 코끝이 찡합니다. 아 그래요. 정작 수고하고 애쓰는 내 딸의 그런 힘든 모습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시죠. 네 이광진 씨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애기나 산모나 다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뭐 산모들 또 출산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두유 제조기를 준비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는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또 다른 길로 가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게 그 드라마 그 시그널 OST에 담겨져 있었던 김유나의 길입니다.

김유나의 길, 에릭 베넷의 허리케인. 예, 허리케인. 제 오늘 저랑 같이 온 제 매니저 이제 우람 씨가 대학에서 이제 노래를 전공했는데 그때 왜 그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같은 거 치르잖아요. 실기. 그때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불러본 게 바로 이 노래라고. 허리케인.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만큼 그 뭔가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기 참 좋은 그런 곡이라는 거죠. 약간 그 기승전결이 있고 표현 같은 거 할 때 아주 훨씬 더 깊이 할 수 있고 뭐 그런 허리케인. 뭐 이 노래 좀 아십니까? 그러면 좀 노래 좀 하신 건데. 네. 월요일이라 엄청 바쁘네요. 저 이제 왔어요 하신 김형식 씨.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시면은 노래 한 곡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제 우리 김형식 씨를 위해서라도 제미로콰이, 예, 제미로콰이의 Candid Hit, 예,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지금 혼자 계시거나 또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볼륨을 조금 더 높여보시겠어요? 귀에다 대고 마치 나만을 위해서 불러주는 듯한 러브송 한 곡이 오늘의 끝곡 됩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Nothing. 이런 곡이거든요. 볼륨 올리셨어요? 제가 큰 소리 안 낼게요. 여기서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셨어요? 오후에 비 소식 있던데. 예,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참고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thing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stupid, then you'll catch me crying. We're not making out on the boat in the rain or in a house I painted blue.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0: You could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appeal.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m.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4400번님의 사연입니다. SNS에서 본 글인데 공감 팍팍 되네요. 국민 체조하면서 이야 이런 게 운동이 돼? 하나도 안 힘든데? 라고 말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기억나시나요? 국민 체조 시작! 어릴 때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 국민 체조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을 한다, 목에서 쇠만 납니다. 자, 첫 곡이 딱 2분 50초거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스트레칭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드리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안녕하세요. 정의 문곡 김신영입니다. 예, 원래 피곤한 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스트레칭 하셨나요? 로제의 아파트.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체조 시작하면은 친구들이랑 옆에서 할 거 다 해요. 체조는 다 하면서 야, 너 오늘 뭐 할래? 매점 갈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체조를 하면서 옆 친구와 얘기를 한다? 말 못해요. 따라따라따 야,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답한 거죠. 예, 우리 6576번님이 신영 씨 국민체조 하는데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 나요. 라고 국민체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스트레칭 꼭 해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기지개 피다가 다 모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좀 몸을 풀어놓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우리 최인혜님 신디 5월에 감기 제대로 걸렸잖아요. 하지만 언니 말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이불 빨래 돌려놓고 병원 다녀와서 약 먹고 일했습니다. 정이 들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힘낼 거예요. 라고 나이스. 예. 아파요. 예. 그리고 5월에 개는 걸리지 않겠지만 사람 많이 걸려요. 요즘에는. 그 옛날 사실은 그 속담? 속담이랄까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에어컨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 가면 없다가 예, 남의 집 가면 또 시원하다가 MBC 가면 춥다가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감기가 또 쉽게 걸립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삼겹살 구워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예, 바짝 한번 예, 파이팅 한번 해보자. 그리고 비타민 꼭 챙겨 드세요. 요즘에 정말 이 비타민이 좀 다르더라고요. 비타민 안 먹는 날, 비타민 먹는 날 바이오 리듬 자체가 예, 단조, 장조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 6005번님 신디 혹시 오늘 비 소식 있나요? 이상하게 어젯밤부터 몸이 시소시거든요. 라고 정답이에요. 선생님.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때 제가 셀프 인테리어 했을 때 그 관절염 왔었잖아요. 류마티스. 어제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픈 거여서 아 이건 비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비구나. 비다. 예. 비더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또 혹시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비 피해 꼭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에서는요. 90년대 팝 디바로 파격 변신했죠. 우리 재아. 재아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팍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오후 스케줄 어떻게 되나요?
1: 오늘 오후 스케줄은 친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가야 합니다.
0: 세상에나. 예. 그럼 집순이는요?
2: 비도 오는데 어디 갑니까? 집에 가야죠.
0: 그렇지. 정답이다. 예. 비 올 때는 집에 있자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정말 같은 날 다른 스케줄이지만 이분들을 모시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모신다.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도드람 한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삼일제약
0: 롯데렌탈
2: 멕시칸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0: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감사합니다.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다시 편집해놨다.
1: 김신영이 응원합니다. 자유걸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6월의 22일 투투데이죠. 예, 매출도 투투 더블 순이익 따따블로 받으시기 바라면서 자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또 으라차차 파워업이 필요한 이유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나가고요. 전화 연결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 까지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소상공인 선생님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되느냐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우리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그리고 원투의 못된 여자 It's your boy Dendon. Got mad respect for my brothers. Ladies and gentlemen.

0: 네,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그리고 원투의 못된 여자까지 듣고 오셨고요. 아, 으라차차 파워업 우리 또 전국 각지에 또 응원이 필요한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사연 받고 있죠. 소개받는 데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되면 녹용 홍삼 세트까지 드립니다. 예, 우리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십니다. 2109번님 사촌동생과 경북 영덕에서 막 썰어 횟집 하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새벽에 들어온 싱싱한 횟감들이 많으니 다들 회 드시러 오세요 라고. 아, 맛있겠다. 영덕이면 뭐 말해 뭐합니까. 예, 또 동해바다에서 나고 예, 다 잡히는 그 생선들 그리고 영덕 쪽 그 라인 쪽이 물회가 맛있어요. 예, 영덕 죽변 포항 요 라인들 쫙 있잖아요. 거기 물에 또 기가 막힙니다. 예. 자, 막 썰어, 예, 막 벌어, 화이팅. 예, 그리고 우리 0741번님, 충북 제천에 쭈꾸미집, 자영업자입니다. 나 12시부터 라디오 틀어놓는데, 신영 누나, 너무 잼나요? 호루라기 소리 들으면 손님들도 웃고, 저도 열심히 장사합니다. 라고, 아, 쭈꾸미 너무 맛있겠다. 예, 우리 022번님, 쭈꾸미 할 때 단전에서 올라오는 감탄사. 쭈삼 맛이잖아요. 쭈삼. 예, 쭈꾸미 삼겹도 맛있고 그냥 쭈꾸미도 맛있고 끝나고 나서 거기 혹시 콩나물국 주나요? 냉콩나물국. 아, 예술인데 말씀드리고요. 2164번님 경기도 남양주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 중입니다. 하이 헬로 아이 마이 미마인. 아이들 시험 기간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해요. 아이들도 우리 선수들도 파이팅! 이라고. 예, 일단 파이팅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죠. 예, 오늘 목요일 날 이제 또 대한민국께 이제 또 남아공 대 대한민국 예, 마지막 이제 A조 3차전 예, 열립니다. 예, 뭐 비기거나 뭐 이기면 32강 올라간다고 하는데 예, 비긴다라는 생각은 예, 저기 단전에다가 숨겨놓으시고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예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43번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앞치마, 에코백, 블랭킷 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오픈한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 홍보가 없어서인지 주문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라면서 인증샷을 보냈어요. 이쁜데? 요런 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예 색감을 되게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원단 이런 거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다 먹고 싶죠. 예, 말해 뭐예요. 다 가가지고 먹고 싶은데 그래도 예, 우리 초보 사장한테 전화해야죠. 예, 10일밖에 안 됐어요. 오픈한지. 그러면은 정말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예, 얼마나 하루하루 떨리고 설레겠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 4643번님. 앞치마 너무 예쁜데 에코백이라. 예.
1: 아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라차차 파워. 정화의 망국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일단 뒤에 라디오 꺼주시고요.
1: 네.
0: 예.
1: 네. 네.
0: 예 끄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아니고 이어폰 아니고요.
1: 네.
0: 오케이. 자 자기 소개 한번.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낸 지 한 열흘 된. 초보사장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0: 우리 정선님?
1: 네, 경선.
0: 경선?
1: 네, 경선.
0: 아, 예. 우리 네. 아, 사장님.
1: 네.
0: 예, 일단은 그 브랜드가 체인점은 네. 아니잖아요. 체인 그게 아니잖아요.
1: 네, 맞아요. 저 그냥 개인 혼자 집에서 만드는 개인.
0: 개인 네. 사업자, 정말 말 그대로.
1: 네, 맞아요.
0: 그러면 그냥. 저기 브랜드 이름이 뭐예요?
1: 아, 저 모노율리요.
0: 모노율리?
1: 네.
0: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경선 사장님이 만들어준 앞치마랑 네. 에코백.
1: 네, 블랭킷, 뭐 손수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고 네. 몇 개 이제 막 올리는 중이어가지고 네. 많지는 않아요.
0: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네. 게 원단이랑 이런 거를 되게 잘 쓰셨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1: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네, 그 원래 네. 디자인을 좀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면은
1: 아 네, 제가 원래 니트 디자이너여가지고
0: 네,
1: 예, 계속 이제 니트 1 했었었는데 이제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나이도 있고 이제 이래서 이제

0: 쪽으로 혼자 새누리 쪽으로 해볼까 하고 예 오픈한 지 한 열흘
1: 열흘 됐구나.
0: 네네.
1: 주문이 지금 한 개도 없는 거예요?
0: 네, 지금 지인 주문만 몇 개 있었고 아주 모르시는 분 신규 주문은 아직 없어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0: 제품이다. 시그니처 제품까지 알려주세요. 네. 자.
1: 아, 네. 아, 네, 네. 저희, 저희는 모노윤리라고 하고요. 제가 패브릭 제품을 하고 있고, 컬러랑, 소재에 좋은 거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배색 이런 거 좀 자신 있고요. 네, 손, 바느질 꼼꼼히 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아, 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심장 떨려요. 그죠? 지금 많이 네. 떨리죠?
1: 네, 지금 완전.
0: 아, 예.
1: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0: 그러니까요. 우리 0220번님이 저 다음 달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 앞치마 네. 새로 살 건데 지금 바로 주문 들어갈게요. 이쁘다, 내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1: 감사합니다. 예.
0: 이거 창업 10일이면은 뭘 해야 될지 네. 몰라요. 정말 긴장 네, 많이 될
1: 맞아요.
0: 거예요.
1: 네, 예. 인스타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0: 그렇지.
1: 네, 아직은
0: 어디에다 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러면 네, 모노윤리 대박 나면은
1: 네, 네,
0: 뭐
1: 네.
0: 이런 것도 한번 제품을 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1: 잘 모르겠어요.
0: 너무 떨리죠. 예.
1: 네, 네, 네.
0: 일단
1: 네.
0: 주문부터 들어왔으면 좋겠죠.
1: 네.
0: 그렇죠. 예. 하루 매출이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 중요한 건 주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1: 네. 네네.
0: 예, 좀 바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예. 네.
0: 하, 그냥 못해도 주문 한 10개 정도 생판 남이 좀 주문을 하고.
1: 아, 네네. 한 주만이라도 좀 좋았어요.
0: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노윤리를 네. 사용해줄 네. 예비 우리 고객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네.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제가 재단하고 박아서 예쁘게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저도 사실 집에서 이제 재봉틀을 하잖아요.
1: 네, 봤어요. 봤어요. 네네네.
0: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네, 정말 네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우리 모노윤리 경선 사장님.
1: 네.
0: 대박나시고요. 혹시 듣고 네네네.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저 아이비의.
0: 네.
1: 신세영.
0: 아이비의
1: YB의 흰수염 고래? 네.
0: 아, YB의 흰수염 고래?
1: 네네네.
0: 좋습니다. 이 노래 저희가 네. 들려드릴게요.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0: 이 설레임과 떨림. 예, 그리고 정말 제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쭉 가서 대박 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YB의 흰수염 고래 들려드릴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고된
2: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부터 축제진 우리 언니 오빠들 파이팅 해야죠. 예, 취임새 3종 갈게요. 후르쯔쯔 워치와리 쭈꾸빡 쭈꾸빡. 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흠당자 김신영이와 함께 신혼화이트 첫 번째 곡 오픈합니다. 서울 패밀리 이제는 갈게요. 렛츠고 파티 타임. 자, 이제 슬슬 일어나세요. 자, 우리 청와의 방구 앞에 오프닝 스트레칭 했다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에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자, 우리 2055님 역시 젊은 위일청 땡큐. 예, 허스키 보이스의 강자 김신영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멕시코전 또 달순의 라이브 가가지고 목을 놓고 왔어요. 예, 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 딱 맞지 뭐예요? 땡큐. 아, 우리 최승훈 씨. 대박. 역시 정호희만 곡의 힘 놀랍습니다. 지금 모노윤리, 또 우리 앞치마 있잖아요. 오늘 방문자 수가 수백 명이 늘고 있어요. 와우! 라고. 땡큐! 지금 주문한다는 분들 수두룩백백입니다. 근데 이거 아시죠? 또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 내일 받아야지 이런 것보다 천천히 이제 또 여유를 두고 좀 받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세영 씨. 언니, 비트간별 도전합니다. 오늘이 AI 유료 버전 마지막 날이에요. 이젠 정말 땡입니다. 안성훈의 싹가능, 싹가능이란 노래. 예. 비트 합격되면 아시죠? 저희가 뉴 선물 떡볶이 세트를 그냥 지그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비트 명예 전당에 들어간다. 안성훈의 싹가능 유료 버전의 마지막 날입니다. 컴온! 어이!

돈 열심히 잘 썼다. 지금 AI도 알아요. 이 정도면 내 거 지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100%다. 예, 우리 세영 씨 저희가 바로 예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비트 명예의 전당에 보내드릴게요. 때려 때려 전화 때려가 내 심장을 때리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2044번님이 어머 이게 웬일 월요일 대바람부터 합격이라니 나도 찾아야지 라고 지금 우리 도전자분들이 자분자분 지금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떡볶이 세트 예 저희가 뉴 선물이에요. 뉴 선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을 예 느끼게 하지 말고 눈앞으로 보여주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시고요. 요 다음 노래 그렇다면은 저희가 저기 빵빵 한번 가볼게요. 빵빵 박상철이에요. 자 여러분들 월급도

예, 여러분들 이 월요일에 파이팅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 3027번이 화음 무엇인가요? 개 이름 다 틀려도 화음은 기깔나게 맞추는 신디라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맞아 떨어지는데 딱 이렇게 운 좋은 날에 또 이렇게 오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승희 씨 신형 나이트에 맞춰 까마귀도 시끄럽게 떠듭니다. 딱! 예, 노래 들을 줄 아는 예 까마귀입니다라고. 까마귀 지능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예, 까마귀 지능이 꽤 높아요. 예, 까마귀 땡큐. 같이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잠시만요. 지금 비트 감별이 이제 쑥쑥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어, 우리 9113번님. 주말에 비트 공부했습니다. 유미리. 유미리 누나의 넌 내 거.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홈런입니다. 유미리 언니가 이제 젊음의 노트. 따라드라단. 따다다다단. 따라드라단. 따다다다다 도다다다단따다다 쯔가쯔가쯔 안키스 이거 이건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내 거 유미리 언니 갈게요. 들어오세요. 내 사랑 난 내 여자야 느낌 나쁘지 않다 좋다.

야, 정말 오랜만에 투덕볶이 나간다. 예, 우리 선생님 유미리 언니 넌내꺼 요거 바로 비트 합격하셔가지고 비트 명예의 전당 올라가고요. 우리 선생님께는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4022번님 뭐야 다들 월요병 없으시네. 아니 어디서 이런 기깔난 비트를 찾으셨대요 라고 하셨고요. 어, 우리 김윤희씨 아니 주말 동안 다들 칼을 갈고 계셨나봐요 라고 하셨고요. 어, 우리 김강원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조식 메뉴 공유 좀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예, 오늘 메뉴가 라면 일단 하나, 예, 또 거뜬하게, 예,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밥, 예, 그리고 또 향미. 향미 해가지고, 6종 김치 수레토와,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예, 김 구운 거 있어요. 예, 김. 그리고 또 선생님 보내주신, 예, 또 김을 또 항상으로 그냥 또 먹었다. 예. 말아먹진 않아요. 제가 라면에 밥을 이제 말아먹는 행위나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따로 국밥처럼 먹어버렸다.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이 와중에 지금 반가운 소식 하나 왔어요. 신소연 씨가, 헐, 지금 모노윤리 손수건 품절됐어요. 아우! 소방! 이런 게 진짜 우리 라디오의 힘이에요. 예, 지금 행주도 품절됐어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힙합 행주도 정말 품절되라니.

좀 나길 바랍니다. 행주야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 야 진짜 우리 선생님 정이 넘친다. 예, 아 여기 또 예 노래 또 기가 막히게 또 예 노동이 한번 가야죠. 거북입니다. 사기 갈게요. 커버. 자 준비되나요?

오케이, 땡큐요. 오케이, 땡큐. 예. 오랜만에, 예, 사계 훌 버전으로, 예, 저희가 또 띄워드렸고요. 아, 우리 5502번님. 어떻게 된지 며칠 안 됐는데, 김신영 씨 정말 대단하군요. 완전 끼재능이시네. 어른들 언어로 물건이신 듯. 감사합니다. 롱런하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년 더 채워야죠. 예, 예. 지금 25년 차니까 딱 50년. 예, 50년 해가지고. 디너쇼. 예, 디너쇼. 고척돔에서 하는 게, 예, 꿈이에요. 고척으로 한번 채워보자.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8050번님 택배 기사인데요. 너무 흥이 나가지고 배송지를 지나쳐 버렸어요. 유턴 그그라고. 아, 저 요 다음 노래가 좀 흥이 확 올라가야 되니까 저기 저 우리 문영 피자님, 예, 좋습니다로 한번, 예, 한번, 예, 스페어 타이어 갈아 한번 껴볼게요. 요즘 제가 또 신영 나이트 우리 선생님께서 비트 담배를 해주셨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은 모든 일들이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라는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미스정의 좋을 거 좋습니다 갈게요. Come on!

신난다. 정우의 마법은요 재미난다. 뭐라고요? 컴온. 한 번 더 다시 해봐요. 김진영 기분 신난다. 들으면은 참 재미난다. 자, 댄스 타임입니다. 라스트 내리 없는 것처럼 1, 2, 3, 4 준비하시고 쏘세요.

0: 땡큐. 예. 아, 이렇게 해서 신형라이터 깔끔하게 넘어가고요. 우리 7764번님 슈퍼 내향인도 흔들게 하는 신디 저부터가 슈퍼 내향인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3027번님 좋습니다. 역주행 기원 7일자 몇 달 후에 가요무대 출연 예언해봅니다. 이 노래 역주행하면 신디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좋습니다. 예, 재버전으로 한번 예 리메이크 예 우리 선생님들 연락주세요. 작곡 선생님들 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저희 광고 아 좋습니다.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네, 아, 2부 끝곡은요. 언제나 그랬듯, 저는 참 이 노래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신형 나이트 다음에는 브레이크 타임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다가와서 이 노래 듣고요. 3부에 다가오지 않을 그녀, 다가오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재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아, 3부 시작과 함께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우리 강정아님. 안녕하세요. 친언니 추천으로 처음 듣게 된 신입 청취자입니다. 다음에 신영나이트도 보인라디오 해주세요. 넘나리 좋아하는 신영언니. 앞으로 라디오 열심히 듣고 함께 춤출게요. 라고. 오케이, 땡큐. 이런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추천해주는 추천제도가 너무 좋다. 예. 일단, 예. 가는 걸음걸음마다 행복이 깃들기 바라겠고요. 말하는 그것마다 다 정답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는요.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줄여서 재하. 예, 우리 재하 씨와 함께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나와 계시죠?
2: 네.
1: 지금 저 어르신이 예, 대기실 소파에 누워 계셨거든요. 빨리 붐업해야 되니까 우리 또 6월 상품 속에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화물차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라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기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이븐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척팬티,
3: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4번 깨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3: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3: 환인제약,
2: 현대해상화재보험.
1: 감사합니다. 옳지 옳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0: 제가 좋아하는 가요계의 승님들이 좀 계신데 디바의 최리나 승님, 베이비복스의 은진 승님, 코요태의 신지 승님 등 센 언니들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의리 있고 속정 깊습니다. 지금 만나볼 이 승님도 만만치 않죠. 자,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에서는요, 바로 걸크러쉬의 대명사, 부하걸 리더지만 눈물 많고 웃음 많고 정 많고 열정 많은, 말 그대로 거기에 음악장 보컬장 언니 가수 재하 씨와 함께합니다. 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 무즈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어여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리면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아이, 줄여서 재하. 예, 우리 재하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예. 아, 정말 화이팅! 와, 우리 1200번님이 지금 보일러대로 보시면서
1: 네.
0: 재하님 은색 갈치 장갑 끼고 네. 방송 모드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그렇죠.
1: 예, 방송 해주셔야죠.
0: 방송 들어갈 때는 은갈치를 네. 무조건 착장을 하시다.
1: 아, 그렇진 않아요. 오늘 처음이에요.
0: 아, 처음이에요?
1: 네.
0: 보풀이 조금 있는데요.
1: 이게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두 개를 사놨는데 나머지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장난. 근데 겉 이거 안 보여요, 밖에서는.
0: 아, 밖에서는 안 보여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화려하다고 말씀드리고.
1: 네.
0: 어, 제가 또 재하 씨가 정오의 만국 나온 지가 진짜 꽤 오래됐더라고요.
1: 그러니까 가수 생활을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옛날에 데스파시도.
1: 데스파시토?
0: 네, 데스파시토. 네. 요것도 우리 네. 정오의 만국에서 라이브로 하셔가지고.
1: 그랬어요?
0: 대박 났잖아요. 아, 그럼요.
1: 와, 나 진짜 팩이 넘쳤네요.
0: 네. 또 기타 치시는 또.
1: 아, 맞다, 맞다.
0: 예, 그분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와. 그 이후에 진짜 네. 꽤 오래된 거예요.
1: 고품격이 됐겠어요 그때.
0: 고품격이었어요. 고품격이었고
1: 네.
0: 아니, 못 보던 사이에 이제 제주살이를 접으셨어요.
1: 네, 그럼요.
0: 네,
1: 6년 살았더라고요.
0: 아, 진짜.
1: 네,
0: 재하 씨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 이제 놀러 가면은
1: 그쵸.
0: 예, 우리 재하 형님이
1: 네.
0: 이제 풀 코스
1: 꼭 들려가지고 네, 네 제 풀 코스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0: 그리고 석양이 딱 질 때
1: 네.
0: 재하 씨 그 집 앞마당에
1: 아~
0: 석양이 확
1: 지는데
0: 그 예술이었거든요.
1: 맞아, 강아지들이랑 예. 너무 좋았어.
0: 아, 근데 또 지인들이 많이 네. 좀 서운했겠어요.
1: 아, 근데 서운해할 줄 알았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서울에 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사실 내심.
1: 아, 내심 네. 진즈고지 그랬어. 오니까 어. 좋지. 다 네. 이런 반응이라서.
0: 왜냐면 너무 즐기고 네. 사셔가지고.
1: 네네.
0: 그래서 아, 오란 얘기를 못하겠다.
1: 약간 좀 그렇죠. 이렇게 힐링 그만하지 하는 좀 눈치가 한 4년 차부터 좀 보였거든요.
0: 아, 힐링 그만하지. 네,
1: 친구들이 이제 일해야지 일 말했었네.
0: 해야죠.
1: 딱 6년 차 되니까 통장 잔고가 살짝 좀 달라짐을 네. 느끼면서
0: 올라와야죠.
1: 아, 확실히 또 올라를 가야겠군요.
0: 네, 올라와야죠. 네. 예, 어, 저도 예, 얼마 전에 우리 재하성님과 연락을 네. 하면서 어, 제주도 날씨 어때요?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1: 온지 1년 됐다네.
0: 네, 네. 1년 됐다네.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우리 0880번님 우리 재하 네. 언니 오늘도 귀엽나요?
1: 어머머.
0: 아는 형님 아영 보니까 어, 프로미스나인 리센느 네. 배동크랑 비교를 해도 하나도 안 밀리던데요. 그죠 언니? 라고. 어, 그럼 힘을 많이 줬어요.
1: 네. 아, 그날 사실
0: 네.
1: 그냥 로맨스 컨셉에 맞게 하고 나갔는데
0: 맞아, 맞아요.
1: 그 리센느 친구들이 네. 갸루 갔다 그러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맞죠. 사실 오네 갸루, 갸루 느낌이
0: 맞아, 맞아.
1: 90년대 그 미쿡 언니들 약간 미쿡 이런 언니들 느낌이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0: 잘 맞았어요. 약간 리센느 지금 오. 들어와도 괜찮았었어요.
1: 아, 큰일 날 소리.
0: 아, 진짜 로맨스 딱 있는데 어,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1: 예. 맞아요. 리센느 친구분들이랑 같이 갸루 하고서
0: 예.
1: 로맨스를 했었는데 챌린지를
0: 예, 예. 예, 예.
1: 굉장히 약간 느낌스가 한 팀 같긴 했어요.

0: 한 팀이었어. 느낌. 이때나 네. 한 팀이었었고 이게 사실 그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사실 네. 우리 재하 씨는 프로듀서 영역이 굉장히 또 높죠.
1: 아 높아요?
0: 네. 많은 가수들, 많은 네. 이제 걸그룹 후배들에게 이제 곡도 네. 주고 하는데 네. 요즘 어떠세요? 품이나 네. 또 리센드, 네. 배동크랑 또 같이 했었잖아요.
1: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 진짜.
0: 그 중에서 야 이 네. 친구들은 약간 이런 스타일의 곡을 내가 주고 싶다.
1: 아, 네. 베이비 돈 크라이 예. 그 막내분과 예. 제가 그 뭐지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0: 네네.
1: 근데 로맨스 너무 좋다면서 어머. 본인들도 약간 딱 쏙쏙 들어오는 걸 하고 싶다면서
0: 어머.
1: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진짜 약간 좀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0: 에너지가 넘쳐요 배동크
1: 너무 좋아서 약간 좀 진짜 기용기용 통통한 거를 예. 정말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또 가비 씨
1: 네.
0: 예 노래도 이제 네. 프로듀싱을 하셨고
1: 맞아 맞아. 아, 프로듀싱은 아니고 살짝 예. 작곡에 조금 참여했습니다.
0: 작곡 조금이 네네. 꽤 참여예요 사실. 예, 목마르다 또 말씀드리고
1: 좋은 기회로 예. 참여했습니다.
0: 어 그리고 1170번님 어머 네. 우리 재하님 신인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완전 풋풋하다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재하 씨가
1: 근데 왜 영혼 없이 읽어 신영님?
0: 예?
1: 풋풋하다.
0: 풋풋하다.
1: 네.
0: 흐흐를 어떻게 읽어? 흐흐 어떻게 해?
1: 네. 예.
0: 아 직접 한번 영혼을 한번 담아가지고.
1: 아 그럴까요?
0: 예.
1: 어 우리 재하님 신인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완전 풋풋하다. 흐흐.
0: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네, 약간 무뚝뚝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걸 내가 못 읽어.
1: 그게 또 매력이죠 신영님의.
0: 그러니까. 예, 약간 미국 핫걸 느낌이고요. 일단은 본격적인 토크 시작 네. 전이라는 거.
1: 아 진짜?
0: 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 그렇습니까? 아우,
0: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선포토 후토크. 아. 예, 요게 또 저희 정우의 음악곡 시그니처입니다. 예, 이분 빨라요. 예, 이분은 행동이 빠르다. 예, 여기 전문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컷은 총 두 컷으로 가겠습니다. 가요계요, 긴장하여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 성대여설, 재하가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한 컷 더 갑니다. 90년대 팝 감성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look at me! 한국의 마다나로 돌아온 원조 디바, it's me! 재하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1: 이렇게 짧게 갑니까?
0: 야, 이거 두 컷이에요. 보통은. 한 컷이에요.
1: 그래요.
0: 예, 보통 한 장인데.
1: 잘 좀 해주세요.
0: 아유, 예, 우리 또 네. 기자 선생님들, 우리 재하 언니 로맨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화이팅. 네. 예, 또 말씀드리고.
1: 화이팅.
0: 아, 박수 세 번 시작.
2: 짝짝짝.
0: 재하 씨의 신곡 네. 로맨스가 나왔습니다. Come on. 사실 이번에 네. 그 기획부터 제작까지 재하 씨가 혼자서 다 하셨죠.
1: 네, 1인 다역을 했어요.
0: 섭외도 직접 하시고
1: 다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챌린지도 사실은
1: 네.
0: 뭐 BBC도 있고 네.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 지금 다 했거든요.
1: 너무 각계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예. 해주셨는데
0: 지금 제일 제가 깜짝 놀란 게 김숙 씨가 웬만하면 이분 챌린지 잘 안 하시거든요.
1: 아니 저 몰랐거든요. 예. 근데 김숙 언니랑 예. 탁재현 선배님 거를 보고
0: 진짜
1: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0: 깜짝 놀랐어요.
1: 이분들이 할 분들이 아닌데
0: 잘 안 하셔요.
1: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0: 그러니까 재하 씨가 얼마나 진짜 예. 사랑스럽고 진짜 예. 약간 좀 정 있는 사람인지. 왜냐 기본 희극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면 예. 인성 인증 됐어요.
1: 아 근데 양세찬 예.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0: 어.
1: 누난 사실 직업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자기네 쪽인데 그러기엔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수가 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0: 예. 뭐가 코너를 네. 약간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가수 뭐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개가수 약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러나 우리 쪽에
1: 아이고야.
0: 네. 아, 그리고 우리 0002번님이
1: 네.
0: 요즘 재하님 공격적인 챌린지 엄청 나던데요.
1: 아, 소문이 났어요.
0: 네.
1: 우와.
0: 예전에 최혜나 씨가 챌린지 5천 개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1: 네.
0: 이거는 뭐 재하 씨가 이길 것 같은데요라고.
1: 아유 이기지 못하죠.
0: 야,
1: 저는 근데 절대.
0: 지금 최혜나 씨도 지금 네. 챌린지 5천 개를 못 채웠어요.
1: 아 5천 개를 어떻게 채워요?
0: 그리고
1: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것까지.
0: 네.
1: 아
0: 그러면은 최혜나 씨는 챙겼고.
1: 오 진짜.
0: 예.
1: 여러분 정말 천 개라도 채워주세요. 야. 되게 안무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보시고
0: 네?
1: 정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학교에 있는 아이들아 정말 너무 쉽단다.
0: 방과후 수업하는 아이들아
1: 아이들아
0: 화이팅.
1: 화이팅.
0: 예,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사실 이제 앨범 그리고 또 네. 노래가 로맨스잖아요.
1: 네네네.
0: 야,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이 네. 로맨스 자체가 90년대.
1: 어 맞아요.
0: 90년대 그 초반에 그
1: 아우, 그 느낌
0: 한참 음악의 이제 역사들이 다 올라왔을 때 그때 그

0: 기억?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가장 예뻤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0: 맞아요. 이 음악 자체가 네. 가장 예쁜 음악이 많이 나왔을 때.
1: 그리고 정말 네. 그때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영감들을 받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진짜 찐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0: 진짜 90년대 팝을 제대로 재해석을 네, 하셨고 네. 네. 저는 여기 있어요. 이게 작곡을 하든 작사를 네. 하든 모든 프로듀싱을 할 때도 네. 로맨스가 어떻게 나왔는가.
1: 오.
0: 예.
1: 사실 저는 굉장히 낭만을 따지는 여자거든요.
0: 맞아. 낭만. 예.
1: 저는 곡을 쓸 때도 어디서 영감 받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맞아. 뭔가 무드를 연상하고
0: 하고
1: 그게 확정이 나야 곡이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그 무드를 좀 딱 정하니까 바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0: 그 이 로맨스는 그럼 어떤 무드로 나온 거예요?
1: 약간 에? 그 예전에 그 저기 청바지 브랜드 개땡 언니들 있잖아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언니들이 약간 좀 약간 그 베이워치 언니들?
0: 아, 그렇죠.
1: 그런 언니들이 약간 좀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0: 그렇지, 그렇지.
1: 나오면서 나오는 노래
0: 당당하게
1: 당당당당당 이러면서 나오는 네. 노래 약간 그런 느낌.
0: 그렇지.
1: 아우! 어, 바로 나오네?
0: 이 느낌 자체가
1: 이거잖아.
0: 리바땡
1: 네.
0: 리바땡땡도 네. 거기 느낌.
1: 그거 그냥 이렇게 슬로우 걸어주고
0: 그렇지.
1: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0: 그렇죠. 우리 0800번이 해변가 달리고 막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0: 슬로우 모션 걸어주고 그거죠. 오, 그렇지.
1: 잘하네.
0: 그렇죠.
1: 이분 뭐 안 줘요 선물?
0: 빠유 하나 드릴게요.
1: 와우!
0: 바나나 우유 쿠폰.
1: 빠유? 예,
0: 예, 빠유 네. 그 하나 바로 네. 보내드리고. 근데 재하 씨가 생각하는 로맨스.
1: 네.
0: 딱 정의를 해보자면 다섯 글자로 정의해보자면 뭐예요?
1: 지금 이 순간?
0: 지금 이 순간이다. 오,
1: 와우!
0: 역시 빨라. 예.
1: 와우!
0: 저는 내가 생각하는 로맨스 다신 안 할래.
1: 왜?
0: 이래야 돼요.
1: 왜요? 왜?
0: 저는 아시잖아요.
1: 뭐요?
0: 재하 씨가 낭만이 있어요.
1: 네.
0: 제주도 우리 재하 씨 차 타고 그 바닷가를 쫙 갈 때도
1: 네.
0: 수영아 내릴래? 아니요. 눈으로 봤으면 됐어요.
1: 아 정말 네. 진짜 약간 아빠 모멘트 아버지 모멘트
0: 언니 됐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됐어요.
1: 아 눈으로 담았어요.
0: 네, 약간 눈으로 담았어요. 네. 승님 괜찮아요?
1: 네.
0: 여기 이거 진짜 여기서 만약에 커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먹는 거야. 어때? 아니요.
1: 아니요.
0: 커피도 안 마셔요.
1: 아 진짜 근데 신영이가 엄청 진짜 약간 정말 떼떼한 느낌이야. 근데 또 본인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낭만이 넘치고
0: 네.
1: 그거에 정말 본질을 꿰뚫는
0: 본질을 깨뜨는데
1: 아,
0: 너무
1: 진짜로.
0: 현실주의자여서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것도 말씀드리고
1: 좋아요,
0: 사실
1: 좋아요.
0: 그러면
1: 네.
0: 이 로맨스라는 곡을 어떤 분들께 좀 강추해요? 저는 휴가잖아요 이제
1: 휴가요?
0: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휴가 갈 때 도착지에 딱 내리자마자
1: 그거야
0: 로맨스를 귀에다 팍
1: 그거야
0: 그거지
1: 거기서 챌린지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0: 정말 우리
1: 제가 다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0: 진짜 재하씨도 그렇고
1: 한땀한땀
0: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것
1: 네.
0: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 맞아요. 너무 감사한 게
0: 네.
1: 정말 아니, 그 정말 많은 분들이
0: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숙 씨랑 네. 탁정 씨 했으면 다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진짜 뭐 그 낸시 모모랜드 낸시 산다라바
0: 네.
1: 그리고 또 다영님
0: 맞아
1: 그리고 또 뭐
0: 배윤정 씨
1: 배윤정 언니
0: 네.
1: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거든요.
0: 근데 챌린지 안무를 배윤정 씨가 해줬어요?
1: 배윤정 언니랑 네. 홍복 전홍복 단장님이라고
0: 아, 예, 예, 예.
1: 우리 야마엔 하칙스가 다시 뭉쳤어요 여러분.
0: 그 팀이죠 그 팀.
1: 예스.
0: 아브라카다브라 했던.
1: 아브라카다브라 뭐 예. 식슨 센스 할 거 없이 막 다 막 정말. 아. 카라의 나나나나나 이거부터 진짜
0: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에
1: 2009를 휩쓸었죠.
0: 그냥 다 휩쓸었죠.
1: 다 휩쓸었죠.
0: 예.
1: 네.
0: 우리 0200번님이
1: 네.
0: 배윤정님한테 안무하다가 혼나진 않았나요? 라고.
1: 아 근데 너무 서로가 네. 애틋한 게 뭔지 알아요?
0: 뭐예요?
1: 다들 힘들어가지고 헉헉대면서 막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야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가르쳐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0: 그래요.
1: 거예요.
0: 그래 이게
1: 네, 그러면서 네. 재하야 너가 안무 따는 게 느린 거지 너 끼가 없는 게 아니야
0: 그렇지
1: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야! 약간 이랬어야
0: 그렇지.
1: 됐는데 서로 너무 배려가 있고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0: 세월이 흐른 거죠
1: 그니까
0: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야 원인 투 앤 쓰리 앤 포 쓰리 앤 포로 들어가라고 정박으라 이게
1: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살짝의 욕설과
0: 그렇지, 그렇지.
1: 함께
0: 앞에 이제
1: 네 아주 구수하게
0: 예,
1: 진짜
0: 앞에 약간 나레이션 하나 깔리고
1: 그 이제. 언니 어디 가고 지금은 그렇지. 배려가 넘쳐요
0: 착한 언니예요
1: 네
0: 예. 아니 그리고 우리 네. 7585번님 챌린지 황태자 이준 씨랑 한번 갑시다 이거 가야 돼요
1: 와 근데 그 이야기를
0: 예.
1: 진짜 딴 데서도 들었거든요
0: 예.
1: 와 그 이준 씨 회사 쪽에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이거

0: 한번 달려가야 돼요.
1: 연락을 주세요.
0: 이건 솔직히 말하면
1: 로맨스 한번 갑시다.
0: 이준 씨는 네. 지금 캐치캐치 역주행했잖아요, 사실.
1: 아.
0: 이준 씨가 하면은 끝이에요.
1: 오.
0: 자, 우리 다 필요 없어.
1: 글로벌 갑시다. 이준 씨.
0: 화이팅.
1: 화이팅까지도
0: 말씀드리고 네. 9090번님.
1: 네.
0: 금발로 파격 변신한 모습 너무 멋져요. 근데 오. 두피 건강은 괜찮나요, 언니라고.
1: 제가요. 네. 평상시에 머리 잘 안 감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두피 때문에.
0: 맞아.
1: 어차피 샵에 자주 네. 가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평상시엔 좀 쉬어주고, 저 워낙 그 기름이 없어요, 몸에.
0: 어.
1: 그래서 예? 좀 쉬어주고, 최대한도로 좀 쉬고.
0: 쉬고?
1: 예, 그리고 잠을 많이 자요.
0: 잠 많이
1: 최대한도로. 근데 이번에는 네. 좀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0: 활동이 네. 너무 빡빡해가지고, 사실.
1: 그러게요. 예. 맞아요.
0: 중요한 건, 정말 이게 뭐 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정말 그 두피를 위해서.
1: 그럼요.
0: 예. 그 3일에 한 번? 3일에 한번 까면
1: 지금 매일 까면
0: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지금은 활동이다 또 말씀드리면서
1: 네.
0: 아, 이 로맨스
1: 어?
0: 여러분들이 휴가 가가지고 딱 그곳에 내리자마자 팍 한번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아씨의 신곡이죠 로맨스 듣고 올게요.

0: 와우. 기가 막힌다. 여러분, 와우.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이는 네. 라디오 그리고 무효주로 네. 지금 생중계 중인데 보셨죠? 예, 우리 재하 씨 이렇게 또 열심히 합니다. 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 챌린지 안무를 또 싹 보여주고
1: 중간에
0: 이
1: 살짝
0: 느낌의 그 feel 네. 예, 이걸 또 많이 보여주는데
1: 설명하면서 김신영님께
0: 아 네. 지금 감상평이 지금 가득 도착을 했어요. 우리 재하 씨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1: 1320님께서 한 번도 안 가본 뉴욕, 맨하탄 혹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잠시 여행한 기분이네요. 해질녘에 들으면 따블로 좋을 듯.
0: 아, 너무 좋지.
1: 와 네. 진짜 그 느낌 맞습니다, 여러분.
0: 아니 그리고 약간 네. 그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를 꼭 보셔야 돼요.
1: 맞아 맞아.
0: 뮤직비디오 보면은 네. 진짜 그 미국 언니들이
1: 90스 미국
0: 예, 네. 90스 네. 90스 미국 야 아메리카 기분 무조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곡 중간중간에 네. 약간 그 카일러 미노그의 그 뮤직비디오 씬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Can't get you all my
1: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 느낌도 딱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우리가 약간 그리웠던

0: 그 낭만 언니들.
1: 낭만 언니들이 좀 있고 네, 우리 0888번님 네. 뮤직비디오에 재하님이 직접 남긴 글을 보고 빵 터졌어요. 재하요 감상평 많이 남겨줘요. 네? 90년 MTV 감성 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많이 봐주고 즐겨주세요. 그렇지. 부단히라는 그 부단히. 세 글자가
0: 아 제가 그게 좀 걸려서 어저께 네. 영어로 바꿨어요 다시.
1: 부단히가 좋아.

0: 상당히 꽤 많았거든요.
1: 그게 진짜 네. 정말 80, 90년대 빈티지들이 정말 대부분이고.
0: 그렇죠.
1: 와, 그리고
0: 착장이 몇 개였어요? 착장.
1: 착장이 16착에서 11착으로 줄인 거예요.
0: 와.
1: 와. 이거를 감독님께서는 절대 못 입는다. 4개면 충분하다. 요즘에 4개도 많이 입는 거다.
0: 요즘에 이제. 3개 정도 착장을 네. 하거든요.
1: 그래서 네. 내가 다 입을 수 있다? 진짜 입을 수 있다? 이랬는데 연예인 말은 자기는 안 믿는다. 계속 그러다가 진짜 입어내니까 네. 놀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고.
0: 그 11착을 하신 거예요?
1: 네.
0: 와, 그러니까 이게 컷마다 네. 같은 옷이 거의 없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그 컷마다 그때 그 우리가 MTV.
1: 맞아.
0: 요즘에는 막 그 유튜브랑 이런 게 많잖아요.
1: 근데 맞아요?
0: 그때는 무조건 MTV예요.
1: 그걸
0: 봐야 뭔가 좀 이렇게 미제의 기운이 쫙 있잖아요.
1: 나 좀 예. 좀
0: 유로 감성 앞서 나간다. 네. 음악적으로 조금 난 조금 더 있다.
1: 너희와 다르다.
0: 그런 기분을 냈던 네. 그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다 있어.
1: 맞아요.
0: 예. 타탄 체크 나 깜짝 놀랐어.
1: 예?
0: 타탄 체크가 딱 있어요. 빨간 체크. 예,
1: 그 서재에서. 그
0: 서재에서, 예.
1: 그게 완전 제대로 정말 그 베이워치 언니거든요. 머리랑 그러니까. 얼굴이랑 깜짝 놀랐어 저도.
0: 그리고 그 네. 로맨스 보시다가 뮤직비디오 중간에 신디 로퍼 한 분 계시거든요. 신디 로퍼 나와요.
1: 신디 나옵니다, 예, 여러분.
0: 그러니까 진짜 네. 숨은 재미를 찾는 거는 맞아요. 진짜 로맨스.
1: 나와요.
0: 그리고 중간에 정말 우리 네. 재하 씨가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1: 부단히
0: 감상평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1: 그러면 꼭 여기 정호의 희망곡에서 왔어요, 여러분. 감상평 남깁니다. 예. 하고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고맙게요.
0: 예,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1: 여러분들의 화력을 제가 보겠어요.
0: 행사 많이 하셨다.
1: 아니 행사 고파요.
0: 행사 고프다 또 말씀드리고 2925번님이 네. 재한님 그 반짝이 장갑 어디서 구매했어요? 욕심난다. 공구하고 싶다. 공동구매.
1: 아 정말요?
0: 네.
1: 이거 어디서 샀더라?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로
0: 이거 언제 산 거예요?
1: 제가 진짜 두 달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 뭐지 빈티지 같은 것들은 춤추다리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
0: 그렇죠.
1: 굉장히 좀 되게 어떻게
0: 솔직히 말하면 발품 팔아야 돼요.
1: 네, 잘 네. 구했고
0: 맞아요.
1: 근데 이거는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여기저기를 다 사가지고.
0: 재하 씨 그 네. 예
1: 감상평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밑에다 댓글을 달게요. 공동구매 알고 싶다고.
0: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 네.
0: 아 우리 8052번님 언니 행사 워터밤 어때요? 한리치 아우. 언니 느낌으로다가 워터밤 가자. 진짜 미국 언니잖아요. 네, 느낌이.
1: 딱이긴 하다.
0: 예 좀 부탁드릴게요 워터밤.
1: 네, 행사,
0: 예 부탁드리고
1: 네,
0: 허서영 씨 챌린지 볼 때마다 재하 언니의 인생 얼마나 잘 살았는지. 느낍니다. 인매강 김재하라고. 아 진짜.
1: 아, 진짜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0: 아 진짜
1: 응하셔가지고 제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네. 당연히 해야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어서
0: 네.
1: 진짜 너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기쁨의 눈물.
0: 이걸 제가 못했어요. 예.
1: 그러니까요. 가장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이 하더니만.
0: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1: 이해해. 바빠요
0: 예.
1: 지금.
0: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땡땡 부어있거든요.
1: 아니 근데
0: 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무언가의 스토리를 계속
1: 줬어.
0: 재하 씨랑 언니랑
1: 계속 예. 줬어요.
0: 예. 우리 나주영 씨 아 재하 언니 웃음소리 미쳐 귀여워요. 이래서 신디가 성님으로 모시는구나. 그럼 예 성님. 왜냐면 제가
1: 네.
0: 없는
1: 네.
0: 그 무언가의 그 따스함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진짜 러블리함이 사실은 저는 많이는 없는데 재하 씨 보고 좀 많이 좀 느껴요.
1: 아니 유신영 씨야말로 네. 러블리의 나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는데
0: 그런 센 형님들만
1: 츤데레
0: 약간 츤데레여서
1: 츤데레가 진짜 찐이지요.
0: 네 츤데레여서 네. 우리 정말 센 성님들만 귀엽다 네. 해주세요.
1: 아 그렇구나.
0: 네 현정 언니
1: 네
0: 윤진 언니 리나 언니 그 볼을 꼬집는데 네, 깜짝 놀라고요. 재하 씨의 로맨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더 깊은 얘기 나눠볼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0: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6: 오케이! 잘했네. 따따따땅. 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90년대 미국 핫걸 언니로 돌아온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우리 0812번님이 지금 언니 블링블링 깨죽 자켓 너무 멋스럽다. 혹시 덥진 않으세요? 라고.
7: 아 근데 솔직히 살짝 후회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우 또 이렇게 라디오에 나왔는데 멋을 제대로 부려줘야죠.
6: 정말로.
7: 목걸이 처음으로 두 개 찼습니다.
6: 이야.
7: 보이십니까?
6: 보였죠. 예.
7: 이거 진짜 90년대 거예요. 이거.
6: 아 진짜 리얼로?
7: 주식꽃들이요.
6: 어머나.
7: 아 이게 된 거야?
6: 아 괜찮아. 한번 얘기하시면 됐어요.
7: 죄송합니다.
6: 예, 우리. 네. 우리 성님이 가끔씩 그랬습니다. 예 가끔씩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7: 네네.
6: 일단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7: 하하하.
6: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올해 20주년이 됐습니다. 우! 우! 벌써 20주년이에요?
7: 아니. 진짜 와. 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6: 네.
7: 아니 신영 씨랑 옛날에 예능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6: 심지어 심심타파에 오셨었어요.
7: 그러니까요.
6: 야, 그 2006년 데뷔인 거죠.
7: 네.
6: 와.
7: 어때요?
6: 벌써 20년이나 아니면 고작 20년?
7: 근데 나는 사실 아직 저의 그게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6: 그렇지.
7: 예. 아직도 할 게 너무나도 많고.
6: 할 게 많아요.
7: 저는 예. 오히려 진짜 한 4년 동안에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에게.
6: 어, 예, 예.
7: 건강 장기 프로젝트인데.
6: 건강 장기 프로젝트.
7: 근육 만들기 프로젝트.
6: 아.
7: 그래가지고
6: 예?
7: 굉장히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6: 그래.
7: 그냥 고작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6: 그렇죠. 네. 왜냐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7: 네.
6: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7: 고마운 20년이죠.
6: 그렇죠.
7: 네.
6: 예, 이제 시작이다. 0202번님 그죠. 20년이면 이제 성인 된 거지.
7: 그렇죠.
6: 앞으로 쭉쭉 가자라고.
7: 네. 감사합니다.
6: 그러네. 제가 2003년 데뷔.
7: 오 선배님. 너무 자기적이었네.
6: 제가 그때 네. 심심타파 때인가요? 예예. 그때 제가 또 언니들한테
7: 네.
6: 예 망언 한번 뿌리고.
7: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6: 그때 언니들이 이제 83이었잖아요.
7: 아 그때 회사에서. 나이 속였을 때.
6: 예 나이 속였을 때 83인 줄 알고.
7: 네.
6: 제가 너무나 반가운 네. 마음에.
7: 아 친구라고?
6: 예. 야 재아야 그랬는데.
7: 오.
6: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 느낌상.
7: 아니 그랬던 네. 친구들께 지금 와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6: 그래 회사야.
7: 되게 친구야 이러고 친하게 지냈던
6: 그래.
7: 분들이 많이 좀 배신을 느꼈을 것 같아요.
6: 근데 이제 가인 씨가 네. 언니 죄송한데. 언니예요. 그래 내가 네 언니고 언니도 언니고 다 같이 우리 동안 내기 친구들 83이 주변에 너무 없었어가지고.
7: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솔직히 83이나 8일이나 저희는 그냥 매한가지 같은데 굉장히 그게 좀 차이를 느끼셨나 봐요.
6: 옛날에 컸지. 회사. 옛날에는 한두 살 차이가 좀 크게 느꼈지. 예.
7: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잘 예. 되자마자 나르샤가 딱 시원하게 오픈을 했죠.
6: 시원하게 오픈했다 또 말씀드리고 아 지금 미담이 하나가 왔거든요.
7: 이런 건 빨리 해야 돼요.
6: 네, 허소영님.
7: 네.
6: 재아 언니 20주년 맞아서 팬들이 한 카페 이벤트 오셔가지고 커피 골든벨 올려주고
7: 아유,
6: 팬들 먹으라고 케이크 가져왔을 때 감동이었어요 라고.
7: 아이고야 소영아 또 진짜. 이렇게 미담을 또 이렇게 아유 고마워요.
6: 말 그대로 진짜
7: 네.
6: 약간 재아 씨는
7: 네.
6: 사랑

0: 짜증이 많아요. 정말로. 와, 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1: 아, 예.
0: 할 정도로.
1: 네. 정말 네. 감사해요 팬 여러분. 그렇게 모여 있어 주시니까
0: 그러니까.
1: 어떻게 이만한 걸 준비했어 하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진짜
0: 또 울었죠?
1: 울진 않았어요.
0: 어 그래요? 어 좀 강해졌어요?
1: 좀 강해졌다라기보다
0: 예?
1: 아 뭔가 울기 싫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기뻐만 했으면 그렇지. 좋겠다라는
0: 기뻐만
1: 느낌으로
0: 기뻐만 했으면 좋겠다.
1: 네.
0: 네, 우리 0555번님
1: 네.
0: 20주년 기념으로 아브라카타브라 헤메코 체인지를
1: 네.
0: 한다면 제아님은
1: 네.
0: 나르샤의 한쪽 눈 가리기 헤어대,
1: 어.
0: 가인의 자비 없는 스모키 화장, 뭘 하시겠어요?
1: 이건 가인이의 자비 예? 없는 스모키 화장.
0: 아, 이거를 할 거다.
1: 왜냐면,
0: 예?
1: 사실 자비 없는 스모키 화장은 식스센스 때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0: 꽤 했죠, 꽤 했죠.
1: 근데 나르샤 씨 한쪽 눈 가리기? 이거 방향감각 진짜. 진짜 안 돼요.
0: 그래 맞아.
1: 르샤 되게 고생했어요 그때.
0: 잘 못 찾았어요 그때도.
1: 아 그러니까
0: 잘 못
1: 저는 못해요. 저는 가뜩이나 발이 작아서 안 그래도 중심 안 잡히는데.
0: 맞아.
1: 나르샤 씨는 운동 신경이 좋아요.
0: 좋긴 좋은데 한쪽 눈을 너무 이제 덮어버리니까
1: 어지러울 것 같아.
0: 예 예. 제가 아브라카타브라 거의 처음 방송 나올 때 그때 제가 있었어요. 인사 뭐 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1: 항상 우리가 중요할 때 있었다.
0: 되게 있었어요.
1: 항상.
0: 근데 언니가 뒤뚱하시더라고요 나르샤 언니가.
1: 아니 근데 야, 무대에서는 그렇게 실수 안 한 게 정말 천만 다행이죠.
0: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1: 맞아,
0: 처음에
1: 맞아.
0: 그 무대를 직관을 하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1: 그니까 같은 멤버지만 진짜. 나도 진짜 약간 내가 만약에 다른 팀이었으면
0: 네.
1: 좀 많이 놀래겠다 싶을 만한.
0: 그리고 네. 보컬력이 기본 있다 보니까 사실
1: 아이고.
0: 보컬 그룹이었어요. 부하거리 사실은
1: 저희 R&B로 데뷔했어요.
0: R&B 그룹이에요.
1: 맞아요.
0: 예, 버블 시스터즈 막
1: 네.
0: 이거에 대항마 해가지고 딱 네 분이서 나와가지고 부하걸 딱 있었는데
1: 네네네.
0: 와 너에게 속았다 이후에 예 잠시 쉼이 있었어요.
1: 쉴 뻔했죠.
0: 네. 크게 한번
1: 네.
0: 갸우뚱 한번 하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바뀌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컨셉 바뀌어서
1: 네, 러블리로 갔다가 러블리가 좀 잘 되다가
0: 네.
1: 아브라로 확 변신하고
0: 확 갔죠.
1: 네.
0: 이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1: 아 맞아요.
0: 저는 첫 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1: 아 진짜
0: 야 이런 노래가 또 나올까?
1: 아 저도
0: 확 하는 노래?
1: 저도 네. 처음에 듣고 아브라카다브라 좀 많이 진짜 놀랐어요.
0: 그쵸?
1: 네.
0: 와.
1: 한국에서? 나온다고?
0: 이런
1: 우리가 노래가? 한다고?
0: 그리고 의상도 네. 굉장히 와. 앞서갔어요.
1: 맞아요.
0: 진짜 앞서갔다. 아까지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우리 8123번님
1: 네.
0: 혹시 제아님이 생각하는
1: 네.
0: 부하걸의 숨은 명곡 이대로 묻히긴 아쉽다. 다시 역주행했으면 하는 부하걸 노래 있나요?
1: 완전
0: 라고.
1: 있어요.
0: 어? 뭐요?
1: 킬빌.
0: 킬빌.
1: 아니 이때 저희 착장이 너무 예뻤었고요.
0: 멋있었어.
1: 제가 작곡을 해서가 아니라
0: 네.
1: 진짜로 뭔가 이때는 되게 정말
0: 이때 진짜 멋있었어요.
1: 아 정말 나른하게
0: 맞아.
1: 좀 이제 부하걸 이제 너무 빡센 거 했으니까
0: 그렇죠.
1: 나른하게 진짜 이런 노는 언니 느낌으로 좀 약간, 뮤직비디오도 코믹 B급으로
0: 아,
1: 찍었고 했는데 안 웃으시고 진지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거를.
0: 기존의
1: 네.
0: 컨셉 자체가
1: 네.
0: 예, 또 있었기 때문에
1: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0: 왜 이때 이 느낌이 약간 웨스턴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아우 아우 아우
0: 아 컴온
1: 아우 아우 아우
0: 근데 아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1: 네네네
0: 지금이 가장 어리세요.
1: 그래요?
0: 아 지금이 가장 어리세요.
1: 맞아?
0: 진짜로 진짜 리얼로 제가
1: 네
0: 부하거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처음 봤을 때가 조금은
1: 네
0: 조금은 또 약간 그 세월이
1: 네
0: 예 그 R&B 그룹이다라는 그
1: 네네네.
0: 약간 좀 다가가기 힘든 번접하기 힘든
1: 네.
0: 아우라가 있었다면
1: 네
0: 지금은 훨씬 훨씬 더 젊어졌어요.
1: 어우,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는 너에게 속았다도 저는 저 혼자 되게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1: 아니 너에게 속았다에 그 찐 네. 팬들 몇 명 있어요.
0: 있죠.
1: 극소수의 팬덤들이
0: 마이너한 사람들 있잖아요.
1: 아 근데 왜 그게 안 된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0: 그 노래 진짜 훌륭한 노래거든요. 너에게 속았다.
1: 예. 네. 그쵸. 그때 근데 너무 원더걸스가 셌어가지고.
0: 맞아. 예, 네, 세긴 셌어.
1: 그때는 네. 좀 이지한 감성이 여러분들한테 먹힐 때인데 저희가 너무 막 애드립을 했었고. 심각하니까.
0: 심각했지. 왜냐면 너에게 속았으니까.
1: 네, 속았으니까.
0: 예, 예.
1: 네.
0: 그리고 변나래 씨가 킬빌 저 최애예요. 킬빌로 다시 컴백해 주셔도 돼요라고.
1: 아, 정말? 그럼 모른 척 해 주실 거예요?
0: 아니, 그러면 킬빌 한번 듣죠. 예, 우리 문현 피자님.
1: 아, 진짜?
0: 예. 그럼
1: 갑자기 이렇게 돼요?
0: 그래 그대로 가야죠.
1: 와우.
0: 사실 저희가 제아의 그리디 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예, 근데 킬빌로 한번.
1: 가자!
0: 가죠!

0: 네, 아, 태아 씨가 역주행을 꿈꾸는 바로 그 노래, 부하거래 킬빌 노래 듣고 오셨고요. 오우.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재하 씨 노래 제목이 로맨스잖아요.
1: 로맨스.
0: 그래서 로맨스에 네. 관한 스피드 질문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오우. 게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라는
1: 아,
0: 거.
1: 아, 너무 좋다.
0: 예. 하지만 제한 시간 60초 안에
1: 아 진짜?
0: 예. 대답한 질문 개수만큼 네네네. 청취자분들께 재하의 이름으로
1: 아 진짜
0: 핸드드립 커피 드립니다.
1: 아 제가 대답 빨리 해야 돼요? 네. 성격 급해서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지금 대본을 찾아보시는 대본은 없어요.
1: 없어요. 왜 없어? 예,
0: 제 거에만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예, 빨리 얘기할게요.
0: 제 거에만 있다까지. 네. 자 재하의 로맨스 스피드 질문 시작. 사랑에 빠진 내 모습은 다 퍼주는 불도저 대 밀당천재. 하나 둘 셋.
1: 밀당천재.
0: 자, 더 나은 건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솔로 대 여자 마음 다 아는 연애 박사. 하나 둘 셋.
1: 모태솔로.
0: 오케이. 내가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
1: 어 지금 바로 얘기하라고요?
0: 네.
1: 없어.
0: 오케이.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에서 섭외가 오면 나간다 안 간다?
1: 안 나가.
0: 오케이. 자, 더 받고 싶은 선물 진심을 담은 세 장짜리 편지 대 톡 내미는 명품 선물.
1: 세 장짜리 편지.
0: 오케이. 하나를 고른다며 24시간 나만 바라보는 애인데 날 믿는다며 방이 많은 애인. 하나 둘 셋.
1: 방이 많은 애인.
0: 오케이. 더 외로운 건 화려한 파티에 혼자 있기 대 데이트 내내 휴대폰 하는 애인과 있기. 하나 둘 셋.
1: 휴대폰.
0: 오케이. 더 아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 대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 어떤 파? 하나 둘 셋.
1: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
0: 자, 더 나은 건 연락이 늦어도 긴 답장 대 빠르면 아 빠르지만 단.

0: 답. 빠르지만 단답.
1: 오케이. 내 결혼식 축하. 오! 지금 아홉 개 성공입니다. 10개 중에 9개.
0: 많은 편이에요?
1: 그럼요.
0: 와!
1: 오케이. 아홉 분께 저희가 제아의 이름으로.
0: 와, 뿌듯하다.
1: 핸드드립 커피 예, 여러분, 보내드리고요.
0: 잘 드시면서 제 뮤직비디오 한번 그리고 또 스밍
1: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뮤비 한번 로맨스 네. 스밍 가고요. 네. 킬빌 요까지 네. 싹 가야지.
0: 이렇게 3단 네. 콤보로다가
1: 그리디까지 가고
0: 그리디까지
1: 싹 가야지. 예, 식스센스 뭐 이렇게 쫙 가야 되는
0: 거. 지겹다 하겠다.
1: 아니 한 바퀴 돌아야 돼요.
0: 한 바퀴 드실게요.
1: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어 사랑에 빠진 내 모습은 밀당 천재다.
0: 네. 아 밀당을요 한 건 네. 아닌데
1: 네?
0: 제가 방임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치. 모르게 밀당이 되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막 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0: 안 퍼줘요. 저는.
1: 예, 그냥 방임.
0: 방임이죠.
1: 예. 서로 믿는 거죠, 사실은.
0: 전 아 믿어요. 사실 예. 방임이라는 표현보다는 믿기
1: 믿는다.
0: 때문에
1: 예.
0: 뭐 이렇게 개인 시간도 이렇게 뭐 하면은 진짜
1: 맞아요.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 되더라고요.
1: 개인 시간이 있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0: 네.
1: 게
0: 그래야 재밌는 거지.
1: 그렇죠.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 예, 어 저도 예, 어, 저도
0: 그런 편입니다. 저는.
1: 저 박목. 박목 스타일.
0: 박목.
1: 네, 믿는다.
0: 믿는다.
1: 네, 말씀드리고
0: 네.
1: 더 나은 거는 나는 모태솔로가 더 낫다.
0: 네.
1: 진짜? 아, 모태솔로 혹시 만나보셨나요?
0: 없어요. 그래서
1: 없어요?
0: 좀 궁금해요.
1: 아.
0: 제가 다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진짜 로맨스네.
0: 아 로맨스.
1: 아, 로맨스.
0: 그렇죠. 사실 뭐
1: 왜냐면 네. 첫사랑에다가 첫 네네네. 뽀뽀 상대에다 첫 네. 키스 하면 다 제아잖아. 예.
0: 네.
1: 아 근데
0: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고.
1: 모태솔로는
0: 네. 어려워요.
1: 방목 힘들어요.
0: 아.
1: 예.
0: 케바케지 않을까?
1: 바로 전화 와요. 바로 전화.
0: 아 진짜?
1: 예. 왜 처음이니까. 처음
0: 우리 신영이는 해봤나 봐요.
1: 아, 저는 해봤죠. 저는 아. 이제 모태솔로 해봐. 예.
0: 잘못 고른 것 같다.
1: 근데 진짜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0: 그렇죠.
1: 예,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0: 네.
1: 뭔가 예 그 조급함이 눈에 보인다.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0: 오.
1: 100%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예.
0: 아.
1: 예.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네. 그 처음이기 때문에.
0: 오.
1: 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을 느낄 수가 있다. 예.
0: 아,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뭐 연애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막 걸른 것도 같아요. 예.
1: 왜냐면 네. 여러분들께 핸드들이 빨리.
0: 한 네, 빨리 드리려고.
1: 더 드리고 싶어서.
0: 네.
1: 예. 그리고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에서 섭외가 왔다.
0: 네.
1: 안 간다.
0: 아, 저는 사실은 예. 거기서 인기 캐릭터는 아닐 것 같아요.
1: 내 생각에 영자.
0: 저는 약간 관종인데 관심 못 받으면 우울한데 나가서 관심 못 받아.
1: 만약에 짜장면은 혼자 먹어.
0: 짜장면 혼자 먹어요?
1: 네. 만약에 선택이 네. 아무도 안 된 거야.
0: 아, 그런 또 그게 있어요.
1: 그러면 이제 짜장면 먹어야 되지. 짜장면.
0: 네네네.
1: 네.
0: 어우 체할 것 같다.
1: 아,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0: 네.
1: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뭔가.
0: 아,
1: 예.
0: 여러모로 둘 다 안 되겠다.
1: 그렇죠. 전 굉장히 독립적인 예, 네. 성향이어서 숙소 생활 불가.
0: 어 진짜?
1: 예.
0: 그때 누구랑 하지 않았나? 은하였나?
1: 아니 아니요. 아 그때 우리 빼고파.
0: 아 그래 촬영만 같이 예, 하고. 예.
1: 아니요 그때도 진짜 어. 잤어요.
0: 아.
1: 예 그때 숙소 생활을 했는데.
0: 스트레스 받았구나.
1: 아니 스트레스보다는
0: 예.
1: 제가 자고 있으면 다른 멤버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0: 아!
1: 제가 살을 빼주는 역할이어가지고.
0: 아 진짜.
1: 예 배윤정 네. 언니가. 어, 내가 웬만하면 사람한테 안 쫄거든 신영아.
0: 응?
1: 어. 네. 나 너 보고 자꾸 쫄아. 네, 항상 이렇게 깜짝깜짝 서로 깜짝깜짝 놀랐다.
0: 아, 예,
1: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저는 이게 이 선택이 되게
0: 네.
1: 제아 씨의 그 성격을
0: 네, 네, 네.
1: 잘 나타내는 오. 대답이 아니었나.
0: 네, 네.
1: 내가 더 받고 싶은 선물은 진심을 담은 3장짜리 편지.
0: 네, 저 편지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1: 네.
0: 그 사실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1: 야.
0: 예전에 뭐 많이도 네. 해봤는데
1: 그렇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0: 제주도 가면서 다 없앴거든요.
1: 맞아.
0: 너무 저는 그냥 비닐을 봉다리에다가
1: 맞아.
0: 그냥 왜냐면 무겁잖아요.
1: 야.
0: 그렇게도 막 다녀도
1: 에코백
0: 전혀.
1: 많이 갖고 다니고
0: 네. 그래서 네. 사실 뭐 명품 막 이런 게 그게 없어서
1: 그렇지.
0: 애정어린 되게 제가 왜냐면
1: 진심이 담긴 3장짜리 편지
0: 예전에 한번 작가님께서
1: 네.
0: 그 막방 때 3장짜리
1: 네.
0: 꽉 찬 편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1: 네.
0: 너무 내가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1: 아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0: 실력이
1: 그렇지.
0: 너무 좋으셔서
1: 네.
0: 그 편지를 아직까지 간직하는데 가끔 자존감 올릴 때 그걸 봐요.
1: 읽어보는 거지.
0: 네네. 네.
1: 어, 그러면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재하 씨는?
0: 제가 근데 동성한테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근데 그 남자친구.
0: 남자친구한테는 방목이라고 할까? 그걸 말해야 하나?
1: 이게 진짜 친구들, 나의 동생들.
0: 예, 네, 여자인 친구들은

0: 진짜 제가 엄청 남자한테도 굉장히 애교 많은 네. 줄 알아요.
1: 근데 네. 애교가
0: 없어요.
1: 없다 또 네. 말씀드리고 예, 정확해요. 예, 하나를 고르자면은 나만 바라보는 애인 말고 나는 그냥 날 믿으며 방임하는 애인 맞아요.
0: 예,
1: 네. 서로 사실은 그쵸.
0: 저도 막 이렇게 막 어디냐 아.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1: 맞아요.
0: 서로가 좀 편하게.
1: 그렇지. 네. 예. 저도 그래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나 술 약속 있어 라고 하면 전화 끊고 언제 전화하세요 혹시?
0: 참 그냥 자는데요.
1: 저도요.
0: 자야 잠이 얼마나 중요해.
1: 아 진짜 이 자리에
0: 자야 돼.
1: K씨 하나 왔어야 돼.
0: 왜요?
1: K씨가 낭만이에요 정말.
0: 아 진짜?
1: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데
0: 오.
1: 방임주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0: 아니 이게 더한 로맨스일 수도 있어.
1: 그럼 무조건이고.
0: 네.
1: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이 요거였어요. 내 결혼식 축가 아브라카타브라 대 로맨스.
0: 아 로맨스지.
1: 로맨스 가야지.
0: Give me the romance.
1: 로맨스 이거 무조건 이거 머리 네. 한번 흥물어주고
0: 그죠.
1: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네. 해서 9개 성공했다. 예. 9분께 제 아의 이름으로 핸드드립 커피 드린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경기도는 찹쌀이야, 전라도는 밀가루야, 경상도는 버리야. 이어져야지 좋다 해도 경상도 땅에 버리 여시 좋거나.
5: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도 엿장수가 엿을 팔면서 부르던 엿타령입니다. 멀쩡한 물건을 엿받고 먹고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 다들 하나쯤은 간직하고 계시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7: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맨스 넘치는
0: 네.
1: 예, 우리 새 노래로 돌아온 재하 씨와 함께 했는데요. 2002번 님이
0: 네.
1: 언니 이번 노래 제목이 로맨스인데 이상하게 전 에너지가 막 넘치더라고요.
0: 그거예요, 여러분.
1: 활력이 느껴지면서
0: 맞아요.
1: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느낌?
0: 맞아요.
1: 언니도 그런가요? 라고.
0: 왜냐면 이 로맨스의 네. 가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1: 네.
0: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사이에 있는 감정들을
1: 네.
0: 우리가 느끼면서 가자. 이런 느낌이 전반이기 때문에
1: 예.
0: 받은 그 마음이 맞아요. 에너지,
1: 그렇지.
0: 꼭 낭만, 로맨스, 사랑 아니더라도
1: 아니어도
0: 나에 네. 관한 낭만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1: 나의 로맨스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네
1: 나에 대한 로맨스가
0: 누구에게는
1: 있고.
0: 음식이 될 수도
1: 그렇죠.
0: 있고 강아지가 네. 될 수도 그럼.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1: 다 다르다.
0: 향기가 네.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네.
1: 우리 0801번님이 만약 재하 단독 콘서트를 한다면 로맨스는 어디쯤 배치하실 거예요? 오프닝?
0: 저는 약간 뒷단에
1: 네?
0: 뒷단에 하이라이트
1: 뒷단 하이라이트로
0: 네네네.
1: 아 이건 무조건 그리고
0: 약간 딱 여러분들 기분 이렇게 한번 끌어올릴 때
1: 싹 한 네. 번씩
0: 예. 다 같이 여러분 머리 터세요 이러면서
1: 야 무조건 예. 그리고 우리 9200번님이
0: 네. 네.
1: 분명 부하거래 리더고 신디의 언니인데 막내 같은 귀여움이 있어요. 이런 매력 왜 이제 발견했을까요? 라고 하지만 막둥이 같은 매력이 있는데 언니랑 일내기 하잖아요.
0: 네.
1: 영락 없는 대표.
0: 그래서 그때 신영 씨가 언니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 아 영락 없는 대표님이죠.
0: 수년 전에 그랬잖아요.
1: 수년
0: 기억나죠?
1: 전에 얘기했죠. 아 그럼요.
0: 그때 우리 노래방 가서 아이스크림 그거 부르고 할 때 알죠?
1: 그렇지.
0: 그때 그랬었는데.
1: 아 참 행복했는데.
0: 아 행복했어요.
1: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네. 5002번님 왜 아영에서
0: 네네네.
1: 후배 걸그룹들에게
0: 네.
1: 무릎 목 치아 관리해라 조언해줬잖아요. 그럼 20년 전에 재하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라고.
0: 저는 사실 20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1: 아.
0: 건강 더 챙기고 잘 쓰실 때 많이 자고.
1: 그렇지.
0: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0: 재하 씨도 이제 무릎 관리.
1: 저 무릎이 너무 튼튼해. 부하걸 중에 비교적 안 움직 덜 움직이거든요.
0: 그런가?
1: 왜냐면은 아, 그러네. 노래 위주여가지고
0: 아, 맞네.
1: 안무를 군무 빼놓고는 최소로 좀
0: 왜냐면 저 뒤에서 우와 이걸 하셔야 되니까 안 움직이네. 네. 뒤에서 성대 관리하자 또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하 씨의 음악과 그리고 재하 씨의 모든 것을 네. 예 기다려주고 네네네. 아껴주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재하의 로맨스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음원 낼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로맨스가 잘 돼야지 또 제가 다음 거 하는데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0: 여러분.
1: 다음 것도 내정이 돼 있긴 하지만
0: 네.
1: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정말 뮤직비디오도 꼭 많이 보시고
0: 네.
1: 그 챌린지도 웬만하면은
0: 네.
1: 이거 진짜 회사나 그런 학교나 그렇지. 이런 데서 하면 너무 좋지.
0: 단체로 좀 했으면 좋겠다.
1: 운동에 네. 너무 좋다.
0: 아유, 좋지 좋지.
1: 가실게요.
0: 다시 또 말씀드리고
1: 부르시면 오늘 저도 갈게요.
0: 오늘 끝곡은요 밀 때 확실히 밀게요. 로맨스.
1: 예.
0: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만곡 김신영
1: 제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상대의 말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마침표를 찍는 대신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끝내라. 오케이 접수.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6월 22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브랜뉴 헤비스의 You are the univers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모든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길 가다가 신호등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개입니다. 무진입니다. 이무진입니다. 자, 저는 출산 휴가를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게 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야, 일단 야, 이 인사를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소감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절차 같은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이게 엄청난 자리네요. 그리고 오후 2시, 야, 저 친한 형님도 오후 2시에 이제 라디오 하셨었고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자리에 직접 앉으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또 안영민님께서 또 출산 휴가를 떠나셨는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선배님 제가 직접 뵙고 뭔가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항상 멀리서 너무 즐겁게 잘 보고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잘 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뭔가 대타를 할 기회가 와서 일단 긴장을 했어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니까 그 앞으로의 그 출산 휴가 기간 동안 2시마다 이 2시의 데이트를 들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던데 아마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영민님처럼 많은 분들의 어깨를 들썩들썩하게 또 즐겁게 만들어드릴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네요. 웬만한 무대보다 떨립니다. 자, 오, 여러 인사가 그래도 많이들 반겨주시는 문자가 오고 있어요. 서혜준님께서 어머 웬일이야 스페셜 DJ가 무진씨 월요병 저리 가라.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129님께서 라디오 게스트보다 DJ가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좋아요. 일하고 싶어지는 목소리예요. 야, 제가 일하고 싶어지는 목소리, 일하고 싶어지는 목소리 칭찬이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듣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오늘 하루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 감사하게도 청취자분들의 자기소개가 속속히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장서연님께서 저 고3이에요. 제가 아무리 고3 신분이라지만 무진일 라디오를 어떻게 참아요? 야, 감사합니다. 고3이면 참을 법도 하지 않을까요? 응원합니다. 제가 가벼운 힐링을 드릴 수 있길 바랄게요. 유현일님께서 저는 두 대의 수년째 콕 박힌 두댕이 유현일이오시다. 유현일이오시다. 무게를 잡으십니다. 제가 딱히도 각각해. 오신 걸 격하게 환영하고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무진님은 칭찬파, 조롱파 무엇이 좋으세요? 영민님은 조롱파였어요. 고르자면 조롱파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칭찬, 제가 라디오 뭐 게스트 할 때도 또 스페셜 DJ 할 때도 항상 저한테 엄청난 칭찬들을 던져주시니까 몸둔바를 모르고 말도 더 꼬이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과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2시의 데이트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 저를 약간 조롱파로 만들어주시면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PD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멘탈 뭐 강한 편이라서 한번 버텨볼게요. 두댕이 여러분. 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신지 굉장히 지금 제 목소리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이무지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이무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누구신지, 청취자분들께서는 누구신지 계속해서 소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야기 받고 제 얘기도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한껏 친해지는 2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따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음악 취향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본인의 최애곡들 딱 꺼낼 준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3일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알레스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다시 30킬 났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1210님께서 나 무진씨 노래 너무 좋아하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무진씨 노래 중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나 봅니다. 바로 가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자, 시대를 대표하는 명곡이죠.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방금 라디오를 켠 분들께서는 누구지? 누구 목소리지?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출산 휴가를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2주간 스페셜 DJ를 맡게 된 가수 이무진입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 아무래도 초등학생 청취자분들도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아무래도 어린이 친구들한테 이제 신호등 삼촌으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이무진 삼촌이에요.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자, 이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으면 다들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강보경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긴장하시면 말이 빨라지는 스타일이신가요? 귀여우심.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긴장하거나 집중했을 때 말이 굉장히 빨라져서 제가 개인 무대 할 때도 제 콘서트 할 때도 계속 다들 템포를 낮추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악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이 뭔가 급박한 감정 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두시의 데이트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편안하게 조롱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서영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 3학년 1학기를 종강한 대학생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거의 다 종강할 시점인데 고생했다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네요. 1학기 종강이 이제 다가오네요. 거의 이제 한 학교도 있을 테고 다들 이번 학기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대학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녀봤기 때문에 이 마음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이 한 학기가 끝날 때 하얗게 불태운 이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이제 본가에 가서 집밥 먹고 아주 못 자던 낮잠 또 깊게 자고 못 먹던 술도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의 어떤 이거 다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258님께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는 야구 팬 중 한 명입니다. 타이거즈 김호령 선수의 등장곡 청춘만화 원곡자 이무진님 반갑습니다. 항상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힘 받습니다. 아 맞아요. 이 항상 저도 야구 팬분들께 얘기를 듣고 또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김호령 선수님의 등장곡 청춘만화 이 노래를 선택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격무량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이 노래로 인해서 힘내주시는 많은 야구 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9545님께서 무진씨 오니까 두 대가 한층 젊어진 느낌. 저는 고3 아들 엄마입니다. 아들이 실용음악과 기타 전공 준비 중인데 서울예대 선배님 실용음악과 합격기 팍팍 주세요. 아들에게 녹음해 들려줄게요. 와우. 고3에 실용음악과 기타 전공 준비 중이면 아무래도 지금 연습실에 있겠네요. 점심 먹고 다시 연습실에서 기초 연습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아,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또 아드님 포함한 수많은 실용음악과 인재가 세상에 널리 널리 알려 퍼지기를 뭐 기타 등등 퍼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 아까 말이 빠르니까 긴장한 티가 난다는 피드백을 보고 나서 좀 천천히 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 빨라요. 더 느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개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2주간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두댕이 분들, 두시의 데이트 애칭, 청취자 애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댕이 분들과 함께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쏩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죠. 옛날에 마카레나라는 노래를 아주 멋있게 샘플링해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요. 르세라핌의 붐팔라. 렛츠고.

0: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르세라핌 분팔라에 이어서 투어스 널 따라가가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야, 듣던 대로 두 대가 사연 맛집 그리고 조롱 맛집이네요. 야, 6790님께서 안녕하세요, 영미씨가 분명 박보검씨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무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졸립지도 않네요. 반갑습니다. 오, 아 이런 장르예요? 오케이,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3256님께서 MBC 라디오의 박힌돌 김정은입니다. 이무진님, 정이 신디 휴가 갈 때도 스페셜 하셨고 오늘 아침 나오셔서 상디랑 수다도 떠셨고 이제는 두 대까지 접수하셨군요. MBC 아들로 인정. 야, 근데 아들로 인정 이 말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청년을 시작하는 나이와 함께 가요계 음악인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아들로 인정 하는 순간 이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경륜이 가득 찬 사람들이 야, 너 잘 나왔다, 너 좋은 놈이다 하고 뭔가 진짜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기분이라서 제가 아까 조롱 괜찮다고 했나요? 이런 사연 너무 좋은데 그냥 따뜻하게 갈까요 우리? 자, 9968님께서 9968님께서 영미 언니의 출산휴가 소식에 많이 아쉬웠는데 스페셜 DJ가 무진님이라는 말 듣고 바로 광대 승천했습니다. 영미 언니가 예쁜 두댕이들에게 뽀뽀 움마 움마 해주시는데 무진님 버전 움마 움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뽀뽀 움마 움마 움마 움마 움마 움마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움마 움마 움마 모르겠어요. 이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제작진이 그건 소라고. 예, 맞아요. 그냥 해봤습니다. 자, 장소연님께서 괜찮아요? 혀 꼬이는 거 오랜만에 봐요. 아유,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유, 전 더 센 조롱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자 읽어드린 이 사연 보내주신 이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런두런 이렇게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참 좋네요.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MBC FM for you.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비비의 범파 듣고 왔습니다. 야, 노래 진짜 재밌네요. 야, 이 정확한 이 노래의 내용은 다들 한 번씩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뭔가 리스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아, 뭐, 다시 말이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네요. 자, DJ 안영민님께서는 출산휴가를 가셨고요. 오늘은 저 이무진과 친해지기 함께하고 계신데, 야, 여러분 이 그동안의 방송에 자기소개하고 싶어서 다들 어떻게 참으셨어요?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영숙님께서 우왕 문구점 들렀는데 무진님 노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무진님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도 반가워요. 야, 그 문구점 사장님 정말 들을 줄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 제 노래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023님께서 아가같이 까르르 웃는 특유의 무진님 웃음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아, 제가 아가처럼 웃나요? 저는 되게 약간 어른스럽게 남성스럽게 웃거든요. 하하 하하하. 예, 저는 아가같이 웃지 않습니다. 아유, 저 귀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김은숙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무진님 티셔츠에 번아웃 적혀있네요. 혹시 지금 심정인가요? 네, 없지 않습니다. 1부부터 굉장한 실수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말도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꼬이고, 아까 저 광고 나올 때 제 말 잘리고. 시작이 반인데 시작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반을 지났네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김하늘님께서 그 뽀뽀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니고요. 사실 대충 압니다. 저도 아는데 놀려봤어요. 뭐 그런 공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하길래 두 제데이트가. 뭐 여러분이 막 요청하시는 거 절대 쉽게 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쉽게 보시면 안 돼요. 7321님께서 멀리 해외에 살고 있는 팬입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없어서 사연을 직접 보내지 못해 친구의 도움을 빌려 보내고 있어요. 대박이죠? 와우! 그렇네요. 해외 거주자분이시면 한국 전화번호가 없겠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또 빌려서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어떤 이유로 해외에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것도 사연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9929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신호등이라는 노래에 꽂혀서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들어서 나이 드신 저희 엄마도 가사를 더 외우십니다. 그만 좀 들으라고 하더니 제 친구들 만나면 아줌마는 신호등 가사도 다 외운다 라며 자랑하세요. 이야, 어머니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 사연 보내는데 나이 드신 저희 엄마라는 워딩을 썼어야만 했나. 어머니랑 되게 가깝게 지내는 아드님이신가 봐요. 야, 이 또 모자지간에 제 노래가 이 유대관계를 높여줬다고 하니까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해지네요. 어머니도 들으실 줄 아시고 또 이 초육 남학생 사연자분께서도 노래 들을 줄 아시네요. 아, 또 결국 제 자랑이네요. 자, 이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고요. 여러분의 자기소개 계속 받도록 할게요. 샵 8000번, 작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엄마가 좋아하시는 신호등 나가요. 붉은색, 푸른색.

이무진 신호등에 이어서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아 혹시 모르게 이제 지금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소개를 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현진님께서 오 신호등 사무실에서 떼창 나올 뻔요. 예.

이 뭔가 훅성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게 되는데 다들 상황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뭐 항상 흥얼거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초등학생 청취자분들 계시면 같이 인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9788님께서 무진 형님 요즘은 뱁새 삼촌으로 불리십니다. 지나가는 초오올림. 약간 제가 가끔가다 이제 열심히 해서 동네에서 만나서 밥 사주는 동생처럼 말을 하네요. 초오인데 무진 형님 요즘은 뱁새 삼촌으로 불리십니다. 초등학교 왕년. 뭐 고맙네요. 뱁새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 막 알려진 노래가 아닌데 뭐 초등학생 분들께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796님께서 우와 신호등 아저씨다 아저씨다 엄마 핸드폰 빌려서 보내요. 이제 학원 가야 돼서 다 못 들어요. 힘내세요. 네, 아, 참 이 두댕이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나이 만 25세 아저씨가 된 가수 이무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학원 잘 다녀오시고요. 똑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0510님께서 저희 초사딸의 영원한 푸펠 아저씨. 와,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원한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반갑구만요. 라디오에서 만나니 내적 친밀감 뿜뿜. 와우, 이 푸펠 이 노래도 일본의 OST를 제가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리메이크를 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아신다니 저도 굉장히 반갑네요. 꽤 매니악하게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3127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초3 큐브 선수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와우! 큐브 선수! 이게 물론 선수분들께서는 메커니즘을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한면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이 선수까지 된다면은 야 정말 미래가 창창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3127님. 3172님. 번호가 이게 27만 72로 딱 바뀌었네요. 3172님께서 고3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자습하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생활에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이무진 화이팅! 야, 야, 이 대한민국 고3들의 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스럽네요. 앞으로 남은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고 또 이 시험 그리고 고등학생 10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더 멋진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자, 사연 주신 우리 유, 초, 중, 고등학생 친구분들께는 커피 드리는 것보다 이제 아이스크림 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스크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계속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초등학생 분들께서 많이 듣고 계시니까 아이브 노래 한번 듣도록 할게요. 11, let's go!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한 시간 동안 제 얘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들 두댕이 여러분 소개도 들으면서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냥 앞에 있다 생각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지난 한 시간 동안 낯선 느낌이 조금 사라졌을까요? 또 영미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좀 잘하고 있으려나요? 다들 피드백 많이 보내주셔도 되고 쓴소리 보내주지 마십시오. 예쁜 말만 해주시고 미담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126님께서 이무진 삼촌, 저는 초5 김무진입니다. 제 별명이 이무진인데 차에서 삼촌 나오니 왜 이렇게 반갑죠? 오래 있어주세요. 영미 누나 오기 전에. 어이구야. 이 제가 이름이 특이한 편이라서 동명이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김무진. 무슨 무자에 무슨 진자 쓰시나요? 저는 무성할 무자에 보배 진자로 살고 있습니다. 좋은 무진이길 바랄게요. 영미 누나 오기 안 돼요. 영미 선배님 빨리 오셔야 돼요. 아유, 그래도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351호님께서 저는 엔잠러예요. 방문해서 고양이를 돌봐주는 캣시터에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직장인 밴드에서 건반도 치고 있어요. 대학생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 이동 중에 라디오 자주 듣는데 힘나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엔잠러네요. 고양이를 돌봐주는 캣시터. 이게 고양이가 내 고양이거나 그냥 멀리서 봐야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참 이게 고양이가 너무 이 승질 더러운 동물이라 가지고 이 뭔가 남의 고양이 어색한데 막 이렇게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와, 고생하시면서 거기다가 직장인 밴드에서 건반까지 치시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우리 계속 이렇게 천천히 친해져 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 좀 전에 직장인 밴드 하시는 분 위해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한 궤도 그대에게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쭉 여러분들과 함께할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박가연님께서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무진씨, 지금 녹음 방송처럼 너무 깔끔하게 잘 하고 계셔서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인간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 뭐 칭찬 너무 감사하지만 저 지금 굉장히 자책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태형님께서 이런 거짓말 보내주셨어요. 무진님, 신입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첫날엔 원래 갑자기 바뀐 DJ 목소리에 당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귀염둥이 DJ 땡땡땡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해요. MBC 라디오 국룰이에요. 예, 뭐 제가 한번 속아드립니다.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귀염둥이 DJ 이무진입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두대 청취자, 두댕이 분들 자기소개를 쭉쭉 이렇게 듣고 나니까 대충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감이 와요. 여기 분위기랑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느낌이 조금 옵니다. 일단 다들 이 오후 2시가 되면 무료한 일상을 지우기 위해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롱이 좀 심하다고 들은 것 같고, 저한테도 편하게 대해주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댕이들의 음악 취향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보는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각 3시를 살짝 넘겼는데 이쯤 되면 이제 점심 먹은 것도 다 소화가 되면서 눈꺼풀이 슬슬 좀 무거워지는 그런 시작 시간이잖아요. 자꾸 이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두댕이들이 졸릴 때 듣는 노래들을 한 번씩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졸릴 때 이런 노래를 들어요. 실제로 저... 다들 어깨 들썩들썩.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땡뿔 땡뿔. 따라 부르면서 함께 오늘 이 오후의 졸음을 한번 다 물리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의 땡벌 듣고 오도록 할게요. 렛츠고!

0: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제가 졸릴 때 듣는 노래 강진의 땡벌 듣고 왔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기타 리프부터 딱 오지 않나요? 어! 몸을 둠칫둠칫하면서 듣게 되는, 저는 확실히 이 피곤함이 싹 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윤선아님께서 몸치인 제가 몸이 둠칫둠칫하네요. 굿 초이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몸치인데 이 노래만 들으면 둠칫둠칫해서 아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이서영님께서 몸이 자동 반응 키윽 신나고 신나고. 아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운전하면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하면 제가 뒤따라서 땡벌 하면 이제 뭐 조수석에나 동승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막 다 이상하게 보고, 이 모든 공기 흐름이 다 제 잠을 깨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하네요. 자, 이제 두대 청취자분들, 두댕이님들께서는 졸릴 때 어떤 노래를 들으시는지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9시 데이트 스페셜 DJ 귀염둥이 이무진입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어요. 7335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무진 삼촌, 저 고1인데 중3 학교 발표회 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밴드로 했었어요. 저도 키보드요. 와우. 이 노래 들으면 그때 떨린 기억이 나서 잠이 확 깨요. 오래가죠. 이 중고등학교 밴드부로 학교 강당에서 불렀던 노래가 정말 기억이 오래가요. 전 중학교 때 그냥 완전 교과서 노래였는데 라디오헤드의 크립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원오크록의 Wherever You Are 했었고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도 했었고 기타 등등 학교 강당에서 노래 부른 기억이 많네요. 그때의 떨림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7335님께서도 꼭 뭔가 음악인이 되거나 하지 않더라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때의 어떤 떨림과 긴장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물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노래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댕이분들의 음악적인 취향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들 졸릴 때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영희님께서 무진씨 음악적 취향이 나랑 비슷하시다. 꼭 젊은이들이 듣는 걸로 신청 안 해도 되죠? 난 주현미 짜라짜짜. 신영씨는 절대 안 틀어주더라. 맞아요. 이제 정호의임원곡 신영님께서는 저 옆 스튜디오에서 아까 하시다 가셨는데 안 틀어주시나 보네요. 저라면 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틀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장서연님께서 전 졸리면 도끼 충전하려고 에픽하이 본 헤이터 들어요. 싸우자! 야, 정말 본 헤이터. 좋은 노래죠. 이 뭔가 노래가 안에 담은 메시지가 이 그냥 나는 뭐 항상 누굴 미워해. 나는 뭐 날 싫어하면 신경 쓰지 마. 를 떠나서 요즘 사회 전반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21세기가 된 이후로 사람들 가슴속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화를 뭔가 유쾌하게 풀어낸 노래랄까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민예님께서 바다의 매드 들어야죠. 오, 듣는 순간 잠이 번쩍 깬다고 합니다. 근데 잠은 땡벌로 깼으니까 이 노래는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환님께서 크라잉넛 말 달리자 신청해요. 보통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마지막 곡으로 많이 부르는데 잠을 깨는데도 이만한 노래가 없어요. 맞아요. 크라잉넛. 이 조선 펑크라는 지금은 꽤나 대중화된 장르가 처음 탄생하게 한 아주 선두주자 밴드죠.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원래 조선 펑크라는 게 퓨전 장르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만 대중화된 장르입니다. 말 달리자. 추천 감사해요. 1228님께서 제 생일이네요. 저 12월 28일생인데 주부들의 무기력하고 졸릴 시간을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저는 졸릴 때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들어요.

지금 낮이라 좀 안 어울리려나요? 사실 가사만 이제 뭐 집에 가지 마라 이 밤을 함께 하자지 낮이고 밤이고 계속 신나는 노래인지라 야, 이 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고려가 되는데요. 일단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아 보내드리겠고요. 이렇게 졸릴 때 듣는 노래들 계속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비트에 도파민이 확 도는 노래도 좋고요. 비트는 느려도 가사에 집중하게 되거나 따라 부르느라 잠이 깨게 되는 노래도 환영하고요. 시대의 명곡을 많이 남긴 뮤지션이죠. 이무진의 노래도 추천합니다.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228님을 비롯해서 듣고 계신 수많은 주부님들을 위해 이 곡 나갑니다.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두세 데이트 스페셜 DJ 귀염둥이 이무심도 올라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그리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밤 얘기네요. 지금 낮인데 그죠? 자, 최상현님께서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추천해요. 이 곡 들으면 제가 비록 몸치지만 흥에 겨워 들썩들썩 점프점프 하게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신나고 야 들으면서 점프점프 좀 하셨으려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졸릴 때 도파민이 확 돌게 해주는 추천곡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권예원님께서 저는 무진오빠의 참고사항을 듣습니다. 신나는 비트와 함께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라는 시원한 탄산수 같은 가사에 어쩔 TV 마인드를 되새기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이야 맞아요. 제가 정말 이 노래 쓸 때 이 노래에 담는 감정을 직격탄으로 맞고 지내던 시기에 잠을 못 잤어요. 뭐 여러 의미에서 잠이 많이 깼었네요. 아, 이 노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906님께서는 저는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들어요. 듣다 보면 눈물이 줄줄 나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슬픈데 잠이 올 틈이 어딨냐고요. 맞아요. 감동으로 잠을 깨는 것도 꽤나 효과가 확실합니다. 저는 잘 쓰는 방식 같진 않은데 효과는 많이 느껴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진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노래를 들을 때 잠이 확 깨는 이야, 아주 좋은 또 방향성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2836님께서는 저는 잠이 올 때 마리아를 들어요. 화사의 마리아도 좋지만 영화 미녀는 괴로워 OST였던 김아중님의 마리아를 듣습니다. 야마

아베 마리아. 고음을 빽 지르고 나면 잠도 스트레스도 풀려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나는 노래는 이제 들으면서 춤추고 뭔가 함께 부르면서 잠을 좀 깨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노래죠. 허지영님께서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요. 발음이 느낌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자꾸 집중하게 돼요. 어떤 감성인지는 알아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들으면 눈이 번쩍 뜨여요. 안 따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이 노래는 또 이 노래가 가진 메시지가 계속해서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발음이 느낌이 있어서 뭐라 하는지 자꾸 집중하게 되는 노래가 있는 반면 흥미로워서 집중하는 야 저 빨리 다음 썰 좀 풀어봐 하면서 집중하게 되는 노래도 있잖아요. 야 신청곡에서 재현식 나오나요? 라고 0804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아 나오긴 나오지만 저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야 좋습니다. 야 잘못된 만남 이거는 오랜만에 또 좀 심장이 뜨거워지는데요.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아 보내드리겠고요. 두댕이들이 졸릴 때 듣는 노래들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 심장의 뜨거움을 한번 차 태워봐야겠어요. 0804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죠. 귀를 쫑긋하게 되는 곡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들으면서 잠 좀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귀염둥이 이무진입니다. 네, 유초중 고등학생들부터 주부님들 또 연식 있는 누나 형님들까지 모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사오이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붉은색 방울토마토 선별 후에 포장 중인데 무진님이 말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소녀처럼 웃으세요. 귀여우신가 봐요. 구여우신가 봐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 이 사실 라디오 들을 때 이 감성이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뽀짝뽀짝 뭐 이걸 뭐라 하죠? 뭐 사근사근? 뭐라 하지? 막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그냥 함께 소통하듯이 얘기 듣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고 편안하게 이렇게 오후를 보내는 게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데 아 그렇게 즐겨주시고 계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두대 청취자분들께서는 졸릴 때 어떤 노래들을 듣는지 신청곡이 정말 무진장하네요. 부지런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9989님께서 졸릴 때 저는 에스파의 위플래시를 들어요. 이 노래 비트 들으면 진짜 잠 깨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달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위플래시. 맞아요. 이 뭔가 이 핫한 아이돌 노래 버프도 있고 이 음악만의 매력도 있고 빡빡 올라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죠? 최현주님께서 아, 퀸 가야죠. We will rock you. 이거 완전 도파민 터지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몸이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야, 확실히 이 잠 깰 때마다 본인만의 어떤 원하는 텐션과 방법들이 확실하게 있으신 것들 같습니다.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5206님께서 전 회사에서 졸릴 때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는 애를 듣습니다. 오후 시간 확 불태우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요. 파이어! 맞아요. 저도 꽤나 애용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뭔가 팍 오는 느낌이 있는 그런 노래죠. 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하진님께서 저는 윤종신님의 팥빙수요. 아나운서보다 더 정확한 발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발음하시는 걸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정신이 맑아져요. 거기에 팥빙수 먹는 상상까지 하면 시원. 야, 맞아요, 맞아요. 이 뭔가 그것도 있어요. 피곤할 때 음식 생각하면 가짜 배고픔 오는 거 있잖아요. 피곤하지 않아도 가짜 배고픔이 오잖아요. 음식 생각하면 아, 저도 배고프네. 말해서 그런가? 그럴 때 이제 또 음식 생각 플러스 맑은 어떤 발음들, 음악의 리듬, 기타 등등이 합쳐져서 이 졸리고 나른한 오후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버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151님께서 저 이무진님 콘서트에서 들은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들어요. 진짜 너무 감미로워서 잠이 확 깨요. 내 귀 녹거든요. 그 노래 계속 들어요. 앨범에도 넣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제 앨범에 넣습니까? 이 노래는 이미 나온 노래인데 뭐 리메이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야 모를까. 뭐 근데 또 워낙 대명곡인지라 제가 함부로 건들기는 좀 그렇고 콘서트에서 이제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리무진 서비스에서 어떤 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듀엣으로 커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콘서트에서 가볍게 한번 불렀었는데 그걸 기억해 주시네요. 이게 어떤 노래? 아!

하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아 보내드리겠고요. 졸릴 때 듣는 노래들 다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0151님 깨워드리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부른 버전은 아니고 원곡 버전인 것 같습니다. 모튼 아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나갑니다. Let's go!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모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에 이어서 이상순님의 다시 여기 바닷가 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서민정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요. 바다로 풍덩 뛰어들고픈 노래예요. 몸은 회사지만 바닷가에 있는 상상하며 듣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참 엄청난 음악의 장점이자 힘이죠. 나의 상상만으로 나의 공간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공기 온도를 바꿔줄 수 있는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저도 이 이상수님의 어쿠스틱 버전으로 많이 듣는 편인데 뭐랄까요? 저도 가수잖아요. 뭐 지금은 스페셜 DJ이지만 이 뭔가 이물감 없는 근데 동시에 세련되고 남자다운 제 인생 최종 목표 보컬인 것 같습니다. 절대 옆방에 계셔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네, 그런 좋은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뒤늦게 라디오를 켜신 분들께서는 두 대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어?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안영미 DJ님께서 둘째를 이렇게 만나러 가신 사이 이 두 대와 함께할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이무지입니다.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2주 정도 함께하게 될 거예요. 자, 김종덕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경북 소방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저희 화재 출동 시에는 BTS의 파이어가 흘러나옵니다. 오, 9급 출동 시엔 시아의 사랑의 인사가 나오고 와우,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면 신경이 바짝 선다고. 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방 공무원 분들 정말 항상 존경하고 늘 뭔가 이 수많은 시민분들을 위해서 한 몸 아끼지 않고 불사지르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안전을 많이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5661님께서 저는 가호의 시작 들어요. 희망찬

에너지가 뿜뿜 솟아나서 좋아요. 이 맞아요. 이 노래는 제가 또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스페셜 DJ 한 짧게 맡았을 때 가오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 노래 라이브로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도 가볍게 이제 이 노래에 대한 토크를 나눴었는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때 있어서 최고의 BGM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47님께서 저는 보통 과제할 때 졸려서 이무진님의 과제곡을 자주 듣습니다. 제 심정을 대변한 듯한 노래 같아서 자주 손이 간달까요? 따라 부르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야, 정말 이 노래 들을 때 저는 정말 속이 답답하고 온갖 울분을 다 토해내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이 노래가 세상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은민님께서 얼마 전에 마이클 영화를 봤는데 잭슨5의 I Want You Back를 들었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지금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좋아서 플리에 담았어요. 와, 맞아요. 뭔가 음악 영화 혹은 음악인의 일대기가 담긴 영화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뭔가 가속되고 있는 느낌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다른 영화 뭐 어떤 장르든 SF든 뭐 호러든 액션이든 이미 대중에게 각인이 된 팝음악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좋은 순환인 것 같습니다. 7267님께서 32 여자 직장인입니다. 쉬는 날 본가 와서 부모님 농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날이 흐려서 일하기 좀 수월하네요. 충북 영동 복숭아 맛있어요. 전국 모든 농인분들 잠 깨고 화이팅하게 When We Disco 박진현님이랑 선미님 노래 들려주세요. 아, 저 오늘은 너무 그리워 When We Disco When We Disco.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아 보내드리겠고요. 아, 계속해서 졸릴 때 듣는 노래들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번엔 방금 전에 7267님께서 신청하신 When We Disco 박진영 선미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9: 1일 1짬뽕 오케이?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로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2: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귀염둥이 무진입니다. 네, 2시간 이렇게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죠. 3, 4부 도움 주신 분들부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야, 참 이렇게 2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들어보면서 또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 문자가 더 와서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7361님께서 안녕하세요. 예대 다닐 때 무진씨 교양 수업에서 본 적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어요. 무진씨도 잘 지내시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오, 저 교양 진짜 열심히 들었었는데 아마 저한테 좋은 이미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심히 음악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부업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8119님께서 무디 무진님 진행 너무 잘해주셔서 듣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수요일에도 들으러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내일 또 내일 모레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아, 안영민 님께서 이제 출산 휴가 가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빈자리 메꾸게 되었는데 사실 첫날이라 첫날이 아니었어도 뭐 제가 잘한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하게도 안영민 님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렇게 2시간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민 님께서도 마지막까지 태교 잘 하시고 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혹시 듣고 계시는 순간이 있다면 저한테 좋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끝곡으로 아까 최영희 님께서 아까 신청해 주셨던 노래인데요. 주현미 님의 2010년 발매 앨범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의 3번 트랙에 실린 짜라자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도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짜라자짜. 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잘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 시민의 숲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요. 예술공원이라는 이름답게 곳곳에 조각작품이 놓여있어 산책하듯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서초문화예술공원은 입구에 들어서면 하늘 높이 뻗은 메타세콰이어가 양옆으로 길게 벽을 이루는데요. 그 사이로 난 길이 바로 서울 사색의 길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나무 사이사이로 조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공원 중앙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원두막이 있어 길 이름처럼 사색을 즐기기 좋다고 하네요. 신발 딱 벗어 던지고 원두막에 누워있으면 피로가 스르륵 풀린 기분이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마지막에 이렇게 박수 소리가 아주 큰 공연장은 아니고 뭔가 클럽 같은 데서 노래 부르고 나오는 그런 박수 소리였어요.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죠. 시리 스페글러의 Love Will Save the Day.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흥겨운 또 거기 흥겹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뭔가 살랑살랑 이런 날씨에 아주 듣기 좋은 곡입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운데 이 곡을 들으니까 조금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노래에서 그런 바람이 좀 느껴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여름에는 이런 조금 시원한 곡 들으면서 선선한 곡 들으면서 이렇게 좀 더위를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으면 참 좋죠. 완벽한 하루에서도 이제 여름이 될수록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시원한 노래 그런 노래 그렇다고 너무 막 템포가 너무 빨라지면은 또 춤춰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박자 맞춰서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부채질하기 좋은 그런 템포의 음악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726 쓰시는 분이 오늘은 정각 맞춰 와봤습니다. 어떤가요? 뭔가 정각에 맞춰서 하면 기분이 좀 다르시던가요? 오프닝도 듣고 오늘 뭐 이런 양재동 시민의 숲 저 얼마 전에 이쪽에 한번 지나갔는데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반가워요. 서초문화예술공원 이런 얘기도 듣고 좋은가요? 내일부터 계속 정각 맞춰서 오셔서 출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남 님이 보내주셨어요. 오후 4시에는 옆집 방송을 들었는데 뉴스하는 동안 잠깐 듣다 보니 노래가 너무 좋아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이 되었네요. 이렇게 또 좋은 노래로 완벽한 하루에 또 빠지셨군요. 그래도 옆집에 너무 이렇게 갑자기 채널을 옮기면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씩 옆집에도 좀 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와서 음악도 좀 듣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는 자동으로 월요일에 월요일 문자가 좀 적구나 문자 좀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문자 좀 많이 보내달라고 월요일 바쁘신 와중에도 문자 그리고 신청곡 많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또 즐겁게 방송을 하니까 제가요. 좀 여러분들도 또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신청곡 탁 신청했는데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산머이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티긋티긋 무조맨. 티 어실 원수야. 딱.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참 오랜만에 듣네요. 아, 이어공감의 프렌다스에게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박숙향님이 선곡해 주신 곡이에요. 아, 이렇게 또 좋은 곡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저까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9045 쓰시는 분이 오호 이것 보소 일하는 중 잠이 솔솔 오는데 선곡 좀 하네예 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박숙향님이 선곡 좀 하십니다. 아주 좋은 곡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탁탁 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좋은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 틀어주진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계속 모아만 놔도 정말 좋은 곡이 많아서 툭툭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희가 또 틀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박미숙님은 항상 이 시간에 들으면서 걷기 운동 하고 있어요. 월요일이라 보내는 건 아니고요. 항시 듣고 있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시 듣고 있지만 월요일에 보내주신 거는 제가 좀 가스라이팅을 한 거 맞죠? 박민숙님.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월요일이라서 보낸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좀 티가 나요. 월요일에 문자도 안 온다는데 하나 또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825 쓰시는 분은 퇴근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순디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아이도 저도 중학생 큰 허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완벽한 하루입니다. 야, 그러면 초사 그리고 중학생 형도 있고 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방금 그 프란다스에게 같은 그런 곡은 0825 쓰시는 분이 아주 좋아할 것 같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 그리고 중학생 또 그 이 친구들이 또 좋아할 만한 노래를 또 하나 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We Are The Night의 노래입니다. 흐려도 좋아.

We are the night에 흐려도 좋아 들으셨습니다. 손미용님이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잘 보내진 않지만 저도 항시 듣는 애청자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쏙쏙 골라서 들려주는 것 같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취향이 잘 맞는 겁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 노래를 좋아하는데 완벽한 하루에서는 그거랑 비슷한 노래들이 잘 나오고 또 내가 모르는 노래지만 들었는데 너무 좋아. 그런 이렇게 취향에 맞는 프로가 하나쯤 한두 개 있는 게 밤에 하나 있고 낮에 하나 있고 아침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아 저도 아침에 하나 있고 오후에 제가 하나 있고 밤에도 있고 뭐 있습니다. 0349 쓰시는 분, 여성복 가게 하는 창원 사람입니다. 손님이 없어 우울했는데 완벽한 하루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참 그 손님이 없으면은 우울하기도 하지만 아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에서 좋은 노래 나올 때 조금 크게 손님 없을 때 조금 크게 틀고 좀 이 시간을 즐기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손님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 가게는 아주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인다. 좋은 노래 나올 때 조금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올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0349 쓰시는 분. 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드시고 테이크아웃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806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상수님. 저 지난주에 대형 면허 땄습니다. 26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뤘네요. 너무 좋아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아 제작진이 뭐 2020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올해 목표는 그냥 앨범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계속 요즘에도 또 다시 작업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죠. 제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저희 우리 제작진 버킷리스트 꼭 좀 넣어달라고 한 게 있는데 우리 굿즈가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양말이 아주 귀엽고 아주 정말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기 아주 좋은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굿즈가 나왔어요가 아니라 나올 겁니다. 이게 좀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곧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그 실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빨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주 귀여워요. 임소희님은 완벽한 하루의 색이 확실해서 노래만 들어도 완화인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들어있겠죠. 굉장히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할리아의 플라스틱 플랜치 이 곡도 사실 많이 못 듣는 곡이에요. 그런 곡도 우리가 완벽한 하루에서 많이 틀어드리고요. 또 취향의 공유 여기에 우리 또 완벽한 하루의 색깔이 아주 잘 묻어있죠. 이 곡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톰 앤 조이의 파라 바일라르입니다. 기타리스트 토마와 보컬 조이스로 이루어진 듀오인데요. 브라질 땅을 밟아본 적은 없지만 그곳의 음악에 깊은 애정을 느끼는 프랑스 분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톰 앤 조이스로 데뷔했다가 톰 앤 조이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사노바의 일렉트로니카를 섞어서 만든 감각적인 곡으로 여러 곳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파라바일라르는 이 팀의 데뷔 앨범에 들어있고요. 춤추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매끄러운 기타와 보컬에 이국적인 리듬이 더해져서 상쾌한 느낌을 내는 곡입니다. 톰 앤 조이의 파라바일라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톰 앤 조이의 파라 바일라르였습니다. 아주 흥겨운 리듬에 기타와 또 퍼커션과 이런 노래가 잘 어우러져 있죠.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이 톰 앤 조이스, 그때는 그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톰 앤 조이로 활동을 하지만 그때 참 좋아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브라질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분들도

저랑 공통점이 있는 게 브라질 땅을 밟아본 적은 없지만 그곳에 브라질 음악이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분들이군요. 저도 브라질 땅을 밟아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아주 브라질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뮤지션이니까요. 잘 들었고요. 아주 오랜만에 기분 좋습니다. 서세일님도 밝고 청량하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구윤미님도 비겐 오후의 완화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순디 완벽한 하루에서는 이제 브라질 음악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이 됐어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장르의 음악이니까요. 5159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 취향 자미로콰이도 공유하고 싶어요. 아 너무 좋죠. 뭔가 엉뚱한 듯하면서 우주적인 자미로콰이는 장르 그 자체인 듯합니다. Runaway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5159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자미로콰이의 Runaway 들으셨고요. 그 뒤로 0898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 두 곡을 같이 들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데요. 뭔가 굉장히 신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음악을 하는 곡 듣고 그리고 옛날 예전에 그 시티팝 한 곡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뭔가 좀 이 좀 습하고 축축한 더운 날씨에 좀 잠깐이라도 시원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순 세트 5159 쓰시는 분께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뷰티 상품권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8241 쓰시는 분이 또 아 굉장히 좋은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애정하는 노래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87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곳에는 처음 써보는 문자네요. 매일 듣고는 있으니 걱정은 마시고요. 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순디라고 하셨어요. 아.

그전에는 많이 쓰셨네요. 딴 데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이곳에 완벽한 하루의 문제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부터는 자주 오셔서 자주 문자 하셔서 같이 얘기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요. 7099 쓰시는 분이 제주도 사는 백온화라고 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달라고 영업하셔서 100원 써서 긴 문자로 보냅니다. 상추 씻다 문자예요.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이 시간쯤에 꼭 이제 먹을 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오늘 소개 안 해주시면 월요일엔 이제 문자 안 하려고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 소개하기 다행입니다. 대신에 다른 요일에 문자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귀엽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100원 큰돈 쓰셨어요. 제가 그러면은 삼겹살, 아, 이게 바로 가진 않지만 다음에 삼겹살 먹을 때 드시라고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큰돈 쓰셨으니까 제가 보답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엔 또 김치죠. 네, 자, 2부 끝곡 들을 차례예요. 페퍼톤스, 이 곡은 김보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아주 익숙한 목소리죠. 이제는 The Carpenters의 The Rainbow Connection 들으셨어요. Carpenters의 이 목소리만으로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참 부러워요. 어쨌든 편안하게 3부 편안한 음악으로 시작을

0: 언제나 카펫터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편안함이 묻어 있어요. 7403 쓰시는 분이 월요일엔 잘 못 듣는 3부 첫 곡 오늘 차가 막히는 바람에 듣게 되네요. 역시 라고 보내주셨어요. 월요일엔 참 바쁘시죠. 그래요. 다들 월요일에 바빠서 문자도 잘 못 보내시고 뭐 일하시느라 라디오도 사실은 잘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7403 쓰시는 오늘 3부 첫 곡 3부 첫 곡은 항상 이렇게 참 반가운 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부 첫 곡을 좋아하십니다. 저도 3부 첫 곡 기대가 되고요. 0689 쓰시는 분이 아이 학원 내려주고 순디랑 얘기하고 노래 들으려고 일부러 집에 안 가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정통 라디오답게 노래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통 라디오답게 우리는 뭐 노래죠. 선곡으로 승부하는 그런 라디오 프로 정통 라디오 좋은 노래만 소개해주는 그런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689 쓰시는 분 아주 정통 라디오답게 노래가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안 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들으면 좀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드시면서 차 안에서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 느끼시면서 노래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현승입니다.
1: 스텔라장의 노래입니다. 환승입니다.

스텔라장의 환승입니다. 들으셨고요. 그 뒤로 호아의 Stand by Little Girl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두 곡 다 경쾌한. 스텔라장은 항상 이렇게 가사가 참 흥미로운 가사를 많이 쓰고 노래도 너무 좋네요. 7403 쓰시는 분이 아 신나요. 자칫 우울해질 뻔한 월요일에 활력을 줍니다. 그래요. 이제는 많이 완벽한 하루에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완벽한 하루를 듣고 활력이 돋는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시는 거 보면 많이 적응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신나고 막 에너지가 막 솟죠. 박경수님, 요즘은 바빠서 매일은 아니고 뜸은 뜸은 듣고 있는데 완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듯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이것도 참 좋네요, 박경수님. 참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 사연을, 이렇게 문자를 너무 잘 쓰세요.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나요? 아, 참. 박경수님께는 제가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기분 좋은 냉동만두 쿠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세일님이 또 기분 좋은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곡도 아마 우리 완벽한 하루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일 것 같습니다. 최유리의 노래입니다. 숲.

최유리의 숲 들으셨습니다. 김영미 님이 어지러운 마음이 여기서는 몽글몽글 해지네요. 좋은 음악으로 상수님 목소리로 더 몽글몽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최유리의 숲을 들으니까 또 뭔가 차분해지면서 뭔가 또 다시 정리가 되는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시다가 이렇게 하루의 중간 완벽한 하루에 오셔서 이렇게 차분하게 마음을 다잡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부 이제 4부 잠시 후에는 상순 퀴즈 있잖아요. 제가 주말에 좀 못 챙겼지만 제가 6승을 했어요. 주말까지 잘 맞춰서 차곡차곡 쌓아서 제가 6승까지 갔고요. 오늘 7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7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승이면은 선물 7개 드립니다. 제가 6승 주말에는 제가 좀 챙기지 못했지만 오늘 7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가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상승 퀴즈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맞출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들려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맞추면은 7연승입니다. 1969년 오늘 6월 22일은 20세기 헐리우드를 대표한 여배우 주디 갈란드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주디 갈란드 하면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으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마법사 이름은 오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면 오즈에 있는 마법사잖아요. 오즈에 있는 마법사는 오즈

오즈라는 곳에 있는 마법사인데 마법사 이름이 오즈다? 이건 뭔가, 이거는 보너스 게임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마법사 오즈에 있는 마법사 이상순 이렇게 해야죠. MBC에 있는 DJ 이상순이다. MBC의 DJ 하면은 이름이 MBC인가요? 아니잖아요. 아, 자 오늘 참 헷갈리는 어떤 심리 게임이에요. 오늘 심리 게임. 오늘 또 7연승이니까 신중하게 오늘 찍어야겠습니다. 제가 오즈의 마법사. 그럼 물 도로시며 이런 건 아는데 정말 마법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마법사 이름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즈라는 곳의 마법사가 이름이 오즈일 리는 없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오즈라는 곳은 그 마법사의 마을이 마법사가 사는 곳이 오즈예요. 그래서 마법사가 거기에 어떤 랜드마크야. 그래서 오즈는 마법사 이름을 따서 마을의 이름을 땄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즈다. 마법사 이름은 오즈다. 오즈의 마법사의 마법사 이름은 오즈다. 오늘 월요일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오늘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즈의 마법사 이름은 오즈가 맞다. 그래서 저는 오로 찍어봅니다. 자, 오즈의 마법사 이름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름은 오즈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 드셨습니다. 자, 오늘 7승에 도전하는 상승 퀴즈. 오즈의 마법사의 마법사 이름은 오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심리 게임이에요. 이거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인데 마법사 이름이 오즈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O로 찍었습니다. 5326 쓰시는 분이 X 아니다. 그럼 광주에 사는 나는 광주인가? 아, 그렇죠.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쉬우면 또 문제가 상승 퀴즈는 이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없어요. 6768 쓰시는 분 순디님 안 돼요. 물론 아무 근거 없지만 정답 X. 5를 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뭐 똑같잖아. 근거가 없잖아. 저도 근거가 없어요. 김창훈님 정답 O. 한국에도 김한국 씨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오즈의 마법사인데 오즈라는 곳에 어떤 마법사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오즈. 김혜원님은 오늘도 순따정 정답 오. 아, 순디를 따라가면 정답. 제가 괜히 지금 7승합니까? 7승에 도전합니까? 7연승. 자, 요즘에 제가 잘해요. 믿어보세요 한번.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정말. 요즘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찍는 즉즉 맞아요. 오즈의 마법사의 마법사 이름은 나라 이름 오즈와 같은 오즈의 마법사 오즈와 같은 오즈가 맞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오스카 조로아스터 파드리그 아이작 노먼 헨클 에마뉴엘 엠브로이스 디그스. 완전 뭐 김수한문데 아니야.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성 치치카파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프리깡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세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름의 앞글자만 따면 오즈 핀헤드. 즉 오즈 멍청이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마법사는 자신의 이니셜이 멍청이가 되는 것이 창피해서 뒤는 떼고 사람들에게 그냥 오즈라고 소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야, 이거는 책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즈의 마법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오스카 조로아스터 파드리그 아이작 노먼 헨클 에마뉴엘 엠브로이스 디그스. 저는 오늘 정답을 맞췄고요. 오늘 제가 7연승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정답자 5분이 아닌 7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요. 어제 6연승일 때 우리가 6연승인데도 불구하고 5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분 제가 달라고 한번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8분 주세요. 7 플러스 1 해서 어제 맞추신 분들을 못 드렸으니까 7분 결제를 안 해주세요. 밖에서 호응을 안 해주셔. 아, 정말 여러분 제작진한테 정식으로 한번 어제 왜 안 줬냐고 정식으로 한번 항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7분 일단은 7분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플러스 원 한번 보내드릴지는 제가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제가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띠 지금 둘러매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26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제가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에 이어서 948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선레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아, 이 두 곡 다 너무 기분 좋은 곡이에요. 참 최서연 님이 난 틀렸으니 주든지 말든지 아, 상승 퀴즈 7연승 플러스 7 플러스 1으로 어제 못 드린 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최서연 님은 뭐 그래요. 박민경 님 한 명도 뽑으시는 거에 제 이름도 뽑히면 진짜 진짜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박민경 씨. 제가 7 플러스 1에 플러스 1으로 박민경 님 선물 보내드리는 걸로 제가 협상 성공했습니다. 자, 축하드려요. 내일 8연승 내일도 꼭 오셔서 상승 퀴즈 같이 푸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OT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상순 퀴즈도 7연승하고 아주 기분 좋은 월요일 완벽한 하루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상순 퀴즈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완벽한 하루 2시간 동안 나온 좋은 노래가 다 묻히고 상순 퀴즈 7연승으로 마무리하는 이 흐름 아주 좋고요. 내일도 좋은 노래, 정통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 들으러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토카이의 카우보이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선을 찍으며 경고합니다. 아, 이 선을 넘어오지 마. 선을 넘어오면 큰일 날 거니 조심해. 그런데 그 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옛날에 38선이나 휴전선도 그랬지만 다들 납득할 만하게 잘 그은 선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한 발을 살짝 선 안으로 내딛으면 큰일 나는지 잘 모르겠는 게 문제입니다. 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계선이고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도 살다 보면 그 선을 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선을

잡지 않으면 선을 밟고 나아가지 않으면 관계는 고착되기 쉽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갈등과 불편함도 없겠지만 관계는 맨숭맨숭, 대면대면. 부득이하게 선을 밟거나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선 또는 한계선 앞에서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선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선인가? 어떤 선은 지우개로 쓱쓱 지워지고 마는 선인데도 그 선을 안 넘는 데만 너무 골몰해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지 못합니다. 자,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Everybody get up.

0: 로빈 티 피처링 T.I. and Pharrell Bloodlines 들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 한동안 진짜 많이 예 나왔었는데 7949번으로 아 가끔 그 사람의 선이 어딘지 이마에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예. 각자의 선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이런 게 예.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죠. 애매해. 예.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잘 넘지 말아야죠. 예. 자, 첫 곡으로 로빈 씩 피처링 T.I.N. Pharrell Bloodlines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도나서머 핫스톱 도나서머다. 예, 송계옥 씨 진짜 반가워 하시는데 6호선 탑승했는데 아는 노래 나오니까 반갑네요. 예, 여름에는 도나서머죠. 예. 아니 근데 도나서머의 음악들이 대체로 디스코 음악 아니에요? 여름에 어울려요 디스코가. 이름 때문에 여름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 겨울에는 뭐 에드가 윈터 그룹 음악만 나와야 되게요? 자니 윈터 음악 안 나오거든요. 예. 도나 서머 핫스톱 박순정 씨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2733번으로 청해 주신 빌리 조엘. 예, 이 음악은 러닝타임이 좀 깁니다만 길만한 뭐 이유가 있어요. 예.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뭐 예, 일들이 많은 음악이에요. 자, 빌리 조엘. Since from an Italian restaurant.

네, 빌리 조엘, Scenes from an Italian Restaurant. 그렇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죠? 야, 드라마틱하게 쫙. 빌리 조엘 노래는 길수록 좋아요. 오래오래 듣고 싶은 목소리. 오, 8751번. 예. 야, 이분께는 좀 죄송한데. 5140번. 초보 러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까지만 뛰어보자 했다가 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한편의 뮤지컬과 함께 달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덕분에 기록갱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이구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예.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Scenes from an Italian Restaurant을 쭉 듣고 있으면서 지금 월드컵 한창이잖아요. 야 이변도 많고 뭐 정말 인구 50만의 자그마한 나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세자리에 에보라의 나라 어? 이 나라가 지금 그 강호들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졌어요. 그거 보면서 인구 50만인데 와 이런 작은 나라들의 이 저 선전을 와 응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니에요. 이 월드컵을 지켜보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와, 성질 진짜 무지하게 날 것 같은데. 아니,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축구 강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 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와. 아, 이번에도 조별 예선에서 노르웨이한테 밀려가지고 못 나왔거든요. 노르웨이의 그 키 큰 애 있잖아요. 엘링 홀란이라고. 와, 무심시하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플레이오프로 밀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야, 무승부를 기록한 끝에 승부차기 끝에 못 나왔습니다. 와. 그 우리는 뭐 한 게임 한 게임 가지고 막 잘했다 못했다 막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하잖아요. 월드컵에 못 나갔어 봐요. 와. 알베르토 잘 있나 진짜. 백햄 친구 알베르토. 예. 8772번으로 청해주신 예. 여름입네요. 예. 아, 여름에 들으면 어울리죠. 플로라이더. 위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곳곳으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진안은 조금 전 6시 5분을 기해서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고 중부와 호남 내륙에서는 산발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는 최고 30mm,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낮더위가 덜해서 30도 아래를 보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월요일의 루틴으로 출근길 돌아가기를 지키고 있다는 직장인 얘기를 듣는다. 평소에 지하철을 환승 없이 타고 가면서 잠깐씩 눈도 붙였는데 어느 순간 각성해서 적어도 월요일만큼은 매번 출근 방법을 바꿔보고 있다.

되는 것이다. 아,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시간도 훨씬 더 걸릴 테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월요일 아침엔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집을 나선단다. 변수와 시행착오가 생겨도 충분히 만회할 여유를 확보해야 하니까.

직장생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익숙함과 관성에 갇혀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직을 하거나 부서를 바꾸거나 업무를 변경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작은 일 하나부터 바꿔보기로 한 거예요. 철수는 오늘 하던 대로 하면 쉬운데 굳이 다른 길을 찾아서 돌아가거나 잘못 가거나 하며 낭패의 위험을 자초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신분을 감추고 경비원으로 일하는 천재 수학자가 말한다. 그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보다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야. 그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해달라며 매달리는 수포자 학생에게 문제 하나를 낸다. 여기 그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빗변 AC의 길이는 10이고 직각인 꼭지점 B에서 수직이 되게 그 빗변에 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의 높이는 6이다.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일까? 아무리 수포자라 해도 너무한 문제다. 그 학교는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닌 명문고였으니까 고등학생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정도도 모를까? 초등학생 문제잖아요. 정답은 30이잖아요. 수포자 학생의 자신 있는 답에 천재 수학자는 한숨을 쉰다. 밑변과 빗변 한 끗 차이와 애초부터 5를 넘어설 수 없는 높이를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곧잘 놓치게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전제부터가 틀려있는 잘못된 문제를 받아들고서도 맹목적으로 옳은 답을 찾겠다고 달려들게 된다.

부기 원더랜드, 어스 윈드 앤 파이어. 여성 목소리 들리잖아요. 인모션스입니다. 예. 부기 원더랜드. 자, 6시 40분 7초 막 지났습니다. 예. 김미영 씨가, 와 아저씨, 일본이 네 골이나 넣었던데 저는 부럽더라고요. 예. 그러게, 일본 축구가 많이 발전했죠. 예. 근데 조편성이 안 좋아요. 예. 일본은 마지막 경기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스웨덴이 이게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팀 아니에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아시안 컵에서도 일본이 진짜 우승한다가 나왔다가 이란한테 예, 패하고 좌절된 경우, 이란이 피지컬로 밀어붙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웨덴 경기 장담 못합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조 1위가 돼도 2위가 돼도 3위가 돼도 붙는 팀들이 브라질, 모로코, 프랑스 막 이런 팀들이에요. 예. 우리는 32강으로 가면 붙어볼만 해요. 캐나다, 뭐 스위스 뭐 이런 팀인데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한혜영 씨가 송해 주신 음악, 아리사 프랭클린, 록스테디.

0: The Supremes의 You Can't Hurry Love 들었습니다. You Can't Hurry Love. 박재용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The Supremes는 다이애나 로스가 예, 리드 보컬이죠.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리사 프랭클린의 Rocksteady였고요. 034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배철수님 축구 해설가인지 가수인지 DJ인지 헷갈려요. 예. 아 그래요? DJ 맞습니다. DJ. 가수는 전직 가수 맞습니다. 전직 가수. 사이비 축구 해설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은근히 뭐 축구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질문을 하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먼저 꺼내질 않았습니다. 축구 캠프는 내일, 예, 내일 축구 캠프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탄식해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조니의 연주한 노래 Separate Ways. 허충회 씨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0: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비치 레벨스 들었습니다. 이선미 씨, 예, 고맙습니다. 백혜미의 전자음악 같은 것도 나오나요? 아, 전자음악이에요? 예. 예, 일렉트로닉, 예. EDM. 아비치의 레벨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 국민은행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모자를 벗고 오셨네.
1: 네네. 아, 그죠. 머리를 깎아서 네. 네, 머리를 깎으면 그래도 일주일은 네, 모자를 벗고 다니는 게 머리를 깎아주신 분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
0: 아, 네. 머리를 깎는다. 이 네. 표현이 딱 맞네.
1: 그죠.
0: 깎는다.
1: 저는 머리를 자른다는 사실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이라서.
0: 아니면 머리라는 게 이제
1: 그쵸. 머리카락을
0: 머리카락도 있으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머리를 깎으신 네. 김세윤 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 영화는
1: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0: 아, 이거 극장에서 개봉을 해요?
1: 네. 근데 제가 이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0: 네네.
1: 사운드 좋은 관에서.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영관이 많지는 않겠지만 백캠 청취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발품을 팔고 싶어지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0: 네.
1: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의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에픽이.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0: 아, 요거 기니까 네. 에픽으로 한 거예요, 그냥?
1: 그죠. 또 에픽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0: 아니, 에픽. 저는 레코드 회사 이름인 줄 알았는데. 레코드 레이블.
1: 그래서 영화 처음 시작하면 에픽 딱 뜬 다음에 그 알파벳 하나씩 이제 그 어떤 뜻인지를 풀이해 주죠. 엘비스, 아,
0: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예.
1: 이게
0: 여기도 네. 무지하게 줄이네 하여튼 다 하나.
1: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누구냐면 감독이 바즈루어만 감독인데요.
0: 바즈루어만.
1: 바즈루어만 하면 예전에 아마 한국에 처음 소개된 영화는 아마 댄싱 히어로일 거고요.
0: 네.
1: 그 뒤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디카프리오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출을 하고
0: 네네.
1: 그 뒤에 이안 맥그리거와 니콜 키드만이 나온 물랑루즈를 연출을 하고
0: 물랑루즈 이거 영화 좋았죠.
1: 네. 그 뒤에 물론 오스트레일리아는 좀 흥행이 안 좋긴 했지만 그러다 다시 디카프리오랑 위대한 개츠비를 만든 감독이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2022년에 엘비스 프레슬리 전기 영화 엘비스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즈루어만의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로미오와 줄리엣, 물랑루즈, 위대한 개츠비, 엘비스 다 영화만큼이나 사운드 트랙도 굉장했던 작품들이고
0: 네네.
1: 감독 자체가 흥이 넘치고 음악 좋아하고 한마디로 누가 봐도 날라리. 누가 봐도 날라리로 성장해온 분이 예술적 기운을 탑재를 하고 영화를 만들어온 게 바로 바즈루어만이거든요. 바즈루어만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좀 과거의 뮤지션처럼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엘비스라는 전기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0: 네네.
1: 그 시대의 진정한 아이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이돌의 느낌으로 엘비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저도 사실 엘비스를 보면서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접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미지는 조금은 희화화된 느낌의 엘비스 프레슬리 아니면
0: 네.
1: 조금은 느끼한 느낌의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만 저도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엘비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건 정말 그 시대의 진정한 아이돌이었구나라는 느낌으로
0: 예.
1: 엘비스 프레슬리를 좀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후반부에 가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했던 공연 장면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어요.
0: 예.
1: 바로 그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화 촬영 도중에 열심히 찾아냈던 미공개 영상들이 있습니다.
0: 아하.
1: 그 전에 공개되었던 영상 외에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찾아내고 싶어서
0: 네네.
1: 이 바즈루어만 감독과 제작진이 열심히 뒤지고 뒤진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그걸 영화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요.
0: 네.
1: 영화에서는 그 영상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 미공개 영상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의 콘서트 필름을 만든 게 이 작품 오. 에픽 엘비스 네. 프레슬리 콘서트예요.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좀 최근에 재밌는 게 이게 보통 할리우드의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토킹 에지의 스탑 메이킹 센스라는 작품도 네거티브 필름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0: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1: 그 캔자스 시티 소금 광산 지하 창고에서 그 네거티브 필름과 네거티브 필름과 오디오 트랙을 찾아내서 이제 오. 완성한 게 스탑 메이크 리마스터링을 한 게 스탑 메이킹 센스라고 스탑 메이킹 했거든요.
0: 예.
1: 바로 비슷한 방식으로 캔자스 시티에 그러니까 예전 광산을 활용한 지하 창고가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그야말로 소금 광산이고 또 하나는 석회암 광산.
0: 네.
1: 근데 광산이다 보니 그 필름을 보관하기에 완벽한 그 어떤 조건이 된대요.
0: 오.
1: 언제나 온도가 일정하고. 예. 그래서 그 광산의 그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는 예전 자료들은 그냥 다 거기다 갖다 넣어
0: 갖다 놨군요.
1: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금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작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0: Yeah.
1: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게 59시간 분량. 상자로는 68개 분량의 미공개 영상을 발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미공개 영상은 영상만 있습니다.
0: 아, 오디오가 없군요.
1: 네. 오디오는 없이

0: 영상만 그 있는 그 필름을 68개 상자를 발견을 했고
1: 네.
0: 그 뒤에 오디오 트랙을 또 따로 또 발견을 했대요.
1: 또 발견했어요.
0: 2500시간 분량의 오디오 트랙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순서대로 무슨 날짜 뭐 다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자료가 아니라 그냥 뭉텅이 뭉텅이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은 영상과 그리고 음성을 따로따로 발견한 거죠.
1: 뒤섞여 있군요. 막.
0: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노동력을 갈아넣는 그렇죠.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1: 그 필름 다 보고 또 네. 영상도 다 오디오도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여기서 좀 보도자료를 보고 약간 보도자료 회사에서 만드는 보도자료에는 약간의 좀 미화와 과장이 있을 수 있으니 외국에 있는 어떤 원본 기사들도 찾아보고
1: 네.
0: 그리고 심지어 AI한테도 제가 막 자문을 구하고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립 리딩 기술을 활용해서 복원을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술을 읽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입 모양을 보고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맞추는
1: 네.
0: 그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립 리딩 작업을 통해서 영상에서 지금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영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이걸 다 찾아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오디오 트랙을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립 리딩 그 과정을 통해서 영상 따로 그리고 음성 따로 존재했던 거를 하나로 맞추기 시작합니다.
1: 이거야말로 정말 지난한 작업이네요. 예.
0: 이게 라스베가스 공연이 한 10년 동안 네, 물론 매일 한 건 아니지만 매년 한 두 달 정도의 공연을 10년에 걸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는데 그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발견된 건 아니지만
1: 네.
0: 그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그 영상과 음성을 일일이 싱크를 맞춰서 하나의 콘서트 필름을 만드는데 바주로만 감독 특성상 그냥 영상이랑 오디오 싱크 맞춰서 그냥 이어붙이는 거는 이 사람 성격에 맞지 않죠. 이걸 또 재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약간 뭐 누군가의 인터뷰였는지 아니면 혼자 그냥 이렇게 구술한 어떤 그런 그 테이프였는지 자기가 자기 인생이나 자기의 고민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오디오 테이프도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치 나레이션을 자기의 콘서트 필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레이션을 넣은 느낌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를 만들었거든요.
1: 공을 진짜 많이 들였겠는데 이거.
0: 이게 저는 특히 엘비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요거까지 보시면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재밌던데요. 영화를 보는데.
1: 일단 김세윤 씨는 재밌게 보셨다 이거죠.
0: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물론 극장에서 콘서트 필름을 보는 재미가 저거 스탑 메이킹 센스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스탑 메이킹 센스는 그야말로 그때의 그 토킹 헤즈의 공연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 공연을 보는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1: 네.
0: 여기에는 새로운 바주로만의 재구성이 들어가서 살짝 좀 극영화적인 장치가 섞여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게 사운드 트랙이 지금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1: 그래요?
0: 한 27곡 정도가 지금 사운드 트랙에 있는데
1: 네네.
0: 새롭게 다 리믹스한 버전이나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좀 발견된 오디오 트랙의 버전들이어서
1: 예.
0: 기존에 있던 버전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1: 다르군요.
0: 네.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첫 곡으로 준비해봤고요.
1: 예, 듣죠.
0: 폴크 샐러드 애니가 원래 라이브 버전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또 새로운 라이브 버전이 발견된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에픽 버전의 폴크 샐러드 애니. 엘비스 프레슬리의 퍼포먼스가 저는 이 곡을 보는데 이분 대단하신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1: 자 그러면 영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Pork salad, any? 듣겠습니다.
2: We're gonna get dirty on you, ladies and gentlemen. Got a little morphine on. Give me a little hash, hash, baby. Pork salad in it. A world is your fanny.

0: 영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중에서 폭샐러드 애니 들었습니다. 네. 아, 최서우 씨가 와 엘비스 프레슬리 왜 지금도 힙하죠?
1: 딱 제가 느낀 게 이 느낌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스탠 메이킹 센스도 처음 볼 때 와 이게 80년대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힙하지? 라는 느낌을 받았고 많은 관객이 그 느낌을 느끼려고 사실 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가서 봤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바로 에픽도 딱 느낌이 그래요. 저는 정말 옛날 가수라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0: 네.
1: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오, 힙하다. 그리고 공연을 너무 잘한다.
0: 아, 그럼 뭐 네. 킹 오브 락앤롤인데.
1: 예. 그리고 그 열기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엘비스 프레슬리만 가능했던 팬 서비스이겠지만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 키스를 네. 볼 뽀뽀가 아니라 키스를 한 번 공연에 수많은 여성에게 키스를 그냥 이렇게 쭉 해주면서 이렇게 무대를 다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모습이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0: 네네.
1: 무대 이름 뭐 속옷이 던져지고 했던 말로만 듣던 그걸 영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에픽이라는 작품이고 제가 보면서 어쨌든 영화라는 건 그리고 특히 이런 다큐멘터리의 형태가 소중한 이유는 이게 기록이잖아요.
0: 그렇죠.
1: 라스베가스의 그 당시의 공연을 그때 직접 가서 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전해질 리도 만무하고
0: 반세기가 넘었는데 뭐.
1: 네. 그 당시에 이걸 나중에 어떻게 뭘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찍어보자 하고 찍어두었던 그 수많은 장면들이
0: 네.
1: 훗날 이렇게 누군가의 손끝에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또 기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그 캔자스 시티, 그 캔자스의 소금광산 창고와 석회암 광산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들이 있다고
0: 아직도 많대요?
1: 예, 앞으로 이런 스탑 메이킹 센스나 오늘 소개해드린 에픽처럼 또 어떠한 영상이 또 발견이 되어서 새로운 형태로 나올지 전 이제 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사실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엘비스가 너무 머니까 네. 잘 모르실 텐데 엘비스가 없으면 비틀즈도 없고
1: 네네.
0: 뒤에 그 헤비메탈 락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1: 그거를 눈으로 그리고 귀로 그 시대의 열기를 극장에서 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텐데 상영관은 많지 않을 거예요.
0: 예.
1: 서둘러서 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음악 들으면 맞추죠?
1: 사운드 트랙의 다양한 버전의 리믹스 버전도 있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를 피나우 리믹스로 예, 새롭게 해서 Don't Fly Away라는 제목으로 또 수록이 되어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 곡이 아마 엔딩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자, 엘비스 프레슬리 피나우 리믹스 버전 Don't Fly Away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윤 씨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begging you to stay.
1: NBC FM for you. 고된
2: 하루가 있다.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많이 덥지는 않겠고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7시에 경기도 포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전북 진안까지 두 곳에서 호우특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밤까지 최대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최대 80mm 정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쪽은 덥고 동쪽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지만 동풍이 부는 동쪽은 낮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목요일에 전국 내륙 곳곳으로 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벤지드 세븐폴드. 예. 헤일 투 더 킹. 그렇습니다. 1552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부산 락 페스티벌 헤드라인으로 오죠. 예. 제가 예전에 서머소닉에서 어벤지드 세븐폴드 공연 한번 봤는데 아 좋아요. 잘합니다. 예. 예, 청해 주신 분 1552번. 예. 송골매랑 같이 부산 락페 출연하는 어벤지드 세븐폴드 신청합니다. 아 이거 자꾸 얘기해야 되나? 예. 저는 여기 출연 안 합니다. 예. 확실하게 저 얘기 드립니다만 저 여기 출연 안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음악은 99% 안 합니다. 예. 그 이거 부산 락 페스티벌 그 주최 측에 이거 얘기해야 되나? 송골매하고 가로 열고 배철수 없음 이렇게 그럼 이상한가? 그러면 가로 열고 구창모 이렇게 쓰든가.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벤지드 세븐폴드 헤일 투 더 킹. 자 7시 37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6866번으로 청해 주신 사브리나 카펀터 테이스트.

메간 트레이너, 메이지 룩. 발음 이상했는데 made you look. 빨리하면 made you look. 500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메간 트레이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사브리나 카펀터의 테이스트. 자, 7시 42분 46초 막 지났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죠? 한여름, 독감에서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첫 소방 목소리 들으며 힘이 없어서 실실 웃고 있어요. 아픈데 기쁨을 주네요. 아이고, 예. 이게 폐렴은 어쨌든 저 위험하니까 잘 치료받으시고요. 빨리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9759번. 뼈마디가 쑤셔서 이 음악 듣고 싶습니다. 들어야죠, 무조건. 예. Imagine Dragons, Bones.

0: 악팅 망키스 I wanna be yours 들었습니다. 0981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고3 여학생입니다. 다음 주가 시험이라 너무 피곤하네요. 예. 악팅 망키스 신청합니다. 예. 아, 다음 주 시험이에요? 오. 공부 열심히 하는 모양이죠? 피곤한 거 보니까. 예. 그래요. 예.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0981번 고3 여학생. 자, 악팅 망키스 앞에 들으신 음악은 Imagine Dragons, Bones 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양명헌 씨가 청해 주신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자, 이 음악 들으면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 탓에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고 스스로를 올가매곤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족한 게 당연하니 놓는 법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못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조금 더 채우고 싶은 1%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0: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차에 액막이 명태장식을 걸어둡니다. 가방에 네잎클로버 키링을 달고 다닙니다. 불행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액세서리들이 새로운 쇼핑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작은 소품으로 최대한의 운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점에서 럭키 맥싱이라고 부른대요. 과학적 효과는 없지만 손에 쥐는 키링이나 인형으로 위안을 찾고자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덮쳐오는 불안을 곁에 두고 자주 만지는 소품을 통해 떨쳐내려는 거죠. 럭키 맥싱 소비가 내 운명까지 바꿔주리라 기대하진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길, 이미 알고 가는 힘든 길이지만 약간의 행운이 따르길, 그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2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였습니다. 052님이 저도 행운 반지 끼고 다녀요. 행운을 손에 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정작 바쁘고 힘들 땐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군요. 라면서 지금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깜찍한 클로바가 그려져 있고 안쪽에 행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런 거에 작은 힘을 저는 진짜 실제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항상 제 뇌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 뇌 구조 특성상 생각보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 우리는 길게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는데 저런 나만의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나만의 법칙 같은 게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 개가 있을수록 진짜 실제로의 삶의 질도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런 물체로 가지고 있는 것에는 좀 웬만해서 안 잃어버리는 종류로 꼭 가지려고 하는 게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 좋은 게 다 없어져버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키링이나 인형, 인테리어 소품

0: 뽑음 등을 통해서 불운을 막고 행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럭키 맥싱 소비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앵마기가 귀여운 명태 키링이 요새 너무 많던데 그 최근 어떤 트렌드인가 보군요. 명태 말고 부엉이도 조금 길을 상징하는데 그런 걸로 나중에 키링이 하나 귀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럭키 맥싱 소비. 아, 그리고 저의 목소리 때문에 예, 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예, 약간은 예고가 됐었습니다. 예, 갑자기 아마 목요일 오후부터 급격하게 올라온 감기 기운이었고 지금은 목으로 이제 좀 많이 좀 그래도 최악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목이 더 나빠지려나 싶은 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저 진짜 치료 귀신이에요. 저 라디오 하면서 이 조금 감기 냄새만 걸려도 바로 가서 선생님한테 과잉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약도 많이 먹고 링겔도 오늘도 맞고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만 좀 견뎌주신다면. 아, 그리고 오늘 미리 말해드릴 게 이러다가 제가 이제 주중 가면서 좀 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래야겠죠. 근데 갑자기 주말에 대장부 목소리가 또 다시 안 좋아졌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의 저는 저의 목소리가 반드시 그때 목소리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리라 믿고요. 오늘 3, 4부에서는 절찬리 상영 중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한 편의 문학 작품에서 시작해서 부엉이들의 사연으로 마무리 짓는 시간 이따 9시부터고 아, 오늘 박상영한테 많은 걸 맡겨야지. 지금 안 좋은 건 아닌데 말을 하면 할수록 골이 울려서 골이 지금 에밀레종처럼 울리네요. 예, 여러분 함께 울려주시고요.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뭐 위문 문자 다 환영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한줄 평은요, 진심 못 들었으면은 생각보다 노잼이라고. 홍여원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가 막, 뭐랄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막 도파민 팡팡 터지고 우리 막 숨을 조이는 그런 류의 공포영화가 아닌 모양이군요. 백룸 얘기 요새 많아요. 그리고 어제 별밤에서 길이라는 주제로 부황일 때 추천 영화 소개했는데, 거기서 또 미로 같은 길이 이어진다는 백룸 추천한 부황이도 계셨고요. 보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공포라기보다 좀더 심리 스릴러일까요? 궁금합니다. 유희남님, 오늘 저희 따님이 엄마 초딩, 나 왜, 여기서부터 이미 웃기다니. 엄마, 초딩만 먹는 옥수수가 있대. 우리도 사 먹자 하더라고요. 힘든 월요일 웃으며 이번 주를 시작했네요. 달달한 초당 옥수수 먹어야겠어요. 아, 너무 귀엽다. 초딩 옥수수, 초당 옥수수. 아, 진짜. 근데 그러면은 어머님은 이거는 너만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안 먹어줘야 그 세계관을 지켜주는 일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세요? 초당옥수수? 저는 초당옥수수가 맛은 있는데 그 씹히는 식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옥수수 조금 더그 알알이 자기 주장이 좀 있는 느낌으로 입에서 씹히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 뭉그러지는 느낌 있죠? 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 애들이 자유의지가 없어. 그런 느낌? 근데 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2295님, 행운이랑 네잎클로버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한때 편지마다 네잎클로버를 그려주는 것에 재미 붙여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실감나게 그릴까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잎클로버 잎을 하나씩 떼어서 세워보면 하트 모양이랍니다. 대장부왕에게 행운과 사랑을 드려요. 감기 훅 떼어버리시길 감사합니다. 네잎클로버 얘기 나와서 저도 말하는데요. 저의 새로운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에. 뭐지? 어디서 사면은 키링에, 콘패티를 넣는 키링에 실제 네잎클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어서 에반의 Ride or Die 들었는데요. 에반은 엔하이픈 희승 씨래요. 그분이 에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솔로 앨범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아, 잠시만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침이 갑자기 터질 때를 대비해서 노래를 하는 준비 짧게라도 10초만 20초만 뭘 듣지? 여기 기침 대비 노래를 하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기침. 오케이 잠시 내려갔고요. 잔잔하게 여러분들 그 사연의 톤에 비해 제가 너무 차분하게 읽어도 양해해 주세요. 아까 그리고 제가 초딩 옥수수 얘기하면서 나는 초당 옥수수가 식감이 좀 그렇다. 여러분들 다 초당 옥수수가 더 좋냐 여쭤봤는데 이 소영님께서 난 중년 옥수수 저를 웃기면 기침 유발하지 말아주시고요. 서지현님은 저도 찰옥수수가 더 좋아요. 이수미님 저도 초당보단 강원도 찰옥수수가 제일로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되고 싶은 게 없던 나는 오랜 방황 끝에 취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사는 대로 사라졌고 일도 사람도 다 버거운 직장생활 10년 만에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 꿈을 쫓아 방황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40대가 되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처음 해보는 물류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래도 원래 하던 일과 비슷한 걸 해보라는 친구 조언에 글을 쓸 수 있는 시민 기자 일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내가 쓴 기사가 우수 기사로 뽑혔다. 알바하러 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 누군가에겐 조회수 잘 나와서 상품권 하나 받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나에겐 산산조각난 내 자존심을 이어붙여주는 것 같았다. 그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던 노랫말이 있었다.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나를 제일 못마땅해한 건 가족도 동료도 아닌 나였다. 네가 선택한 거면서 징징대지 말라고, 네 마음 같은 건 안 궁금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만 했는데 어쩌면 나는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었나 보다. 내 맘 좀 알아달라고.

폴킴의 길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이 가사를 이렇게 그냥 낭독하듯이 읽어본 건 처음인데 들으면서도 참 이거 가사 너무 좋다. 너무 진짜 훌륭한 가사다 생각했었는데 사연을 읽고 들으니까 더 깊숙이 스며듭니다. 오늘 안녕들 한 거는 염지연 님이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네요. 오늘 밤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잘했다고 다독여주고 싶어요. 내일의 길도 막막하겠지만 저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별밤과 함께 평온하게 잠들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나왔을 때는 한 가지 누가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룰로 정해놓은 적도 없는데 어른이 되면은 더더욱 그런 게 생기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징징거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항상 모든 선택을 자신이 해야지 후회가 없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그게 맞긴 맞고요. 그치만 징징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좀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만큼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그러는 거가 아니라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당연히 하소연할 수 있는 거고 내 스스로한테만큼은 조금 겁먹은 소리도 할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 혼자 대화를 하면 겁먹은 소리만 하나 이거 괜한 선택이었어. 아 그냥 전에 하던

잘하는 거였는데 그냥 그대로 안전자하러 살았으면 됐잖아 하다가 아니야 근데 또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면서 나 혼자 티키타카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증명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번 선택했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완전 무슨 특수부대 대원처럼 한치의 뭐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나아간다. 이런 강박은 우리 다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고 저도 이런 순간들이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염지연님의 사연을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항상 제 컨디션을 여러분들에게 TMI로 다 알려드리는 DJ라 제 목 상태 때문에 긴글 읽을 때 여러분들 조마조마 하시느라 사연 잘 안 들으신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이게 한번 기침이 오면 여러분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안녕들한가요 전에 기침이 한번 터져서 읽는 동안에 좀 괜찮다. 갑자기 불현듯 어느 순간 또 왜 번개치듯이 이제 제가 또 재채기를 막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양 있는 연주곡이 나오면 기침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약간 게임하듯이 오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 과연 그 연주곡을 안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 알겠죠? 염지연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0: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이어서 이승윤의 흩어진 꿈을 모아서 들었습니다. 6979님, 저는 8남매의 엄마인데요. 특별한 오늘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집 고3 딸 아들 쌍둥이, 그리고 중3 아들 딸 쌍둥이의 생일이 같은 날이거든요. 왜? 한 집에서 내 아이가 같은 날 생일이라 더없이 행복합니다. 매일 치열하게 입시 준비 중인 큰둥이들, 한창 예민한 사춘기인데 서로를 챙겨주는 작은 둥이들 덕에 매일매일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8남매에게 건강과 행복,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기 생일 정말 많이 축하해 라고 읽으면서도 진짜 너무나 놀라운 8남매인데 모두가 하루에 생일 다 있어. 아니, 이제 내 아이 절반이. 야, 한 번에 혹시 큰 그림을 그리신 건가? 아이가 많을 테니까 생일 하루에 몰자. 야, 이분께는 선물 보내드려야죠. 팔남매 간식 그거 세트인가? 예, 네, 뭐 엄청 우르르 먹을 걸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공부 중인 부엉이들이 있어요. 3192님, 저는 지금 영단어 외우고 있어요. 갈 길이 멀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외울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은근히 도움됩니다. 예, 뭔가 들으면서 같이 외우는 게 이상하게 저는 잘 됐었어요. 진짜 제가 DJ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몽규님, 별밤 듣고 있는 중3 부엉입니다. 시험 응원 한 번만 부탁드려요. 소원이에요. 소원이요, 몽규님? 매일 오셔도 매일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 소원이라뇨. 지금 별밤 들으면서 사연도 못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 노력한 것보다 조금은 더 행운이 걸리기까지 하는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응원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약간의 걸걸한 목소리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7376님 저 진짜 별밤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의 여우비 진짜 정말 꼭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까지 애타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선희의 여우비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들으면서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박상영 작가님이랑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소설, 작가의 상상력 또는 사실에 기반하여 창작으로 꾸며낸 이야기.

0: 소설 쓰는 박상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병환 중신 대장부엉이님들 보필에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할 예. 오늘 세컨드 DJ 박상영입니다.
0: 맞아요.
1: 네네.
0: 아, 아무튼 뭐 오늘 류수원님이 벌써 반겨주고 있어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0: 근데 5290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대장부엉 웃자다 여름 감기를 다 걸리셨어요. 상영 작가님께 다 떠넘기세요.
0: 그래요.
1: 그럴 줄 알고 제가 네. KF94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어요.
0: 아니 좀 벗어봐요.
1: 안 돼요.
0: 아, 얘기 좀 나누자.
1: 안 돼요. 지금 방독면도 지금 오고 있고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고 진짜. MBC에 지금 방역이 올 예정입니다.
0: 아, 진짜 안타깝네 진짜.
1: 네네.
0: 아, 좀 뭐 허그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1: 아, 괜찮아요. 네. 거리를 둬야 될 사이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네. 이나 작가님과 제가 모두 서울 국제 도서전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0: 너무 국제적이야.
1: 네, 국제인들이 모이는.
0: 국제인들이 오나요?
1: 진짜 와요.
0: 오케이.
1: 진짜 해외 분들도 독자분들 너무 많이 오시고
0: 그치야.
1: 올해 아마 주인공이 프랑스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분들도 오시고
0: 그럼 베르나르 베르베르 와요?
1: 오나? 그게 자주 오시긴 해요. 근데 진짜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사실 한국 작가라고
0: 약간 제이슨 무라즈는 미카 느낌 나잖아.
1: 그거 비슷한
0: 조금 한국에서 더 사랑받는.

0: 사실은 더 하면 더 했지 더 낫진 않다. 예. 뭐 또 누가 있죠? 엠마리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대장봉은 무슨 요일날 가세요?
1: 저 토요일이요.
0: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이제 독자분들과 우리 부엉이분들을 위한 사인회를 여신다고 하시고 지금 상태가 이러셔서 소통이 가능할지는 지금 미지수다.
1: 그때까지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낫는다 할시 마스크에 제 학원을 그려서 그걸 쓰고
0: 부엉이 부리를 그려서
1: 뭐든 뭐 어떻게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지금도 네. 막 너무 아프고 그렇진 않아요.
0: 아, 그 기침만 남아 있는.
1: 약간 간헐적으로 기침이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약을 또 추가 투약했거든요. 저 오늘 주사를 세 군데 꽂았어요.
0: 그 유명한 병원 가셨어요? 연예인들 가는 그 유명한 병원
1: 어디 있어요?
0: 그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1: 그거는 좀 다른 곳이고 여기 제 진성 병원 갔는데.
0: 아 거기 가짜 병원이죠?
1: 그럼 뷰티와 안티에이징 병원.
0: 아 이해했어요.
1: 오늘 가는 데는
0: 아니야 그때 말씀해 주셨던 데는 이비인후과 그.
1: 아 거기도 장난 아니죠.
0: 예, 목 아픈 가수들이 한번 갔다 나오면은.
1: 그 선생님 요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0: 화타는 원래 일찍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1: 어디로 가셨고요. 다른 또 명의를 찾았고요.
0: 오.
1: 그래서 링겔은 여기 뭐 많이들 많은 팔꿈치 그 접히는데 거기 한데.
0: 네.
1: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 같은데 어릴 때 많은 이 어깨 밑에 있죠.
0: 다른 주사를 또 맞으신
1: 거기에도
0: 거예요?
1: 거기에도 면역 주사 한 방 그리고 엉덩이에 진통제 한 방. 세 군데에 바늘을 꼽고 투혼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엄청난데?
1: 그래서인지 아프진 않지만 뭔가 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약의 힘으로 걸어다니고 계시네요.
1: 약간 좀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겠어요. 약의 힘이라니요. 자, 아무튼 우리 상영 작가는 금요일 오전 11시 반. 이야, 부지런하다. 그리고 정세랑 작가랑 합동 북토크도 그날 그때 11시 반에 하고 3시 반에 사인을 또 하시는 거네.
0: 그리고 5시에 한 번 더해요, 사실. 게릴라로 그냥 가는 김에 그 봉을 뽑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1: 또 사인해요, 그럼?
0: 네. 그냥 저는 원래 한 번 나가면은 일단 끝을 보고 오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1: 우와. 그러면은 좋아요?
0: 좋냐고요?
1: 네.
0: 저는 힘들죠. 근데
1: 그러니까
0: 독자분들 좋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0: 모르죠. 또 매체에 낙서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 네, 좋아하시던데요?
1: 아, 그래요?
0: 네.
1: 나는 항상 내가 아직 스타 작가 박상현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진성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가성,
1: 사인회
0: 가성 연예인
1: 아니죠. 약간 뭐 약간 좀 유사 유사 연예인 뭐한 거야 방금?
0: 아니, 가성 좀 해봤어.
1: 너무 불쾌하네요. 예. 네. 아무튼 근데
0: 사과합니다.
1: 그래서 그런지 사인할 때 이게 필요해?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0: 근데 저도 그렇긴 해. 사실 제가 사인 잘 안 받거든요. 저는 사진파예요. 그냥 안 올릴 테니까 같이 셀카를 찍자 하는 거는 모를까.
1: 우리 되게 구차하게 둘 다 저 안 올릴게요.
0: 진짜 그거는 약속을 드려야죠. 저희도
1: 나 지난 주말에도 어마어마 지 이름 얘기하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대스타와
0: 안 뒤집어지기만 해봐요. 저 마이크 끈 물어볼 겁니다.
1: 물어봐요. 아, 뒤집어져요.
0: 네.
1: 근데 같이 이제 수다 떨고
0: 네.
1: 사진을 이제 찍는데 계속
0: 근데
1: 설명했어.
0: 약간 아델 2급 아니면 안 놀랄 거예요.
1: 아니 한국.
0: 한국?
1: 알겠어. 이분 무시할 수 없는 분인데요.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아, 잠깐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약의 힘에 지금 올라타 있다 보니까 코너 바깥에 좀 걸터앉아 있는데 절찬이 사연 중 코너 들어갈 건데 이 코너 소개도 작가님이 좀 해줘봐요.
0: 네, 이 시간에는 제목은 익숙하지만 내용은 낯선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그 속에서 꺼낸 주제로 부엉이들의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의 상영문고에서 꺼낸 작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파리 29의 낡은 아파트. 사람들이 빈민가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로자 아줌마와 살고 있다. 나처럼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랑 지낸다. 유대인인 로자 아줌마는 새벽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를 무서워하며 수용소에 갇혀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망령이 떠오를 때마다 지하실 소파로 숨어든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하밀 할아버지가 사는데 할아버지는 빅토르 위고의 책을 품고 다니는 똑똑한 사람 같아서 7살 땐 이런 질문도 했다.
2: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0: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박하차만 마셔댔다. 어렸던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됐다. 인간은 원래 울게 돼 있다는 걸.

0: 모든 나쁜 상황을 헤쳐나간 후에야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 나를 떠나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리 슬퍼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로자 아줌마도 있고 하밀 할아버지도 있다.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롤라 아줌마도 있다. 내 친구 아르티르도 있다. 남들은 그걸 평범한 우산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시간이 흘러 하밀 할아버지가 자꾸만 기억을 잃어갈 때 나는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고 싶었다.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려고 찾아온다는 것 같다는 로자 아줌마에게도 그저 꿈을 꾼 거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줌마는 결국 지하실 소파에서 마지막 숨을 쉬었다. 아줌마가 나를 위해 해준 일들에 감사하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라곤 우리 둘뿐이었으니까. 그걸 지키고 싶었다. 나는 그 후로도 아줌마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줌마가 살아있을 때처럼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해줬다. 3주쯤 흘렀을 때 고약한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쳐들어왔다. 하밀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할 때 했던 말은 옳았다. 사랑해야 한다.
1: 상영문고에서 꺼낸 15번째 작품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 앞에 생인데요. 네. 저 이거 안 읽었어요.
0: 이 책 진짜 좋아요.
1: 너무 이것만으로도 네. 나 지금 가슴이 울컥해.
0: 이거는 그냥 줄거리에 불과하고 그 모든 에피소드랑 어떤 표현들과 대사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인생 소설 중 하나고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소설인데 이 소설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숨어져 있어요.
1: 왜요?
0: 혹시 로맹가리라는 작가 아세요?
1: 들어봤어요.
0: 예, 로맹가리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이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공쿠르상을 수상한 작가였는데 이 작품을 익명 에밀 아자르로 낸 거예요.
1: 어?
0: 그래서 두 번째, 유일하게 두 번째 공쿠르상을 또 받았어요. 대박이죠. 이게 기민한데 부캐로 책을 낸 거야.
1: 그럼 에밀 아자르가 지금 부캐예요?
0: 네, 부캐예요.
1: 왓?
0: 네, 그래서 작가한테
1: 진짜 수액이다.
0: 근데 죽기 전에 발표했어요. 내가 사실 에밀 아자르.
1: 당연해야지.
0: 예. 네,
1: 그, 근데 많이 참았다.
0: 많이 참았죠.
1: 박성영도 한번 가자.
0: 저 사실... 사실
1: 저도 사실 우리 사실 있잖아.
0: 있죠.
1: 그 엄청난
0: 여러분
1: 거.
0: 진짜 깜짝 놀라실
1: 깜짝
0: 거예요.
1: 깜짝 뒤집힙니다.
0: 예, 세상 한번 뒤집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1: 우리는 죽기 바로 직전 말고 10년 전쯤 얘기합시다.
0: 그러니까 적당할 때 이제 뭐 임플란트 한 3개쯤
1: 그래 내 할 때
0: 들어가면
1: 나, 잠깐 나 2개 들어갔는데
0: 아, 얼마 안 남았어.
1: 박상현 거 지금 깜짝 여러분도 깜짝 놀랍니다.
0: 예, 아무튼 이 부캐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다. 로맹가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는 작가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당연히 쟤 뭐 한물 갔다느니
1: 그래.
0: 네가 뭐 맨날 똑같은 것만 쓴다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내가 그냥 이름 계급장 다 떼고 써도
1: 난리 났다.
0: 나 공쿠르상 받는다.
1: 이거 괜찮은 도전인 것 같은 게 만약에 잘 안 돼? 그럼 그냥 나만 알면 돼.
0: 그러면 그냥 그 편집자랑 나만 알고
1: 그러니까.
0: 작가님 이번에 망하셨네요. 뭐 소리 듣고
1: 조용히 쉿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지우님이 소설 제목이 뭐라고 하셨지? 이경님도 제목 뭐라고요?
0: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1: 저는 에밀 아자르 이름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0: 약간 아밀라제 느낌 좀 있죠.
1: 그러네.
0: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1: 아밀라제.
0: 에밀 아자르 아밀라제 이렇게.
1: 진짜 멋진 에피소드가 있군요.
0: 네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고 저 로맹가리 소설 다 좋아하거든요.
1: 로맹가리가 오히려 가면 같은데 무슨 꽹가리 같기도 하고.
0: 진짜.
1: 약간 외가리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0: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1: 많이 맞긴 했는데.
0: 쏘가리 뭐 쏘가리, 이것도 받아준다.
1: 그러니까, 아니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0: 네네.
1: 에밀 아자르가 좀 작가적이고.
0: 네.
1: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뭐 횟감인가요?
0: 자 작품에서 주인공인 모모는 뭐든 알고 있을 것 같은 하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그래서 오늘 모모처럼 답을 무조건 들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누구에게 어떤 걸 물어보고 싶은지 보내주세요.
1: 자 무속인이든 타로 점술사든 누구에게든 가서 제 인생은 언제쯤 잘 풀릴까요? 하고 답을 듣고 싶다거나 그리고 뭐 많이들 이거 하죠. 저 사람이 날 혹시 좋아할까요? 이런 걸 묻고 싶다거나 뭐 응징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내가 몰래 입고 나간 거 너 맞지? 하고 동생한테 네.

0: 꼽는다거나 반드시 답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가족, 친구, 상사, 동료, 나의 최애 등등에게 뭘 묻고 싶은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노래는
1: 이승환의 물어본다.

0: 이승환에 물어본다 들었습니다. 자, 부엉이들한테 누구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죠.
1: 네, 9929님께서 6개월째 백수인 조카에게 묻고 싶어요.

0: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 그래도 심란할 것 같아서 묻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걱정하는 이모와 달리 만사태평해 보이는 우리 조카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 중인 건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묻지 마세요.
1: 아 저도 이거는 네. 아니 6개월째 백수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0: 그럼요. 그리고 진짜 태평해 보이는 것도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야 사실은. 태평할
1: 완전.
0: 수가 없어.
1: 네. 절대.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그러면은 오히려 이모나 부모님 걱정하지 말라고 애쓰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비 맞아. 두십시오.
1: 맞아요. 맞아요.
0: 잘 할 겁니다.
1: 그리고 이하로님 것도 읽어주세요.
0: 네. 세종대왕님한테 가서 맞춤법 발해, 발아 중 발에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발해가 훨씬 편하다고요.
1: 세종대왕님은 무조건 오케이일걸요?
0: 왜요?
1: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네. 창시한 그 의도 자체가 네. 뭔가 이 룰을 엄격히 따르라가 문제가 아니라 아,
0: 편하게
1: 소통을 하라. 아.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네. 그런 거 이게 그 전에는 네. 그 전에 비하면은 이 한글은 그 당시에 엘리트들한테는 너무 하
0: 그쵸 언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1: 좀 떨어지는 느낌의 막 그런 거였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좋아하실 걸. 우리 줄임말 이런 것도 뭐 혹자는 세종대왕 화내신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아하고 계실 거.
0: 그러면은 작사가님께서는 노래 중에 발해를 쓰신 적 있다 없다.
1: 있죠. 불어. 근데 어지간해서는 피하게 되고 가수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네. 만약에 아이돌 가사다 네. 어리면은 그들한테는 바라가 더 자연스러울 지경이 되었잖아요. 이제
0: 바라라고 해요?
1: 10대가
0: 10대들은?
1: 네, 10대는 이제 바라라고 생각을 아예 하더라고. 어린
0: 오,
1: 10대
0: 진짜요?
1: 네, 10대 초면
0: 그러면은 뭐 교육이 성공을 거뒀네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피하고 이 표현을 아예 안 써버리고
0: 아, 저 위로 올라갈 때
1: 올라가면
0: 그렇게
1: 그냥 써요. 이적 선배도 그럴걸요.
0: 아
1: 그냥 써요.
0: 아 신기하다.
1: 이슬기님 부장님께 내일부터 칼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0: 안 되겠죠. 안 될 만한 분이시니까 못 물어보시는 것 같다 느낌이 지금. 제발 오케이라고 답이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슬기님 안 될 것 같아요. 네.
1: 박상현 작가님 네. 제가 잠시 한 오후에 지금 기침을 하고 올라왔는데 네. 이래가지고 뭐 믿고 맡기겠어요.
0: 아 지금 잘 대답했잖아요 제가.
1: 누가 봐도 억지로 지금
0: 아니에요 억지로
1: 빈칸을 아니고 빈칸을 채우고 있는
0: 아 전혀 그래요. 완벽한 앤서였어요. 완벽한 대답이었고 김은비님께서 요즘 주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 다니는 전남친에게 묻고 싶어요. 행복한지 내 생각 나진 않는지 안 나겠지? 좋겠다. 부럽네. 이거 저 이거 썰 하나 있는데 풀어드릴까요?
1: 풀어.
0: 저도 사실은 그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난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평당가가 엄청 낮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 특허는 타국에서 못 따라오니까 얼마 이상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 얼마가 20만 원이었어요.
1: 박상현께 묻습니다. 왜 말 안 들었습니까?
0: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에이 지네 사람하고 또 놀고 있네 이러면서.
1: 맞지. 사실 그거 뭐 그리고 뭐 우리 나이 때 정도에서 에이. 얘기하는 게 뭐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
0: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냥 아유 뭐 그런 제도 그래봤자 뭐.
1: 오너가 얘기해도 지금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막 사뿐히 쓰러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 200만 돌파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1: 아.
0: 그래서 아
1: 정말
0: 예. 네. 내부인의 정보는 잘 들어야 된다.
1: 아니야. 네. 다 들으면 안 돼 또.
0: 아, 다 들으면 안 되나?
1: 근데 하지만 은비 님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0: 예, 네,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생각나거든요. 예. 네.
1: 너무 생각. 반드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네. 누구에게 뭘 먹고 싶은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노래 뭐 듣죠?
0: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왔습니다.
0: 네, 저희가 별밤 닿지 않게 노래 꺼졌을 때 그 다른 분들의 얘기 대신에 주식 얘기를 한바탕 했어요.
1: 진짜 저같이 모르는 사람조차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0: 큰일 났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1: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네. 아이고, 박상윤 작가는 거의 제 느낌에는 지금 그 누구야 주식 거의 뭐 3% TV 나와야 될 것 같아.
0: 좀 나가려고 있대 좀 있으면.
1: 완전 전문가던데 그 기업의 히스토리도 알고.
0: 아, 예, 그럼 알고 있죠.
1: 저는
0: 예.
1: 뭐가 뭔지도 모르는
0: 제 이번 새 소설이 그거잖아요. 뭐? 재벌 미스터리잖아요. 어? 그래서 재벌사를 공부했어요.
1: 아, 그래서 예, 다
0: 그래서
1: 아는구나.
0: 어떤 회사가 어디로 팔려나간지는 다 아는데 그 회사가 얼마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1: 그거 예. 제가 박상현 작가에게 얼마나 세상 알못인지 잘 알인지 한번 봅시다. 사과 회사 있죠, 그 국제 기업. 네. 사과 회사와 예. 우리의 그 이재용 회장님의 회사.
0: 네.
1: 누가 더 큰 회사인지 아세요? 더 이 사이즈가?
0: 사과.
1: 어? 어떻게 알았지?
0: 그걸 왜 몰라요?
1: 난 당연히 이재용 회사.
0: 왜요?
1: 거기 우리 그룹이고 여기는 뭐 핸드폰.
0: 아니 시총이 핸드폰이 났는데?
1: 그러니까 시총을 난 모르니까.
0: 아, 모르시는구나.
1: 당연히 그
0: 그거 근데 요즘 기사가 많이 나요. 이제 전 세계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쭉 줄 세우는 오케이. 그런 거 많이 나. 아, 죄송해요.
1: 우리 너무 지금
0: 그만하라고.
1: 수준 높은 예, 경제
0: 아,
1: 이야기는 여기서
0: 아,
1: 그만둬요.
0: 또 시사 TV가 돼버렸는데요.
1: 지금 완전 거의 경제 전문가 수준의 토크였고요.
0: 네네. 자, 자기 앞에 생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죠.
1: 우리 앞에 생도 지금 책임 못 지는 주제에.
0: 그러니까요.
1: 에, 그래요.
0: 무슨 경제를 논하고 있나.
1: 그렇죠. 네. 경제는 그만 얘기하고. 네. 질문한 사람에게 무조건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부엉이들은 누구에게 뭘 먹고 싶은지 보내달라 했습니다.
0: 네. 9392님께서 자기 앞에 생도 제 인생책이에요. 일부만 들어도 뭉클한 느낌이 살아나네요. 저희 아들한테 왜 어떤 근거 무슨 이유로 아빠랑 자는 것보다 엄마랑 자는 게 더 좋은지 물어보고 싶네요. 막상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는지 말을 안 해줘요. 이거는 저 뭔지 알아요.
1: 일단 추측. 나도 몇 가지.
0: 나 완전히 알 수 있어.
1: 뭐야.
0: 엄마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 그건 맞죠. 왜냐면 엄마 네. 배에 있었으니까.
0: 아, 그런 것도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약간 그 정신적으로도 엄마가 더 잘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1: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긴 있는 근거가 생물학적으로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이.
0: 아, 탯줄로 이어져 있어서?
1: 아, 그거 되게 무시 못하죠. 그 파동이랑 모든 게 연결된 상태로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0: 아니 근데 나는 물리적으로도 엄마가 더 잘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1: 아, 실제 어머님이 더 좀 세신가요?
0: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빠가 한 20kg 더 나가긴 하는데
1: 아니 근데 그래서 오히려 위협적이지. 내가 깔릴 수도 있고 아버님이 혹시 코를 고는 건 아닌지.
0: 그럴 수 있지.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1: 잘 네. 샤워를 잘
0: 아니면 뭐 그 털이 많으셔서 털. 조금 거친 느낌이라든지
1: 박상영 작가처럼
0: 네, 감촉이 안 좋으면 또 엄마를 찾을 수가 있고요. 네,
1: 근데 아무튼 아들 바라기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부인님이. 이주연님 아직 말에서 튼 21개월 우리 아이에게 엄마는 좋은 엄마야?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미안한 마음이네요.
0: 고민하는 엄마는 좋은 엄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이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오늘이 파더스데이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들이 먼저 아빠 뭐 어쩌죠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그거를 막내 동생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 친구 지금 이제 군대에 들어가 있단
1: 아,
0: 말이에요.
1: 어리구나, 망설.
0: 아니 어려서가 아니라 미국에
1: US 알미에
0: US
1: 들어가
0: 알미야.
1: 있구나.
0: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선톡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우리한테 뭔가 사과의 말을 나 아침부터 눈물 폭발했잖아.
1: 그건 아빠 약간 공격하시고. 너, 내가 너에게 못해줘서 이렇게
0: 아니
1: 아무 문자도 안 보내는 거 아니냐.
0: 아니 이따가
1: 예.
0: 시간 되면은
1: 네.
0: 조금이라도 좀 읽어줄게.
1: 읽어주세요.
0: 나 진짜 너무
1: 작사가를 만든 아버지의 문장력 궁금하긴 합니다.
0: 대박이었어.
1: 예.
0: 강은하님 거.
1: 네. 저 떨어뜨린 회사 면접관에게 묻고 싶어요. 저왜 불합격인가요? 떨어뜨릴 거면서 왜 흐뭇하게 끄덕끄덕 웃어주셨나요?
0: 빨리 왜 그래요?
1: 나 이거
0: 저 사람.
1: 똑같은 경험 있어요. 저
0: 뭐야?
1: 한예종 그 석사 시험 전문사 시험 치러 갔거든요. 근데 저 면접 50분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딴 분들 5분 만에 나왔는데 그저 그리고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웃겨드렸거든요. 그 떨어졌잖아. 근데 심지어 최초 불합격 후보도 아니야 그냥. 그너
0: 아니,
1: 너무 열받은
0: 최초
1: 거예요.
0: 불합격이요?
1: 예, 네, 그러니까
0: 불합격 1위네?
1: 아 최초 불합격 아니 불합격 1인 정도가 아니라 그 명단에 일말에 넣어줄 가치조차 못 느껴졌던
0: 아니, 그
1: 거예요.
0: 정도면 약간 혐오 표현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5분 만에 그렇게 떨어뜨렸으면 이해하는데 50분 동안 진짜 세상 천지 스탠드업 코미디 쇼처럼 웃으셨다니까요.
0: 뭐야? 그 비웃음이었나?
1: 몰라 나도. 그래서 지금까지 쓴 작품 제목 말해봐라. 왜 썼냐. 상영씨한테 사랑은 무슨 의미냐. 막나 데이트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소개팅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
0: 아, 진짜 분하네.
1: 갑자기 열받네 지금. 교수님들 듣고 계신가요?
0: 듣고 계세요? 자, 아무튼 이 함께 분노함으로써
1: 네.
0: 방금 전에 이 문자 주신 분 누구였죠? 예,
1: 네,
0: 은하님.
1: 강은하님께 저희
0: 예.
1: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보내드려야겠어. 아, 갑자기 화가 차오릅니다. 노래 또 하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은 누구에게 뭘 먹고 싶은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보내주세요.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듣고 왔는데요.
1: 네.
0: 박상현 작가가 50분 면접 보면서 온갖 스탠드업 코미디에 다 해놨는데
1: 네.
0: 불합격시킨 대학원 교수님 얘기에.
1: 네. 배한재님께서 그냥 작가님 말이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0: 9629님도.
1: 교수님들이 너무했네요. 자기들 웃음 주머니만 채우고.
0: 아 진짜 막 웃고 아 진짜 많이 웃어. 나 배고플라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보세요.
1: 진짜. 근데 저는 진짜 나오면서 아 이건 진짜 됐다. 아 이거 무조건 낸다 나.
0: 네. 아 진짜 그런 케이스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1: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오늘 제가 또 대장봉이님 아픈 김에 인생사를 지금 미친 듯이 풀어내고 있어요.
0: 아, 너무 지금 즐겁네요. 네. 아 박주 약간 눈물과 웃음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자 계속해서 답을 반드시 들을 수 있다면 부엉이들은 누구에게 뭘 먹고 싶은지 여쭸는데.
1: 네, 8115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건강하게 잘 있지?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또보기 건강하게 1월에 만나.
0: 오, 이거 우리 박상현 작가님이 또보기가 되어서 8115님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1: 엄마, 또? 나 잘 있어.
0: 아, 듬직하고
1: 또 복 많은 목소리로 해드렸어요.
0: 네, 아주 좋았어요. 네. 0120님은 사춘기 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걸 다 엄마 탓이라고 하는 거야? 우진아? 아들아, 왜?
1: 요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0: 뭐죠?
1: 사실은 그냥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냥 엄마가 제 편에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냥 왜 사춘기 때 짜증과 화는
0: 그래.
1: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든 개연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0: 맞아.
1: 앞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0: 그게 또 부모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겠다.
1: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짜증낼 때는 상태가 나은 거야. 진짜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제일 불안한 거 아시죠?
0: 맞아.
1: 네, 그때 진짜 큰 사고 치는 거거든요.
0: 그리고 더 슬픈 건 네. 나 자기 탓만 하는 아들을 상상해봐.
1: 그거 진짜 너무 싫어.
0: 그거 아주 아프잖아.
1: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싸울 수도 없어.
0: 아무리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해도 아니야. 다 내 나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면.
1: 진짜.
0: 어.
1: 0120님
0: 선물 드리죠.
1: 네, 화이팅 하십시오.
0: 자, 1927님 사랑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묻고 싶어요. 상대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26살인 지금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1: 와,
0: 사랑 무엇입니까?
1: 이거 질문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랑 받는 게 어렵다고 하면 조언을 해드릴 게 많은데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니까 저도 약간 말문이 턱 막히는 게 있기는 해요.
0: 그리고 26세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연애에 있어서의 사랑을
1: 그렇겠죠.
0: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1: 그렇겠죠. 상대를 사랑한다고 보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0: 저 때는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애틋하게 그리는 마음이 사랑인데
1: 지금은 아니세요? 40X살의 김이나에게
0: 들고 나면은 네. 애틋하고 그리고 곁에 두고 싶고 이거가 아니라 저는 받아들이는 게
1: 있는
0: 사랑이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수용하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다라고 어렴풋이 느껴요.
1: 오 신기하다.
0: 네, 그 단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내 자아는 조금씩 연한 맛이 되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1: 그쵸.
0: 아무튼 사랑은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50이 넘어서 중반에 또 가보면.

0: 보면
1: 너무 즐겨지면 어떡해요 그때?
0: 너무 즐겨지면?
1: 연애졌다가 너무 즐겨지면
0: 그럼 좀 이게 망치질 아, 고기망치 있잖아요. 네,
1: 고기망치로
0: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네. 자 사랑이 쉽건 어렵건 근데 쉽고 달달하지만은 않고요. 어렵다라는 거 보면
1: 맞아.
0: 1927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 맞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fall in love인 상태이고
0: 사랑 성공!
1: 판정단께서 네, 내려주셨어요. 네. 판사님께서
0: 사랑 버튼 눌러드리면서
1: 네, 그린라이트 뜨셨습니다. 네.
0: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부엉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뭐 저희 나름의 답변들 예, 소개해드렸어요.
1: 그리고 저희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0: 아, 경제적인 지식까지 예,
1: 여러분들도 이제 별밤이 토탈 방송이 됐어요.
0: 진짜 여러분들
1: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0: 저희한테 경제적인 거 궁금한 거 솔직히 다 물어보세요.
1: 다 물어보세요. 정말
0: 진짜 아는 한 다 탈탈 털어서 알려드리겠고요.
1: 진짜로요.
0: 다음 시간에 다룰 소설 부엉이들이 직접 신청해도 되는데 어디로 남기죠?
1: 네, 방송 들으시는 중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4시간 열려있는 별밤 홈페이지 절찬리 상영 중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0: 네, 가만있어 봐. 보내주려고 하는데.
1: 이하로님께서 네. 작가님 오늘 대장봉이 앞에서도 50분 토크쇼였는데 이건 꼭 맞점이라도 보상 받으시길 바라요. 근데 대장봉이님이 사실 저한테 네. 신문물을 이미 선물해 주셨다.
0: 아, 그거 빨리 얘기해야지. 맞아.
1: 빨리 제가 깜짝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제습기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하고 대장부엉이님이 제습기를 선물해 주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 양동이가 꽉 그냥 내 방에서 양동이가 꽉 차 있었어요.
0: 그죠.
1: 진짜 그거를 봤을 때 충격과 공포는 이거가 내 방에 허공에서 얘를 생산한 거잖아요.
0: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헤엄치면서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1: 그러니까 저 그 수영장이었던 거예요.
0: 그쵸,
1: 그쵸. 네, 욕조에서 잤던 거예요.
0: 그 수족관 쓰고 있던 박서영 작가를 제가 보여줬고요.
1: 네.
0: 너무 또 작가답게 맛있게 고마워해줘가지고 아, 예. 모두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뽀송뽀송하게 만나요.
1: 예, 안녕.
0: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아베 파커의 Live, Laugh,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어서 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0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 파더스데이에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장문의 카톡을 주셨는데 아 진짜 좀 기분이 이상했고 또 많은 분들이랑 에게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급하게 조금 뭐 전부 다 읽어드리기에는 꽤 길어요. 조금만 소개해드릴게요. 어쩌저쩌 하다가 어렸던 너희들에게 아빠는 여러 모양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는데 아빠는 한 번도 너희 각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주지 못했구나. 또 미안하단 말 이외에도 아빠 너희들에게 훌륭한 아빠 역할도 못해줬고 또 너희들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행복한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참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변명이지만 미안하게도 아빠는 아빠의 어릴 적 환경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처가 크기에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지 바른 사랑을 주는 아빠인지를 전혀 모르고 너희들을 어린 시절을 잘하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훌륭하게 자라줘서 저 되게 고맙고 그거 사랑한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제가 아버지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되게 소년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위로받지 못한 어린 날의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건 영구적인 상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게 또 참 그 사람을 그 맑은 소년의 모습을 가끔씩 엿보게 해주는 또 아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빠 안에 있는 그 소년이 빨리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답장을 저도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무사히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수민입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 탓에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고 스스로를 올가매곤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족한 게 당연하니 놓는 법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못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조금 더 채우고 싶은 1%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게 나를 위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진도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네,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있나요?
0: 무언가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건 설렘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기다렸던 여름휴가 전날 밤이나 가고 싶었던 콘서트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럴 때도 가슴이 쿵쾅쿵쾅 난리가 나지만
0: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온 시험을 앞두고도 두근두근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1: 네, 매일이 그런 도파민의 연속이라면 괴롭겠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이벤트라면 두려움은 잠깐 내려두고 마음껏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0: 지금 이 순간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혹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곧 다가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스탠싱크 방송반 6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루시의 스트레이트 라인 듣고 왔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크래비티 형준.
0: 네, 함대의 크래비티 원천입니다.
1: 네,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네. 지금 어떤 일,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가? 일단 저희 크래비티는 이번 주말에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죠.
0: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렇죠. 이런 뭘 앞두고 있는데 함디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네. 두근두근 뭐 설레서 기다리고 있는 일 같은 거 있어요?
0: 설레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요? 네. 송디 먼저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1: 아, 저요?
0: 네.
1: 뭐 부산 공연도 오랜만에 네. 부산 가서 설레긴 하는데
0: 맞죠 맞죠.
1: 저는
0: 네.
1: 그 주문한 옷을
0: 주문한 옷
1: 오기를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0: 기다리고 있군요.
1: 네, 6월 29일에 네. 발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29일 한 7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함디는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1: 네.
0: 뭐 이런 당연히 저도 부산 공연 너무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네.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1: 네.
0: 저번 주에 우리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야구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야구가 쉬는 날이잖아요.
1: 네.
0: 내일부터 또 있을 일주일 동안의 그 6연전
1: 네.
0: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함디는 친친라이 할 때마다 야구 얘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것 같아요.
0: 어쩌다 보니 약간 그렇게 되는데.
1: 그러면 에이. 이번 주 기대하고 설레서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0: 네, 네, 맞죠.
1: 한마디
0: 맞죠.
1: 해주세요. 이번 주 어떻게 해달라.
0: 아, 이번 주는 좀 이 주간 승률
1: 네.
0: 에, 5화를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반 이상은 좀 이겨줘야 되지
1: 네.
0: 않나.
1: 아, 네. 그러길 바라고요. 이거 읽어주세요.
0: 네, 8684님께서는요. 이번 주 주말에 동생과 함께 부산으로 놀러가서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맛집 목록을 쭉 정리하는데 아,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루 8끼를 먹어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생과 동네가 아닌 곳으로 놀러가 설레네요. 크래비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라고.
1: 아하,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네. 부산을 오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쵸, 저도 사실 부산이 가장 생각날 때가 여름이기도
0: 아,
1: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저도 좀 공연도 마찬가지로 좀 부산에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네. 설레는 것 같아요.
0: 저 잠깐 생각났어요. 기회가
1: 뭐요?
0: 되는 거.
1: 뭐요?
0: 저희가 이제 늘 비활동기가 되면은
1: 네.
0: 돌아오는 게 꼭 있었죠.
1: 뭐죠?
0: 비티파크잖아요.
1: 네. 네.
0: 최근에 또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1: 아, 그쵸.
0: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의 비티파크.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아, 네. 네
0: 또 많은... 재밌게 또 찍고 있기 때문에.
1: 전 아마 또 러비티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모원님께서는 크크크크, 송디도 유신사 불프 질러버렸군요. 전 요즘 밤새서 열작하는 함디의 새 자작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또 너무 감사한 문자를.
1: 아하, 그쵸. 요즘.
0: 네.
1: 밤을 3시잖아요.
0: 아, 네, 장난 아닙니다.
1: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0: 아, 어제도 오늘 아침 한 8시쯤 잠들어가지고.
1: 아, 그럼 미국 시차네요, 그냥.
0: 네, 진짜 완전 그냥 밤낮을 바꾸고 살고 있어서 이제 곧 좀 제 하루가 시작하는 느낌인 거죠.
1: 아.
0: 네, 그래가지고 점점 좀 텐션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요, 요즘 숙소에 우빈, 원진, 형준이 사는데
0: 네.
1: 저 혼자 숙소를 써요.
0: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외롭죠. 미안해요.
1: 아니요, 네. 가끔 은 좋은 것 같은데
0: 너무 미안해요.
1: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멤버들이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0: 그런 시간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0: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MBC 네? 라디오도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자세한 건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친한 친구 방송반의 변화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을 함께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이번 주가 마지막 진행이지만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의 월수 월화수를 책임지러 올 테니까요. 그때는 월화수에 꼭 만나기로 해요.
0: 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에죠. 다음에. 네, 다음에 언젠가.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방송 요일이 변동되면서 친친방에도 조금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1: 네.
0: 바로 그동안 매주 월요일을 빛내준 남자, 우리 중엽시대의 맏형 골든차일드 장준 씨가 오늘을 끝으로 친친방에서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쉽지만 저희의 마지막 퀴즈 시간을 더 신나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장스타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핑퐁지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도 볼 수 있어요.
0: 네,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제약,
0: 해리즈 하보회,
1: 미분당,
0: 환인제약.
1: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수야.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진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0: 네, 제일 먼저 정수경님의 하루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오랜만에 전통시장을 다녀왔어요. 시장의 덤이라는 서비스도 받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분은 시장 언제 가보셨나요? 라고.
1: 시장을 안 가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0: 그쵸, 시장을 갈 일이 약간 흔하진 않죠.
1: 네, 저는 예전에 아마 네. 추석 때였나요?
0: 네.
1: 아빠가 네? 시장에 엄청 맛있는 시락국집이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그거를 따라 한번 갔던 시장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0: 저도 기억나는 시장은 이제 수산시장 가가지고 네. 수산시장들 보면은 보통 2층 이런 데가 또 먹을 데가 또 마련돼 있잖아요.
1: 많죠.
0: 그런 데서 이제 막 킹크랩 뭐 꽃게 이런 거 되게 약간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랑 가서 플렉스하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좋네요. 또 3726님께서는 유아교육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유치원으로 단기 실습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들을 실제로 대면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해주시는데, 아, 다음 주에 바로 단기 실습을 앞두고 맞아요. 있다고 하는데, 아, 사실 이 아이들을 네. 너무 좋아하는 것과
0: 맞죠.
1: 실제로 이 다뤄야 한다고 할까요?
0: 그쵸,
1: 이게 좀 보살핀다가 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너무 긴장되실 것 같아요.
0: 네, 정말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네. 모든 행동들이 또 예측 불허 막 진짜 탱탱벌 같은 친구들이라서
1: 맞아요.
0: 와, 이게 정말 너무 긴장되시겠어요.
1: 저는 그게 제일 당황스러웠어요. 어린이들
0: 거예요?
1: 보면 웃겨주세요.
0: 아.
1: 그러면 어떻게 웃겨줘야 되지?
0: 그렇죠. 아이들의 또 유머 코드는 또 남다르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0: 쉽지 않겠지만 꼭 화이팅입니다.
1: 하나 둘 셋 화이팅.
0: 네. 2529님께서는요, 오늘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는 눈 뜨자마자 바로 폰부터 보는데 괜히 10분 정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날씨랑 잘 어울리는 데이머스 이어의 물속의 6월 신청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1: 아하.
0: 와,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저는 네. 이제 보통 좀 나가기 뭐 한 2, 30분 전에 네. 급하게 또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준비하고 이제 약간 이런 10분 정도 멍하니 창밖을 볼 여유라는 게 네. 전혀 없이 항상 사는데 좋네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약간 스타일이신가 봐요.
1: 좀 깨워드릴까요?
0: 아니요. 저는 근데 이게 더 오래 자는 게 좋아요.
1: 아, 방금 살짝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0: 이거는 이제 이상적으로 좋긴 한데 저는 네. 본능을 좀 더 추구하는 편이라서.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2529님의 신청곡이었죠. 데이먼스 이어의 물속의 6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6월 듣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자, 그러면은 실시간 문자 조금 더 만나볼 텐데요.
1: 네, 1601님께서 전 오늘 홍대 다녀왔어요. 친구랑 하이텍 라우도 가고 귀엽게 예쁜 거 구경도 잔뜩 했어요. 습하고 더웠지만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함디 송디 착장 완전 함남보 성남보네요.
0: 정말요?
1: 아, 그래요? 아, 사실 오늘, 의도치 않게 송남보 함남보로 보인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아, 약간 이런 의도하지 않은 네. 그런 새로운 매력들 좋습니다. 아,
1: 함남보세요? 근데
0: 모르겠는데요. 함남보세요가 무슨 근데 무슨 질문이죠?
1: 아, 그러니까 함원진 남자로 네. 보인다라는 말을 좀 이렇게 네. 좋아하세요?
0: 아, 좋아하냐? 네. 약간 안 좋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송남보는요? 그치. 송남보라는 말 어때요?
1: 아, 좋죠.
0: 추구미 아니에요? 근데 좀?
1: 아, 추구미는 아니에요.
0: 추구미까지는 아니고?
1: 추구미가 아닌데 그런 네. 말을 듣기 위해 조금 무언가를 한.
0: 우리는 그런 걸 추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1: 네. 아, 추금이에요?
0: 9973님께서는요. 근데 성재 오늘은 로망이던 무진 개인 텀블러는 없네요 라고.
1: 아, 사실 너무 로망이었죠. 네. 로망이었는데 아, 설거지하기 귀찮네요.
0: 많이 귀찮지. 그게 텀블러가 이게 구석구석 빡빡 씻겨줘야 되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그냥 간편한 네, 생수로 네.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민서영님께서는요, 함디 야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정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괜히 기대하면은
1: 네.
0: 아, 네.
1: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0: 어떤 거요?
1: 아마 민서영님이 응원하시는 야구팀이 아~ 더 잘할 거기 때문에 하하. 함디 야구 기대하지 마라.
0: 그런 의미. 이번 주 시리즈에 좀 상대편이신가 봐요.
1: 그럴 수도 있고.
0: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1: 또 이겨줄게 형주님께서 주말에 송디와 추억의 게임을 했답니다. 호기롭게 지은 닉네임인데 닉값 제대로 했어요. 첫 판에서 제가 송디를 이겼답니다. 사실 송디가 너무 물풍선에 송디가 준 건 안 비밀이라고. 맞아요. 이번 주말에 했는데 이게 사실 첫 판이었어요.
0: 아니 근데 좀 뭐냐, 이거 원래 좀 이 게임을 옛날에 했었어요?
1: 네, 저희
0: 에이,
1: 왜요?
0: 거짓말.
1: 진짜 했어요.
0: 네, 진짜요?
1: 네, 어머니가
0: 한 실력이 아니던데요?
1: 네. 저기요. 네? 오랜만에 하면 당연히 아, 네. 못하죠.
0: 아, 그래서 나는 요새 쏭디가 이런 조금 같이 게임하는 컨텐츠를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 네.
0: 난 그래서 쏭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좀 잘하는 게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1: 아.
0: 네.
1: 뭐?
0: 뭐요?
1: 싸울래요?
0: 아, 그래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화장님께서는요. 모레 쌍둥이 동생이랑 강원도 묵호로 여행 갑니다. 기대되는데 재밌게 놀다 오려고요.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일개미 시작이에요. 새로운 직장이라 떨리네요. 함디송디 응원의 말 부탁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그쵸. 이제 7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7월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이제 또 함디송디를
0: 아하지만
1: 또 우리 화정님 네. 또 7월부터 일한다고 하시는데
0: 네.
1: 응원해야 될까요?
0: 한번 하고 갈까요?
1: 하나 둘 셋 화이팅!
0: 화이팅! 네, 화장님 꼭 화이팅 하시고요.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K-POP 능력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중력시대의 중심을 잡아주던 골든차일드 장준 이 형과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장준이 형에게 하고 싶은 말 아껴두지 마시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FX의 Forwards, 공원소녀의 퍼즐문.

0: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지금부터 K-POP 능력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3: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2: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1: 능력평가.
4: K-POP계의 1타 강사
1: 제시방의 신의 화소
4: 왔다네 회초리.
1: 오늘도 이번과 함께합니다. MBC 라디오 친한 친구의 찐 베프 골드차일드 이장준씨 어서오세요.
4: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어때요? 반갑습니다.
4: 한 주 잘 보내셨나요?
2: 한 주요? 네. 지난주 네. 한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네. 네. 이거 약간 위가 네. 내 위 같지 않다
1: 하하.
2: 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양이 좀 내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또 병원을 가보니까 또 위염 진단을 받아가지고
1: 아이고
2: 굉장히 잠자코 네. 잠자코 살았습니다.
4: 네. 우리 장수는 한 주씩 아주 대단한 근황을 가지고 와주시는 것 같아요.
2: 이 나이 돼보세요. 저도 함디 송디 나이 때는 네. 네. 뭐 그냥 뭐 가스떼명수 아니면 일본에서 유명한 카베땡 먹땡이산
1: 뭐 이런
2: 거 싹 때리면은 바로 괜찮아졌거든요. 네. 네, 이제 안 돼요. 네, 이제는
1: 조금 회복력이 떨어지셨군요.
2: 병원약에 의지를 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께 기대해야 될 나이가 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을 누리고 즐기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또 문자 한번 더 바로 만나볼 텐데 모님께서 크크크크크크 함디 더블제이 영크크라고 놀린다.
2: 영 크리에이터 크루.
1: 영 크리에이터 크루.
4: 영크크. 사실 오늘 좀 뭔가 키위새 같아요.
2: 아 그래요?
1: 키위새. 네.
2: 모자 때문에 또 약간 키위새 느낌이 있네요. 네. 도도새랑 헷갈렸어요.
1: 아, 네. 또 마침 또 장세정님께서는 장스타버에 헐벗고 왔어요라고.
2: 아 이게 또 열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탄 게 아직도 후끈거려요.
1: 아 그러네요. 네, 저기 팔 쪽이 굉장히 네. 많이 타셨네.
2: 굉장히 후끈거려가지고 조금 이제 네. 덥다 왔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노희라님께서 송디 함디가 장준님 소매 다 뺏으신 건가요라고.
2: 저는 지금 이 화면만 보면은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지금 네.
2: 네. 둘 다 긴팔인데 저만.
1: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4: 드레스 네, 네. 코드를 미리 안 알려줘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2: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 네. 임혜리님께서는 또 장스타 은근 유리몸. 아프지 마세요라고.
2: 그쵸.
1: 그러니까요. 어디 또 발 나가고, 지금
2: 발 나가고 위 나가고,
1: 좋습니다.
2: 이로모로
1: 한 주라도 약간 조용히 지나가는 주가 없는 것 같은 느낌.
2: 그죠.
1: 그리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개편으로 오늘이 중엽시대 마지막 퀴즈 시간이자 장스타의 진지방 마지막 출석 날입니다.
4: 네, 뭐 일종의 방학식인 거죠. 2021년부터
1: 소라게 아니에요, 소라게?
4: 아 너무 웃겨. 2021년 부터 횟수로 6년째 DJ는 바뀌어도 한결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해오셨는데 오늘 기분이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떠신가요?
1: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2: 굉장히 시원섭섭하죠.
1: 네.
2: 그죠. 네. 선글라스는 뭐 의도를 하고 챙겨왔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맞아요.
2: 그죠. 또 패션의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1: 네.
2: 아 뭐 진짜 횟수로 6년째예요.
1: 네. 그러니까요.
2: 제가 좀, 이제 네. 뭐 계시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사실 꿈꾸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꿈꾸라가 이제 친한 친구로 개편이 되고 네, 아예 바뀌면서까지도
1: 개편 과정까지
2: 네, 그래서 DJ도 이제 좀 오래 머무르셨던 분으로 치시면은 이제 뭐 세 분 정도 지나가시고
1: 네.
2: 뭐 그리고 뭐 PD님들도 많이 지나가시고
1: 네.
2: 작가님들도 많이 지나가셨는데
1: 네. 네.
2: 그분들이 지금 다 주마등처럼 네, 필름처럼 다 기억이 나네요.
1: 좀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좀 한번 떠올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뭐, 일단, 뭐, 아, 굉장히 많은데,
1: 네?
2: 뭐,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1: 네,
2: 너무 많아가지고.
1: 확실히.
2: 없긴, 없다뇨.
1: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거 아니죠?
2: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뭐, 너무 경조사.

0: 많았었어요. 아, 그쵸,
1: 그쵸, 그쵸.
0: 경조사들이 많았었는데. 어찌 그냥 그나마 지금 좀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은 예, 뭐 제 친구 승재 씨가 왔다는 거.
1: 아, 예, 오셨었군요. 예, 오.
0: 완전 정말 저기 평택 천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1: 네.
0: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1: 거기서 와, 예. 거기서 와 주셨어요?
2: 아, 그 결혼하셨다는 친구.
0: 아니 아니요. 그 친구는 결혼 안 했고요.
1: 아, 그때도 이런 오해가 예, 있었죠.
0: 예. 그 친구는 결혼 못 합니다.
2: 아, 네. 예. 네. 또 장스타 앞으로 도착한 문자들이 많은데 하나씩 만나 볼게요.
1: 네. 네. 허승민 님께서는요. 이제 장준이 형 없는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너무 아쉬워요라고.
0: 아유, 승민아 형도 너무 아쉽다.
1: 이게 또 확실히 또 긴 시간 정말 6년의 시간 동안 늘 함께 해왔다가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팬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5693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엄마 폰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초6이고 문자 처음 보내봐요. 보낼 생각 없었는데 해야 될 말은 해야겠어요. 작년부터 듣고 있었는데 친친이 이틀 줄어드는 걸로 모자라 장스타 아저씨가 간다고요. 왜죠?
0: 아, 초6이면은 네. 뭐 아저씨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아저씨라고 네. 할 수 있죠.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어머니 폰까지 빌려서 그쵸?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너무 기특하고 야무진데요.
0: 맞아요. 예. 네,
1: 너무
0: 제가
1: 너무
0: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초1이거나 유치원생이었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예. 예. 많이 컸죠? 예. 아,
1: 정말 많이 컸습니다.
0: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2: 우리 장사 삼촌. 삼촌으로
0: 장삼장아 뭐든 편안하게 불러주십시오.
2: 네. 네. 또 1607님께서 방학식 맞죠? 언젠가 다시 계약하는 거죠? 졸업식 아니죠? 정년퇴임 아니죠? 아쉬워요. 아,
1: 정년퇴임
0: 정년퇴임은 네. 저희 아버지도 61살 때 하셨는데
1: 네. 네. 보통 한 30-40년쯤 하시니까
0: 그쵸?
1: 정년퇴임은
0: 61살 때 하셨는데
1: 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0: 방학입니다.
1: 방학으로 네. 네. 방학입니다 여러분. 꼭 그죠. 다시 계약하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자 김지현님께서 5년간 머물던 내 세계가 끝나는 날이네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이장준 보내?
1: 아, 예, 정말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막 지금은 딱 뭐지, 체감이 많이 안 드실 수 있어요. 근데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1: 막상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돼서 이렇게 또 없다 보면은 그때 너무 또. 좀 약간 허헛한 게 되게 공허하실 수도 있는데 꼭 잘 이겨내시고 방학이니까요. 그렇죠?
0: 그럼요, 그럼요. 네,
1: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1: 네, 1102님께서는요. 그래도 장스타 마지막이 중엽시대여서 유종의 미가 더 사는 것 같네요. 이제 장준님 Don't be shy, look at the sky 어디서 듣나? 라고
0: 이거는 제 인별그램 스토리에 올려드릴게요.
1: 네, 네. 아, 가끔 이제 그치, 종종 가끔 월요일 네.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찍어서
0: 그쵸, 그쵸. 네. 그냥 뭐 무지성으로
1: 그렇죠. 네, 스토리에 딱 이렇게 올려주시고
0: 네. 잘 잤다. Don't be shy, look at the sky.
1: 맞아, 맞아.
0: 이렇게 한번
1: 어디 안 가니까요.
0: 그죠, 그죠. 네. 네네.
1: 또 김성희님께서는요, 장스타 소같이 일하는 거 보고 나도 6년을 버텼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 지독한 현실 잘 버티다가 또 만나요라고 문자 또 주셨습니다.
0: 네네네네네.
1: 네.
0: 그리고 8684님께서 네. 오늘이 중엽시대 마지막 케이팝 능력 평가라고요. 띠로리. 이제 누가 내 케이팝 수혈해주나. 다시 재결합해 재기한 모 그룹의 영화처럼 다시 만날 중엽시대를 기다릴게요. 오늘 제대로 놀아보자. 감사합니다.
1: 정말 또 이렇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네, 또 심유영님께서는요 이제 장스타를 어디서 봐야 하나라고 하는데요.
0: 네, 뭐 어디서든 네. 네, 뭐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보고 계시면은 뭐 아 뭐 이런 말 하나기 좀 그런데 에. 다른 본부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2: 뭐 K든 S든
0: 그런데나 뭐 다양한 또 이제 뭐 매개체에서 많이 뵐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유영님 언제든 찾아주세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장스타는 어디서든 또 활발하게 활동하니까요.
0: Sure, why not?
1: 네, 자 계속해서 장스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끝까지 할 일은 또 제대로 해봐야겠죠. 신나게 퀴즈 내고.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2: 그럼 마지막 K-POP 능력평가 선물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 친친방 기둥 하나 제가 부러뜨리고 도망가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선물 아이스크림 케이크 교환권, 영화 관람권, 편의점 상품권, 치킨과 피자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피치 세트까지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실고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네, 선물도 오늘 장스타 옷처럼 아주 시원해졌는데 그럼 한번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0: 좋습니다. 퀴즈 1교시 신곡 영역.
1: 네, 최근에 이 그룹이 무려 1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그룹인지 목소리로 만나볼까요?
3: 안녕하세요. 꿈꾸라의 효띠, 시크릿 전효성입니다. 저와 함께 소년소녀 가요 10

0: 라는 코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6년 동안 이 자리를 쭉 지켜온 터줏대감 장준 씨가 잠깐 방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아, 장준 씨가 정말 제가 떠난 뒤에도 꾸준히 든든하게 비타민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라디오 하는 동안에도 가끔씩 장준 씨의 또 사촌누나 테이 씨가 사연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제 생일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너무 예뻐하는 동생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장준 씨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효띠의 K-POP 퀴즈 나갑니다. 와우! 와우! 최근에 저희 시크릿이 12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됐어요. 저와 진거 그리고 새 멤버 예빈 씨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시크릿으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은 비발디의 봄을 샘플링한 미디엄 템포의 팝 댄스곡으로 올여름 더위를 녹여줄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노래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우유, 달걀, 향료, 설탕 따위를 넣어 크림 상태로 얼린 디저트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많이 많이 맞춰주시고요. 새로 돌아온 시크릿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장스타의 영원한 누나 효띠 전효성이었습니다. 안녕. 와!
1: 야! 아니 대본에 없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대본에 없었는데 이거 뭐야 이게?
2: 서프라이즈였습니다.
1: 서프라이즈!
2: 네, 장스타라면 친친방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 네, 이렇게 시크릿의 전효성 선배님께서 깜짝 음성 편지와 함께 퀴즈를 남겨주셨는데 상상도 진짜 못했죠.
1: 전혀 못했죠.
2: 네, 진짜 시학결님이 와 감동이라고 해주시는데
1: 그니까요.
2: 와 정말 이 목소리 듣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네, 제가 물론 저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네. 저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네, 또 3791님께서 태희 누나 잘 지내시죠? 라고 하시는데
4: 아 뭐 태희 누나 잘 지냅니다.
2: 아 네. 네네
4: 김태희입니다. 김태희
2: 좋네요 좋네요. 네. 두 분은 또 2021년부터 꿈꾸는 라디오에서 DJ와 게스트로 만난 사이죠.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어떠신가요?
4: 아 일단은 뭐 저는 진짜 늘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 첫 고정까지는 아닌데 정말 길게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제 첫 라디오 고정이 네. 사실 효띠와 함께 했었던 꿈꾸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언제나 늘 저의 그 첫 라디오 스승은 저는 효띠, 효성 누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효성 누나랑 같이 뭐 밥도 먹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정답의 챌린지도 촬영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네. 효성 누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자, 이번 시크릿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훈훈한 두 분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노래 듣고 올 텐데 퀴즈 기억하시죠?
2: 네, 시크릿의 신곡 제목이자 여름에 특히 찾게 되는 차가운 간식인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 맞춰주세요.
4: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3: 네, 정답자 중 추첨 통해서 이것 케이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네,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시크릿의 신곡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자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정답은요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예.
2: 그럼 당첨자 소개해볼게요. 5844님께서 정답 아이스크림 맞나요? 장스타 사회생활 정말 잘하셨나봐요. 전 직장 동료가 챙겨주는 퇴사 축하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0: 맞아요. 아,
1: 또 제가 약간 휴띠를 통해서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0: 어떤 거죠?
1: 제 고지 문자 있잖아요. 정답 네. 문자 보내시고 문자 번호 샵 8000번 네, 네, 네. 제가 늘상 이 대본이랑 다르게 읽잖아요.
0: 네,
1: 정보 이용료
0: 맞아.
1: 이게 사실 휴띠가 더 워딩이에요.
0: 아~
1: 제가 그때 배워서 외운 거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0: 어쩐지 네. 아, 약간 항상 들으면서
1: 그쵸?
0: 되게 있어 보이게 말씀하시는 네, 정보 정보 뭐요? 막 이러면서
1: 네. 이런 거를
0: 예.
1: 그죠.
0: 아,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진짜 평범한 연예인 아님 아, 평범한 뭐라 그래? 평범한 연예인 정말 아니셨던 것 같아요.
1: 아,
0: 이렇게 네. 퇴사 축하 메시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1: 그럼요.
0: 좋습니다. 임혜정님께서는요. 정답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계란맛 과자 꿀조합인 거 아시나요? 제 이름 석자 걸고 보장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1: 와우!
0: 라고. 예, 어떤 조합일까요?
1: 그 계란과자라고 약간 코인처럼 생긴 그 사이에다가
0: 아기들
1: 녹차,
0: 먹는...
1: 네, 녹차 아이스크림을 껴서 이렇게 약간 마카롱, 아이스 마카롱 느낌으로
0: 맛 네, 약간... 업일 것 같은데요 되게?
1: 근데 그렇게 많이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많이 먹더라고요.
0: 네. 좋습니다.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 한번 바로 가볼까요?
1: 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맛잘알 영역.
2: 장스타는 꿈꾸라에 이어서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에서도 월요일 퀴즈 요정으로 매주 활약을 해오셨잖아요.
0: 네, 천일 가까이 매주 하루씩 출석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그쵸. 달디의 얼데이라는 곡 영원히 못 부르기.
0: 어허?
1: 가자 먹자 하자 약속해놓고 안 지키기.
0: 아, 네.
1: 내 친구 승재 데뷔시키기. 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0: 아, 좋네요.
2: 네, 그 중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약속에서 비롯된 일인데요.
0: 네, 장스타가 평소에 이것 국을 잘 끓인다고 해서 달디에게 이것 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디와 장스타 조합 이름도 이것 국즈라고 붙여졌는데요.
2: 결국 천일을 미루다가 마지막 시간에서야 직접 이것 국을 끓여서 맛 보여주셨다고 해요. 자, 그럼 문제 여기서 나갈게요.
1: 네, 저의 추특기입니다. 이것 국은요 채소로 끓이는 국인데요. 이 채소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먹거리 김치의 주 재료이자 잎, 줄기, 뿌리를 모두 식용하며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버릴 것이 없는 채소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채소 이름을 맞춰주세요.
0: 네,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럼 노래 듣는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달디, 갓세븐 영재의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영재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2: 네, 정답은요 바로 배추였습니다.
1: 배추.
3: 아니 진짜 두 분이 배추국즈로 불리셨다고요?
4: 맞습니다.
1: 배추국즈. 네.
3: 그럼 방금 본 것처럼 실제로 방송 중에 배춧국을 끓이신 거예요?
2: 방송 중은 아니고요. 네.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저도 네. 휴게실에서 이렇게 싹 끓여가지고 와. 이제 바로 들고 왔죠.
1: 그 버너 들고 와서 그러면
2: 아 그럼요. 와 네.
1: 대박이다. 그럼요. 그때 또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달디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2: 아 사실 어머 친한 친구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꿈꾸라에서 친한 친구로 개편이 되면서 네, 네, 네. 달디 형이랑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아, 거의 네. 뭐 2년 넘게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도 너무 좋았고 사실 네, 달디 영재 형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고민도 되게 많이 들어주고 사석에서도 자주 보고 네, 그래가지고 연락도 종종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예, 영재 형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예, 얼른 국방의 의무 끝나고 또 한번 보기를 예, 호프한다고 연락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1: 호프한다는 건 좀 이중적 의미인가요?
2: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2: 근데 호프도 좋죠. 예, 뭐그 호프도 좋죠. 예.
1: 네, 좋습니다. 얼데이 한 수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2: How can I say this love? Can it be sure?

0: 예요요요요요요 많이 외웠어요 그래도 많이 외웠어요.
1: 개과천선이라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남유, 예, 작가님께서 아유,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임효선님께서는요, 그 배추국 기억나요? 믹스커피도 넣었잖아요, 라면서.
0: 네. 네? 너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믹스커피를 다 넣은 건 아니라 네. 믹스커피, 그러니까 뭐 약간 단맛이 부족하게 그
1: 설탕만
0: 믹스커피에 설탕만 한층 버려내고. 예. 근데 그게 들어간 게 네. 프림인지 설탕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1: 아.
0: 근데 어쨌든 제가 간을 보면서도 오 이거 방송사고다라고 아. 느꼈었던. 네. 그런 네, 배추국이었습니다.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박준선님께서 정답 배추국, 장스타 배추국 끓인 비법 있나요? 장금이도 울고 갈 시크릿 팁 좀 주세요라고.
0: 아 일단은 그때 이제 좀 뭐 핑계를 대자면은 네. 재료가 좀 부족했어요.
1: 재료가 부족했다.
0: 재료 부족했다. 네, 뭐 일단은 좀 중요한 건 새우젓으로 좀 간을 맞추는 게.
1: 새우젓.
0: 네,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네, 굵은 소금이랑.
1: 아, 오, 네. 좋네요, 좋네요. 자, 6318님께서는요, 정답 배춧국, 장스타 배춧국만큼 잘 끓이는 국 시리즈 있나요? 다음에도 찐찐해서 끓여주기로 약속해 주세요라고.
0: 아, 저 떡국 기가 막히게 끓여요.
1: 떡국이요?
0: 떡국 진짜 미쳤습니다.
1: 제가 저는. 진짜 떡국 너무 좋아하는데.
0: 저는 진짜 떡국 진짜 잘 끓여요.
1: 아 진짜요?
0: 네, 떡국이랑 뭐 계란국이나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잘합니다. 오, 된장국도 잘 끓이고요. 오, 김치찌개, 부대찌개 되게 잘 끓여요.
1: 오,
0: 저기 수원 쪽에 있는 네, 두꺼땡 부대찌개라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수원인들은 아시는 네. 거기 레시피대로 잘 끓입니다.
1: 야, 네.
2: 그러면 저희한테는 뭐 끓여주시기를?
0: 뭐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1: 일단 떡국이 너무 저는 듣자마자
2: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1월에 네. 다시 DJ를 해가지고 네. 먹죠.
0: 좋습니다.
1: 예, 떡국. 네. 예, 설날 때 설날 시리즈로 해가지고 떡국.
0: 좋습니다.
1: 아, 예. 좋습니다.
0: 제가 바로 타고 올게요.
1: 예. 아, 좋습니다.
0: 배달해서 오겠습니다.
1: 네.
2: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예. Yeah.
1: 네, 이렇게 두 번째 풀어봤는데요. 아직 선물도 퀴즈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어지는 3부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그럼 저희는 잠깐 골든 차일드의 그러다 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2: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월요일에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장스타의 방학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0615님께서 그러다 봄은 장준오빠가 랩에서 라임 살린 걸 빼놓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가사일까요?
2: 오, 잠시만요. 아, 일단 뭐 제가 했었던 게 차라리 차라리 13월 5계절이었으면 더 좋겠어. 차라리 13월 5계절이었으면 더 좋겠어. 조금만 시간 끌어 내 맘 내게 보여주고 품맘 너는 아니. 예. 창밖에 벚꽃처럼 난 머릿속 생각만 수만 개. 네. 창밖에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네. 내 머릿속 생각도 수만 개. 야. 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네요.
0: 펀치라인 펀치라인. 예. 좋습니다. 또 7559님께서는요. 중엽시대 혹시 씻은 배추 줄기 같다라는 말 아나요? 피부가 하얗고 헌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인데 오늘 중력 시대 시즌 씻은 배추 줄기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2: 씻배줄?
0: 좀 네. 많이 타셨는데 우리.
2: 저는 약간 네. 네,
0: 우리 중력 시대 네. 가장 메인 비주얼이 오늘 좀 많이 타가지고
2: 익은 배추, 익배줄인데요. 네.
0: 익배줄. 네. 좋습니다. 또 김거가님께서는요 세 분 다음 주부터 월요일 밤에 홈 프로텍터 되시는 건가요? 혹시 계획 있으실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2: 계획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하지?
0: 다음 주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뭐 하지?
2: 29일이잖아요. 뭐 아직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적적하면은 그 셀프 라디오를 한번 해볼까.
0: 아, 셀프 라디오.
2: 셀라를 한번.
0: 좋은데요, 좋은데요. 예.
2: 그죠.
0: 또 공허한 팬분들을 위해서. 그죠. 좋습니다.
2: 예. 4788님께서 꿈꾸러 때부터 장스타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장스타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월요일이었어요. 이젠 누가 월요병 타파해 주나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 아, 근데 뭐 저 말고도 이제 또 월요일 일에 계시는 DJ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또 게스트가 오시면은 네. 안 오세요? 네, 뭐 어쨌든 DJ 분이 네, 뭐 무슨 누군가가 저와는 다른 스타일로 네, 또 월요병을 타파해 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하지만 뭔가 이 4788님께서는 장준영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2: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2: 그럼 뭐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렇죠. 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김지연님께서는요 니마 팬미팅 하셔야죠라고.
2: 아 맞다. 팬미팅 준비한. 아 맞다. 맞다.
0: 중요한 걸 깜빡해 두고 계셨습니다.
2: 네네네네.
0: 네, 좋습니다.
1: 자 이어서 그럼 퀴즈 하나 더 가볼게요.
2: 네, 3교시 퀴즈는요. 바로 형님 영역.
0: 네, 장스타와 친친을 함께 해온 DJ들 중에 또 한 분의 형님이 계시죠. 아,
1: 네, 그분 과연 누굴까요?
2: 아 이거.
3: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의 현이들 가수 이현입니다.
2: 와우.
3: 잘 지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안 하던 너튜브 노래 커버로 한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고 안 하던 SNS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도 많이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 우와 우와 우와 퀴즈 탐험 신비의 K-POP을 함께 외쳐주었던 장스타 장준 씨의 방학식이라고 해서 한마디 남기러 왔습니다. 일단 장준 씨에게는 고마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때가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달려와 주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월요일이 좀 가장 심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또 월요일에 장준 씨를 만나면서 긴장도 풀고 입도 풀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하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장준 씨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엄청난 텐션으로 함께해주는 우리 장준 씨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고요.

0: 이제 저는 K-POP 퀴즈 가볍게 내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친 가족들, 그동안 함께해 준 장준 씨에게 지금 엄지척 날리면서 최고라는 말 많이 보내주실 텐데, 저 가수 이현의 대표곡 중에도 제목에 이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곡이 있죠.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요. 아이돌 중에 최고, 이장준을 너무 사랑한 남자, 현이디 이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
1: 자, 이렇게 두 번째 깜짝 음성 편지였습니다.
2: 심유영님께서는 눈 일부러 찌르지 마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간지러워서 간지러워서 그랬던 거고, 절대 뭐 짜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1: 좋습니다.
2: 그럼 답장으로 우리 장스타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3: 아, DJ 중에 최고. 네, 뭐 그리고 네, 나는 이제 현이디 없어. 나는 현이디 없어.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센스가
1: 담백하고 너무 좋습니다. 장스타가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오늘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퀴즈는 잊지 않으셨죠?
2: 네, 가수 이현의 노래 중에 최고가 들어가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한인제약.
1: 이연의 노래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제목이자 세 번째 퀴즈 정답 뭐죠?
2: 정답은요, 바로 내 거 중에 최고였습니다.
3: 야, 그럼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0746님께서 정답, 내 거 중에 최고. 이연님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장준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라디오 듣게 된 지 겨우 2년 정도 됐는데 덕분에 매주 월요일이 즐거웠습니다. 방학 잘 보내세요. 많이 그리울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9632님께서는요. 정답 내 거 중에 최고. 중요시대 내 거 중에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은 제일 소중한 물건 있나요? 생각해보시고 꼭 말씀해주세요. 라고. 내 거 중에 최고. 어떤 게 있을까?
2: 골든이스죠.
3: 아, 러비티죠.
2: 늦었네요.
3: 당연한, 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 그쵸. 아, 네. 너무 늦었네, 이거. 예. 아,
3: 좋네요.
1: 네. 네, 좋네요. 너무
3: 아쉽습니다.
1: 네.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2: 아, 뭐 근데 정말 뭐 이게 이렇게 뭐 팬덤 팬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1: 네. 네,
2: 저는 이 시간이 가장 내 거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하, 네. 참 이것까지 가져가시고.
2: 네, 지금. 네.
1: 지금. 아, 그쵸, 그쵸. 좋습니다. 네, 네. 박혜진님께서는요, 내 거 중에 최고. 효띠의 현이 디까지 진짜 장스타 사랑둥이셨네요. 이런 사랑둥이 아들들을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2: 저희 엄마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들.
1: 저는 그죠? 형준이 어머님이 정말 신기한 게, 네. 형준이에게 애기야 이렇게 부르셔요 항상.
3: 그래요?
1: 맞잖아요.
3: 아, 아니에요.
1: 거짓말하죠.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3: 아니에요.
1: 좀 통화
2: 맨날
1: 통화 맨날 하시면 애기야 이러신다니까요. 그게 너무 되게 좋아가지고. 너 진짜요?
3: 네.
1: 내가 그래서 말도 했잖아요. 어머니께서 애기야라고 부르시네라고 말까지 했잖아요.
3: 그런가요?
1: 맞아요. 애기야라고 부르세요.
2: 아.
1: 예, 저는 그냥 큰아들이라고. 예.
2: 아들. 아, 저는 막 아들이라네요. 아들.
1: 아들.
2: 아들 이렇게.
1: 아들. 좋습니다.
2: 그죠.
1: 자, 9600님께서는요. 정답 내 거 중에 최고. 함디, 송디, 장스타 이 세 조합 진신 라디오에서 최고. 전 이 조합 너무 좋아요. 제발 다음에 꼭 봐요. 꼭이에요. 꼭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2: 그럼요. 예, 완전히 약속드립니다.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길 저희도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3: 우리는
4: 중엽시대.
3: 앞으로도
4: 중엽시대.
3: 영원히
4: 중엽시대.
1: 좋습니다.
2: 아, 나이스.
3: 네.
2: 1639님께서 정답 내 거 중에 최고. 장스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오,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라고 했는데, 아, 저는 뭐 장점 딱히 크게 좀 불만은 없어요.
1: 아,
2: 네, 그냥 아 뭐 당연히 저도 하기 싫거나 불만이 있을 때는 있죠. 근데
1: 네.
2: 아,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결국엔 다 하고
1: 하는,
2: 네, 다 하고 뭐 그걸로 뭐 그냥 아 이거 뭐 뒤끝은 없습니다.
1: 아, 네. 좋네요, 좋네요.
2: 그죠.
3: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장준이 형의 장점은,
2: 네네,
3: 다른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확실히
3: 이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1: 맞아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네.
3: 장준 야호.
2: 야호.
1: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 야. Yeah.
1: 아니 또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까 그 뭐냐 이현 DJ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게 정말 월요일만큼은 너무,
2: 네네네,
1: 또 편하고 재밌게 하셨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네, 너무 그 말을 공감을 해가지고.
2: 아니에요. 네,
1: 저희도 이 일주일 중에 이 장스타와 함께하는 이 중엽시대 시간이 정말 제일 편하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이거 말씀드렸군요. 자, 3784님께서는요. 어잉, 저 지금 들어왔는데 왜 중엽시대예요? 라고.
2: 네.
1: 월요일은 여러분 중엽시대가 늘 함께, 네, 오늘까지 함께 했습니다.
2: 그렇죠. 네, 일단 이 중엽시대 이름은,
1: 네,
2: 저희 각자 소속사 대표님의 이름을 따온. 네.
1: 아, 그걸 물어보신 거구나.
2: 네, 그겁니다.
1: 네. 아,
2: 이중엽.
1: 네. 네, 저희 김시대 해가지고. 네. 중엽시대. 지금은, 네네네, 중엽시대. 네. 좋습니다.
3: 자, 그럼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자, 4교시 퀴즈는요, 바로 이장준 영역.
1: 예,
2: 이장준.
1: 자, 오늘은 장스타의 방학식이니까 마지막 퀴즈는 장스타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2: 와우.
3: 마지막 또 역시 목소리로 퀴즈를 남겨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2: 누구요?
5: 안녕하세요. 장스타와 매주 친치들 함께 출석하고 있는 중엽 대표님의 수와 울림의 내부자 메이저 안현입니다.
2: 오, 비치보이.
5: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퇴치를 매주 애써준 장스타에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화장실 간다고 방송을 저한테 넘기거나 더운 여름 차에서 에어컨만 틀고 있음 냉방병 걸린다고 온열 시트를 작동시켜주거나 평소 장난을 되게 많이 치지만 매번 피곤할 텐데도 같이 스케줄하는 동안 항상 에너지 넘치는 모습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장스타가 늘 하는 일 퀴즈 출제를 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는 7월 25일 골든차일드 이장준의 단독 팬파티가 열리는데요. 작년엔 마을 책임자 이장이 컨셉이었다면 올해는 이 직업을 컨셉으로 공연을 엽니다. 약을 지어주는 사람,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인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럼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 장스타도 사랑해주시고 올 여름 딱복 불복 구본 말고 복숭아도 많이 드셔주세요. 감사합니다.
2: 예! 나이스 샷아웃 안의현! 안의현!
1: 좋습니다.
2: 춘천 출신 96년생 안의현 매니저님께서
1: 왜 피치보이예요?
2: 집이 이제 복숭아 가수원.
1: 그래서 복숭아.
2: 복숭아를 재배를 하십니다.
1: 좋습니다.
2: 그렇죠.
3: 김경원님께서 아니 쿠쿠 매니저님 이렇게 방송 데뷔를 하시네요. 자의적 출연 맞나요?
2: 저도 몰랐어요.
1: 모르셨어요?
2: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도 쿠쿠 매니저님이라고 이제 네. 팬분들도 아시는 게 네. 웃으실 때 이제 밥 짓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1: 그 주전자 소리 같은. 네,
2: 그래서 그 밥솥 브랜드의 이름으로 또 이제 또 열렬히 부캐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1: 좋습니다. 서프라이즈로 그동안 저희가 매주 함께 해준 장스타의 매니저님께도 깜짝 음성 편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아요.
2: 왜냐면 올 때도 저랑 같이 택시를 차를 타고 왔으니까.
1: 택시 타고 오는 거 아니죠?
2: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매니저의 본분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2: 아니죠. 같이 타고 왔는데. 네. 이러면 몰랐습니다.
1: 좋습니다.
3: 네. 아니 녹음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해요.
2: 네, 근데 엄청 많이 하셨는데도 몇 군데를 저셨어요.
1: 맞아요. 조금
2: 사실,
1: 틀린 부분이. 네,
2: 매니저님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세요. 장스타라고. 장스타.
1: 이렇게 해주셨는데. 복숭아 이렇게.
2: 근데 너 너무 감사하죠. 오면서도 되게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형 이제 월요일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안 만나겠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진짜 형 계속 왜냐면은 형이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 쭉 했었고. 오늘 저희 라디오 처음 시작했을 때 했었던 매니저님도 같이 오셨어요.
1: 진짜요?
2: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오셨는데. 네. 근데 그렇네요.
1: 그렇다면 이제 장스타도 네. 메이저 AK 피치보이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2: 이제 원래는 저희 친친이 되게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1: 그렇죠.
2: 늦은 시간에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피치보이께서 늦출을 하세요. 늦은 출근.
1: 늦은 출근.
2: 근데 이제 친친을 이제 잠깐 방학에 맞이하면서 피치보이도 이제 오전 9시 10시에 정시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실 건 하셔야죠. 돈 버셔야죠. 월급 받으셔야죠. 아자아자 쿠쿠보이 피치보이 미스터 안의션 매니저님 사랑합니다. 예.
1: 좋습니다. 좋은데 왜 이게 방송하면 흑백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약간
2: 저도 되게 멀리 간 사람한테 말하는 느낌이어가지고
1: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비모님께서는 택시 타고 오면 그냥 라디오 같이 온 사람이 된다고.
2: 그렇죠.
1: 1923님께서는요 매니저님 녹음할 때 우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려요라고. 또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눈물을 참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2: 긴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3: 아니래요. 또 한부님께서 피치보이님 복숭아 수저 부럽다.
1: 그러니까 또 지금 복숭아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부럽다.
3: 네, 이렇게 사이 좋은 미스터 중엽의 아들들이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퀴즈 맞춰야 해요. 매니저님이 준 이장준 퀴즈 기억하시죠?
1: 네, 7월에 열리는 이장준 팬파티의 컨셉이 장준 약방인데요. 이 약방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약을 지어주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네, 문자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스 앤 피자스 교환권을 더해 피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3: 네, 그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힌트곡 중에 하나 듣고 올게요. 골든차일드의 우주비마이.
2: 우와.

0: 네, 골든차일드 우주 빈마이 듣고 왔습니다. 9663님께서는요, 와, 이거 장준이도 안 듣는 곡인데, 라고 폭소를 하고 계십니다. 야. 어떤 곡이길래 그래요?
1: 아, 가사부터가, 네. 뭐, 천사라는 단어, 뭐, 너 말고 다른, 뭐, 믿지 마, 이런 거. 네. 넌 웃는 게 참 예쁘고, 말투도 너무 귀여워. 약간 네. 이런 조금. 네.
0: 아, 너무 귀엽고 좋은데요.
1: 요거를 또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스트리자에 앉아서, 네. 약간 요러면서 한번 네. 불렀었어요. 네. 우주, 예. Yeah. 우주, 막 이러면서.
0: 아, 네. 아니, 또,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형주 씨가 아이디어 준 게, 동물 잡은 입고 이거 부르면 굉장히 귀엽겠다라고.
1: 아, 그쵸.
0: 예, 네, 언젠가 네. 나중에 한번.
1: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0: 이벤트, 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냈었던 곡인데, 네. 네, 뭐, 거의 한 8년 만에. 네.
0: 추억의 노래네요.
1: 그쵸. 예. 네.
0: 좋습니다.
2: 자, 그럼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약사였습니다.
0: 네. 예. 네,
2: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9663님께서 정답 약사. 정말 이장준과 안 어울리는 직업 1위라고.
1: 그쵸, 그쵸.
0: 저 약사라면 조금 스마트하고.
1: 그쵸, 그쵸.
0: 다시 켜야 되는데.
1: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팬파티 때는 에이. 제가 절대 못 해볼 직업.
0: 아하하하. 네.
1: 아, 근데 또 제가 약사랑 인연이 있습니다.
0: 인연이 있으십니까? 뭐죠?
1: 저희 멤버 태그군의 네. 누님께서 약사십니다.
0: 오, 와우.
2: 어떤 연관이?
0: 이게 어떻게 인연이?
1: 아, 네. 연관이죠, 연관.
2: 아, 연관.
1: 네.
2: 연관.
1: 그래도 아. 한 달이 걸치면은 이제 또 약사가 있으시니까.
0: 아, 깜짝 놀랐네.
2: 그쵸, 이렇게 다리만 뻗으면 바로 옆에 있네요.
1: 그쵸, 그쵸. 네.
0: 네. 좋습니다. 이분들 포함 또 다섯 분께 네,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피치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 와.
0: 네.
2: 또 4535님께서는 피치보이 메이저님 인생 최종 목표가 전참시라고 하시는데 이루시길 바랍니다.
0: 아, 네. 꼭 이루시길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아, 방송에 어쨌든 욕심이 또 있으신 분이네요.
1: 완전

0: 있으세요.
1: 아하, 아하 네. 좋습니다. 이거 근데 이루려면 우리 장스타가 조금 열심히 하셔야
0: 돼요.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좋습니다. 하고 이제 뭐 MBC 4층 많이 들락날락 해야죠.
1: 네, 좋습니다. 마치 재벌 2세가 꾸민 것처럼.
0: 그렇죠.
1: 임회장님께서는요, 이장준 약장수는 괜찮을지도라고.
0: 아, 그렇죠. 약간 이제 좀 시골 장터 쪽 가면은 네. 뒤에 북매고 네. 발 걸으면서 둥둥 치면서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 있죠.
1: 네, 잘 어울리네요.
0: 굉장히 그건. 좋은 한약환이라고 하면서
1: 네. 네, 뭐 사자 직업보다는 장수가 조금 더
0: 그렇죠.
1: 좋습니다.
2: 네, 이렇게 오늘 장준 씨의 방학을 맞아서 그동안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 퀴즈를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0: 아 정말 너무 뭔가 되게 지금 진짜 약간 되게 주마등처럼 좀 스쳐 지나가는데
1: 네.
0: 근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사실 아까 이제 DJ 역대 DJ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네. DJ 분들 말고도 우리 PD님들 뭐 기린 PD님, 네. 문영 PD님, 지민 PD님 그리고 또 현아 PD님도 계시고 또 작가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세댁
1: 네.
0: 우리 세댁도 너무 잘해주셨고 또 우리 카감 감독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고
1: 네.
0: 사실
1: 맞습니다.
0: 저는 그냥 월요일에 와서 한 시간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1: 네. 네.
0: 나머지는 다 저 외에 DJ 분들과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예, 저는 그렇게 같은 배에 그냥 6년 정도 타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 사실 우리 중엽시대여서 저는 네. 더 행복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제 진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그동안 매주 함께 해준 많은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말 아까 다 대충 드려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저희 지금 부조 밖에 네, 저희 CP님이 와 계십니다.
1: 네, 네.
0: 우리 AKA 손뿌잉.
1: 네, 손뿌잉.
0: 네, 우리 CP님께서도 오셔가지고
1: 네.
0: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에 골든차일드 활동할 때 추억과 모든 게 다 함께 맞물려 있어요. 사실 친한 친구가
1: 네. 네.
0: 저희 모든 월요일날에 늘 이렇게 했었고 앞전에는 목요일이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1: 네, 네.
0: 저는 뭐 이 어쨌든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해서 네, 이제 먼 훗날에는 저도 이제 DJ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문영 PD님도 오셨네요.
1: 네.
0: 오늘 파티 해야 되겠네. 네.
1: 그러니까요. 오늘 좋습니다. 다 모이시네요.
0: 네네네.
1: 좋습니다.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방학식에서도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오늘 코너 끝곡 역시 장스타가 선곡 부탁드릴게요.
0: 일단 제목부터도 오늘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1: 네.
0: 모든 날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저희 골든차일드의 이제 콘서트 때도 약간 좀 엔딩이나 마무리일 때 모든 날들을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다시 또 곱씹어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의 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날로 네, 한번 마무리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그럼 골든차일드의 모든 날 들으면서 장스타의 방학을 시작해볼게요. 저희 중엽시대는 또 언젠가 어디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3: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배감 고등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옴뇸뇸뇸.
2: 자, 6월 23일 화요일 내일 배감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율무밥, 차돌 된장찌개, 마늘종 고기 볶음, 배추 김치, 파인애플, 그리고 이것 강정.
1: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반건조 명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것 강정. 급식 프로 메뉴로도 유명하죠.
2: 맞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고다리, 2번
3: 최검다리.
1: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정답 보내실 때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직장 동료가 있으면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하츠트 하츠의 레몬탱.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왔습니다. 오늘 6시에 공개된 하츠투하츠의 신곡인데요. 레몬탱은 새콤한 레몬에 톡 쏘는 맛과 향미를 의미하는 탱을 결합한 말로 혼자일 때는 레몬처럼 톡 쏘지만 같이 있으면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매력이 돋보인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하츠투하츠의 첫 썸머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고다.
0: 네, 내일 배감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율무, 밥, 차돌 된장찌개, 마늘종 고기 볶음, 배추김치, 파인애플, 코다리, 강정이었습니다. 에이.

0: 송디 코다리 이거 호불호 많잖아요. 네. 호예요, 불호예요?
1: 어, 저 근데 너무 오래 전에 먹어봐서. 네,
0: 기억이 안 나요?
1: 기억이 안 나는데.
0: 아, 진짜요?
1: 일단 저희 학생들은. 네. 다 불호였어요.
0: 와.
1: 그 만약에 음식 잔반에 남기면 이렇게 네. 버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에 코다리가 좀 많았던 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함디는 어땠어요?
0: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아, 호이셨군요.
0: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 코다리 강정. 나 솔직히 이거 그래서 왜 이게 호불호가 갈리지? 라고 싶을 정도로.
1: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세요?
0: 아니, 일단 코다리. 그 코다리 강정의 양념이 일단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코다리의 그 식감도 맛있고. 네. 그래서 나는 이 불호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지 약간 의문이에요.
1: 아, 네, 그렇죠.
0: 그래서 막 친구들 다 안 먹는다 그러면 저 달라고 그러죠. 저 많이 먹고 막 그랬었어.
1: 오,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아, 약간 좀 질긴 식감이 불호일려나요? 저는 근데 그 식감이 너무 좋았는데.
1: 뭔가 쫙, 그러지 않을까요?
0: 쫙쫙 하면서 약간 씹을 수 있는 그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통을 받을 주인공은 예령님 축하합니다.
1: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 정답 코다리. 제가 학생이라 내일부터 시험인데요, 저희 반이 시험 끝나고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반장인 만큼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선물해주고 싶어요. 시험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첨 축하드리고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고 갈까요?
1: 좋습니다. 또 네. 한예 림님께서 그냥 코다리도 아니고 코다리 강정은 진짜 딱 닭강정이다 하고 먹었다가 오는 그 실망감 때문에 더 싫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좀 속아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대체적으로 뭐 약간 이 갈비찜에 있는 무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하죠.
1: 아, 그래요?
0: 아니에요?
1: 네, 그냥 무는 맛있잖아요.
0: 아, 예? 진짜요?
1: 근데 코다리는 맛도 없는데 아, 예? 감이 날 속이까지.
0: 아, 예?
1: 아니, 진짜 괘씸하다.
0: 코다리 강정이 근데 솔직히 어떻게 나 어떻게 속지? 닭강정이랑 헷갈릴 수가 있나?
1: 모르겠지만 아니 속는 분도 있죠.
0: 갈비찜이 감자인 줄 알고 무인 적 많지 않았어요?
1: 근데 맛있잖아요.
0: 아, 진짜? 아, 네. 아, 약간 비슷하구나. 아, 네. 그러네. 비슷하네, 생각보다.
1: 그러게요.
0: 나도 약간 이 비주얼을 좀 까먹고 살았는데. 네. 오, 비슷하긴 하네. 근데 네. 또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김윤희님께서 함송띠 비 많이 왔었는데 목이 안 물렸어요? 저는 20방 넘게 물렸어요. 모기들이 단체 회식함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다행히 물렸어요?
0: 저.
1: 물리셨어요?
0: 저 아마 여기 한 방 물려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네, 간지럽진 않은데 지금.
1: 물리셨군요.
0: 아직 아니에요?
1: 저는 아직 한 번도.
0: 진짜 행운하네. 잠깐 작업실 놀러 올래요. 작업실에 모기 진짜 엄청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습한가요?
0: 거기 좀 지하고 아, 습하고 이래가지고 네. 네, 한번 놀러가요.
1: 아, 괜찮아요.
0: 네, 노이라님께서는요, 속는 것 중에 최고는 진미채인 줄 알고 먹었다가 도라지 무침이었던 거. 맞아.
1: 맞아요.
0: 저는 이거 도라지 무침이 약간 그 되게 오징어 볶음인 줄 알고 아, 먹었다가 네, 도라지였던 기억이 굉장히 많았던.
1: 진짜 저도 진미채 참 좋아하는데
0: 맞아요.
1: 도라지 무침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0: 아, 맞아요. 도라지 무침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싫어.
1: 맞아요.
0: 맛은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싫어.
1: 뭐 똑같은 거예요. 코다리 강정도
0: 그런가 봐요.
1: 네.
0: 그런가 봐요.
1: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네요.
0: 아, 근데 코다리 강정은 내가 봐도 약간 다시 보니까 닭강정처럼 생기긴 했어요. 아, 내가 지금 비주얼을 까먹고 살았거든요. 아, 근데 네. 진짜 닭강정 같네. 네, 김소울님께서는요, 기말고사가 오늘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공부한 영어 시험을 본 날인데 노력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한 하루였습니다. 함성디는 노력에게 배신당한 적 있나요? 라고.
1: 너무 많죠.
0: 많죠, 많죠. 네, 노력에게 배신당한 적은 많죠.
1: 네, 그래도 네. 또 시험, 영어 시험이 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영어 시험이 다가 아니잖아요.
0: 맞죠, 맞죠.
1: 또 많은 게 또 있기 때문에
0: 앞으로도 많은 또 시험 남아, 또 여러 과목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네. 여러 다른 과목에서 한번 그거 보강을 한번 해보자고요.
1: 네, 네, 좋습니다. 소희님, 화이팅.
0: 화이팅.
1: 또 강다윤님께서는 저는 당장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영어 수행 과제가 있는데요.
0: 여기도 영어네.
1: 환경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과제예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두려워요. 함송디가 응원해 주세요.
0: 아하, 이런 또 두려움 감정은 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응원으로 한번 싹 날아가게 해줍시다.
1: 하나 둘 셋. 화이팅.
0: 왜 꼬아요?
1: 아니 언제 하실지 몰랐잖아요.
0: 그러면 우리 다현님 화이팅이라고.
1: 하나 둘 셋.
0: 다현님 화이팅.
1: 우리 다현 화이팅. 팅팅팅팅. 영어 시험 잘 본다면.
0: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1: 맞아요.
0: 6499님께서는요 다음 생엔 모기로 태어나서 뽀뽀해야겠다라고. 근데 지금 그거 하이 리스크 좀 하이 리턴이 있거든요.
1: 왜요?
0: 하이 리턴은 굉장히 뭐 리턴은 클 수 있죠. 뽀뽀라는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하,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1: 아 대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0: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정말 아. 하이 리스크니까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535님께서 함디 송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는 퇴근 후 삼겹살을 먹고 열심히 수건을 개고 있어요.
0: 네.
1: 퇴근 후에는 항상 집안일로 바빠지네요. 두 분은 집에 가면 해야 할 집안일 있나요?
0: 오, 집안일.
1: 저는 네. 그 제가 옷을 입는다고
0: 네.
1: 이렇게 입다가 벗어놓은 옷들이 있어요. 바닥에. 네. 그거 네. 정리해야 돼요.
0: 아, 저는 어제 이제 잠깐 그 집에 좀 정리한 짐들이 있어가지고
1: 네.
0: 본가로 보내려고
1: 네.
0: 어머니를 잠깐 호출했거든요.
1: 아~
0: 근데 어머니가 그냥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1: 네.
0: 뭐 수박이랑
1: 네.
0: 뭐 이제 뭐 떡볶이랑
1: 네.
0: 진말이랑 또 이런 거 갖다 주셨는데
1: 네.
0: 제가 그걸 좀 이제 형준이 주려고 남겼었어요 어제.
1: 아~
0: 근데 어제 제가 그 곡 작업 때문에 아침 7시에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못 챙겨줬거든요. 근데
1: 네.
0: 그거 오늘 안 먹으면 상한다 그래서.
1: 아 그럼 제가 그걸 또 정리해야겠네요. 네. 뱃속으로. 네.
0: 그거 가가지고 오늘 좀 형준이한테 그거 해야 하는 좀 집안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해보겠습니다.
0: 네,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장혜수님께서 레몬탱 들으니까 크래비티 레몬헤드 피버 생각나네요. 여름에 듣기 좋은 청량청량한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라고 신청해 주셔서 이 청량한 노래 이어서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수님의 신청곡 크래비티의 레몬헤드 피버.

오늘은 오랜만에 사진첩을 정리했다. 분명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필요없는 사진들을 지우려고 들어간 건데 몇 장 넘기지도 못하고 한참을 멈춰 있었다. 사진 속에는 작년의 나, 재작년의 나,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어렸던 내가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참 신기했다. 그때의 나는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에서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찍은 사진, 시험이 끝나고 신나서 남긴 사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날의 하늘이 예뻐서 찍어둔 사진까지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그날의 공기와 감정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사진들을 보다 보니 정말 힘들다고 찍어 놓았던 순간들도 있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속상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날들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을 결국 잘 지나와 있었다. 오늘 사진첩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때 나는 몰랐겠지만 나는 생각보다 꽤 단단하고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네, 오늘 교환일기는 2553님이 보내주셨고요. 신청곡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교환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사진첩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정리는 잊어버리고 사진 감상을 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2553님은 그러면서 좋은 날도 많았고 힘든 날도 잘 이겨왔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함디는 어때요? 사진첩 이런 정리를 좀 자주 하세요?
0: 아니요, 전 진짜 사진첩 정리 잘 안 해요.
1: 아...
0: 네,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제가 그거 한 달 동안 그거 내야 되잖아요. 요금,
1: 네.
0: 그 저장 공간,
1: 네.
0: 제가 제일 싼 걸로 해놨었어요.
1: 네.
0: 그 좀 그런 것도 아까우니까.
1: 네.
0: 근데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제일 비싼 걸로 해놨어요.
1: 그렇죠. 저도
0: 없어서.
1: 정리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0: 어 그래요?
1: 사실 실수로 캡처를 하는 것도 많고.
0: 네.
1: 실수로 사진 찍히는 것도 많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다 없애는 편?
0: 아니 그래서 요새 그 업데이트하면 생긴 기능 중에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1: 뭐요?
0: 이 캡처한 거를 보내두고
1: 네.
0: 그냥 그 장면에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거.
1: 아~
0: 네, 원래 이게 항상 그냥 자동 저장되니까
1: 네.
0: 맨날 그 늘어나는 사진이 너무 많았는데
1: 네. 네,
0: 아무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 또 5593님께서 근데 함송디 갤러리에 사진 몇 장 있어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봤거든요.
0: 맞아요.
1: 저는 4만 2천 장 있고
0: 네, 저는 3만 7천 장 정도 있습니다.
1: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0: 이게 많은
1: 제가.
0: 어느 정도예요? 이게 많은 건가? 작가님 몇 장 있어요?
1: 6천 장? 6만 장?
0: 6만 장?
1: 6만 장?
0: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저희가 적은 거네요.
1: 저희가 아마 적은 걸 것 같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8236님께서는 주말에 크래비티 찍어야 돼서 폰 용량 비워야 되는데 덕분에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에 나야 비우지 말고. 아, 그 지금 깨달은 게 왜 지금 하면 안 돼요? 왜 또 내일에 나야?
1: 아, 지금은 네. 우리 봐야 되니까.
0: 아, 지금 우리 봐야 되니까.
1: 응.
0: 아, 곧 이제 8분 뒤면은 내일이 되는 거니까
1: 네.
0: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하고 좀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또 노희라님께서는 헉 저도 이번 교환일기 듣고 사진첩 들어갔는데 지금의 크래비티 조금 더 어린 크래비티 그보다 더 어린 크래비티가 있어요 라고
0: 아니 아, 이게 그쵸. 그때 당시에는 몰랐거든 모르잖아요
1: 네, 네.
0: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1: 네.
0: 와 왜 이렇게 어려?
1: 아 그쵸
0: 왜 이런다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리지?
1: 맞아요
0: 이러면서 에. 8670님께서는요 전 8만 장 있어요. 다들 이 정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1: 와, 저의 두 배네요.
0: 아니, 10만 장 혹시 넘으시는 분 계세요? 10만 장?
1: 10만 장 계시지
0: 10만 장,
1: 않을까요?
0: 네, 넘으시는 분께는요, 저희가, 친친해서, 네, 문자 읽어드립니다. 선물 드린대요. 선물 드린대. 진짜요?
1: 진짜요?
0: 선물 드릴 거예요?
1: 인증해 주셔야 된대요.
0: 아, 인증해 대신. 주셔야 된대요.
1: 네,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0: 좋습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2553님에게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교환일기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함디?
0: 아, 오늘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네. 한 달 동안 또 다시 한번 함께했던 이 중엽 시대가 네. 아 저는 너무너무 또 새로운 추억으로 또 자리 잡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1: 네, 저도 뭐 앞에 지금 장준이 형은 없지만 네. 덕분에 저희가 2개월을 같이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1월도
0: 맞아요.
1: 1월도 하고 2월 했는데 네. 그동안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0: 정말
1: 같아요.
0: 정말 많아요, 정말.
1: 에너지와 네. 그런 뭐 해야 하는 그런 것들.
0: 맞아요.
1: 네, 근데 이 여기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또 전하도록
0: 맞아요,
1: 하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또 마이님께서 함디 송디 이번 주도 잘 부탁해요. 벌써 마지막 주라니.
0: 네,
1: 맞아요.
0: 아까 제가 약간 선물 이거 해도 되나 마나 좀 고민이 했었는데
1: 네.
0: 아, 마지막 방송 땐 그냥 막 저희도 그냥 기둥 하나 뽑고 가죠.
1: 그쵸. 네. 나 몰라라 해야죠.
0: 그러니까 그냥 막 부르고

0: 그냥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685님께서 세림이가 10만장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하는데 우리 세림이 형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0: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치킨으로 가요?
0: 네,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1: 뭐 카페 상품권인
0: 아니,
1: 거 말고.
0: 아니, 비싼 걸로. 치킨 앤 피자 교환권으로. 네, 아무튼 내일은 전학생들과 함께합니다.
1: 네, 내일 전학생 이즈나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0: 네, 그럼 끝곡 후디가 피처링한 유겸의 딱풀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반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블론디의 노래죠. One Way or Another.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주연을 맡은 그리고 샘 레이미 감독이 연출한 직장 상사 길들이기. 극장 개봉을 끝내고 OTT로 넘어왔어요. 디즈니 더하기 OTT에 들어와서 저도 재밌게 보고 얼마 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기도 했었죠. 장희수 씨도 이 영화를 보셨네요. 직장 상사 길들이기. 전략기획실의 브레인 린다는 일은 잘하는데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이 되죠. 직장의 대표가 새로 바뀌면서 전임 대표가 약속한 승진은 또 요원한 일이 됩니다. 직장 수뇌부와 출장을 가던 중에 뜻밖의 비행기 사고로 어딘지 모를 무인도에 떨어진 린다. 그러나 생존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승진을 누락시킨 바로 그 대표가 함께 살아남은 겁니다. 평소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린다에게 무인도의 삶은 흡사 정글의 법칙 병만 족장님처럼 모든 게 익숙하고 내 집 같고 편안하고 그런 것? 와, 반전의 반전, 사건과 사고, 배신과 몸싸움, 전개가 빨라서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레이첼 맥아담스의 맑은 눈에 비친 광기를 보고 싶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레이첼 맥아담스에게서 샤를리스 테론의 테토 스멜을 강하게 느꼈네요. 와, 이게 가능하다니 하시면서 신청하신 블론디의 노래였습니다. 린다의 애창곡이기도 하고요. 영화의 엔딩곡이기도 하고요. 장희수 씨께서 줄거리 요약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예고편에 나온 수준에 딱 거기까지만 줄거리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무인도에 이제 표류하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가 대표인 줄 알고 큰 소리치던 브래들리 사장님. 메이저러너의 주인공 딜런 오브라이언이 연기를 하죠. 그 사장님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래? 너 어디 혼자 한번 살아남아봐 하고 겨우 하룻밤 혼자 두었는데 그 하룻밤을 못 버티고 애타게 린다를 부르며 그렇게 겁에 질리고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브래들리 앞에 다시 나타난 린다. 딱 한마디 하죠. 여기 더 이상 회사 아니야. 응? 알았니? 이렇게 관계가 역전되는, 직장의 부하가 오히려 보스가 될 수밖에 없는 무인도의 이야기를 그린 호러 코미디입니다. 제일 비슷한 느낌은 드래그 미 투 헬 같은 영화의 그 호러 느낌, 호러긴 한데 조금 유머러스한 그 호러의 느낌 닮아 있습니다. 같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러 또 코미디, 재밌는 영화예요. 월요일이 되면 이제

0: 말을 끝내고 회사에 다니시는 일을 하는 분들은 또 출근해서 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사와 마주하는 게 고역인 한 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로 대리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로 월요일 밤 FM 영화 음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미니 게시판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상단에 공지사항을 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그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지 않고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옐로우 카드 드립니다, 몇 분께. 네. 그리고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MBC 홈페이지에 FM 영화 음악 게시판이요.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check,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안착, 팬티 check.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수야.

0: Who's next? Will be marvelous.
1: Maria, we've lost dancing. Fred again, the blessed Madonna의 노래. 영화 슬픔의 삼각형에 나오는 곡이죠. 2022년 칸 황금 종려상 받은 영화 슬픔의 삼각형.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한 리메이크가 직장 상사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평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슬픔의 삼각형을 보신 분이라면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보면서 이거 되게 비슷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뭐 정식 리메이크는 아닌데 슬픔의 삼각형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칸 황금종려상 작품의 어떤 무게감을 살짝 빼고 조금 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직장인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압축하고 좀 친근하게 그리고 좀 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만든 게 직장 상사 길들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영 씨, 안녕하세요. 시간이 맞으면 조용히 듣는 청취자입니다. 밤에 조용히 잘 준비하고 싶을 때 종종 놀러 옵니다. 작가님 라디오에 나오시는 거 잘 듣고 있어요. 네, 음악 캠프도 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도 잘 듣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헤일메리 프로젝트 OST 중에 아무거나요. 그래서 제가 또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프로젝트 헤일메리 말씀하시는 거죠? 사인 오브 더 타임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레이스와 두 사람이 아니죠. 두 친구

에이스와 로키를 생각하면서 더 비틀스의 투 오브 어스 영화에 쓰였던 그 장면 떠올리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일종의 표류죠. 표류.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무인도에 표류하는 거라면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우주에서 표류하는 이야기. 직장 상사 길들이기와 달리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둘이 반목하는 대신 둘이 친구가 됩니다. 더 비틀스입니다. Two of Us. I dig a pygmy by Charles Hawtrey and the Deaf Aids. Phase one in which Doris gets her oats.

비틀스의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틀스가 직접 부른 건 첫 번째 노래 하나였죠. 투 오브 어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에 쓰인 곡. 두 번째는 I Am Sam 사운드 트랙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예스터데이에서 Here Comes the Sun, 히메시 파텔의 노래였습니다. I Am Sam은 사운드 트랙 전체가 비틀스의 노래를 다른 뮤지션이 커버한 버전으로 채워져 있죠. Yesterday는 대부분 주인공 히메시 파텔이 부른 버전으로 사운드 트랙이 되어 있고요. Yesterday는 무려 리처드 커티스가

각본에 데니 보일 연출이었잖아요. 리차드 커티스 하면 일단 각본으로 치면 브리지 존스의 일기, 뭐 노팅힐, 어바웃 어 보이, 그죠? 각본 각색 다 합쳐서 그리고 직접 연출까지 한 걸로 넘어가면 이제 러브 액츄얼리, 어바웃 타임, 우리가 본, 우리가 사랑했던 영국 로코, 특히 휴그랜트가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영국 로커에는 리차드 커티스의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데니 보일 감독 28일 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안 맥그리거의 인질 같은 영화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트레인스포팅도 있고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 선샤인이란 영화도 있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데니 보일의 예스터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 세상에서 비틀스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비틀스의 노래를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공만 비틀스의 노래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비틀스 노래 불렀더니 다 히트가 되면서 예, 스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가 예스터데이입니다. 역시 비틀스의 노래를 원없이 들을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영화 천장지구의 음악들 들려드렸잖아요. 원봉영의 천장지구와 또 비욘드의 단잠적 온유까지 이렇게 이어드렸더니 또 그 시절 홍콩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연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 1527번 쓰시는 분 와우 비욘드가 나오다니 비욘드 다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왕걸의 음성으로 열혈남아의 망년이 망녀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게 늘 좀 헷갈리죠. 열혈남아 왕가의 감독의 열혈남아 유덕화 장만옥 주연의 열혈남아가 국내에 대만판도 소개가 되고 홍콩판도 소개가 되었는데

이 망년이 망녀하는 대만판의 엔딩곡입니다. 왕걸의 노래. 그래서 그 왕걸의 망년이 망녀와 대만판 노래에 이어서 홍콩판 엔딩곡 유덕화의 치심착불을 이어드릴게요. 둘 중에 어떤 노래를 떠올리시냐에 따라 여러분이 보신 게 대만판인지 홍콩판인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왕걸부터 시작할게요. 망년이 망녀와

왕가위 감독의 열혈남아, 홍콩판 엔딩곡 유덕화의 치심착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사랑과 정성을 엉뚱한 대상에게 잘못 쏟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대요. 치심착부. 그 전에는 열혈남아

대만판의 엔딩곡 망년이 망녀와 난 너를 잊고 넌 나를 잊고 왕걸의 노래입니다. 대만판 홍콩판 엔딩 조금씩 달라요. 주인공 유덕하가 살아있을 것 같은 여지를 주느냐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두지 않고 끝내느냐 좀 더 비장하냐 아니냐 이런 살짝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콩 영화 혹은 중국 영화 또 그 외에 그 중화권 영화들 음악 틀 때 제가 사실 이게 잘 몰라서 북경어와 광둥어 이런 어떤 그 버전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 버전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아시는 분들이 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BC 자료실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들어보고 순전히 감으로 이거 약간 광둥어 발음인데 제 감으로 그냥 이렇게 트는 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튼 것도 틀렸나? 모르겠습니다. 6월 17일이 박보검 배우의 생일이었답니다. 네. 영씨가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방송에 대고 덕질 좀 하겠다며 박보검 배우의 내 사람이라는 노래 직접 부른 노래가 있었군요.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10주년 예능이 나온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드라마가 10주년이라니 충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싱스트리트와 같은 해네요. 싱스트리트가 지금 10주년 재개봉을 하고 있으니까 박보검 배우를 사랑하는 영씨의 신청곡 박보검씨가 직접 부른 내 사람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그 셋째 고양이 이름이 구름이라서 이 드라마 제목이 한결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듣겠습니다. 내 사람

영 씨가 방송으로 덕질을 하겠다며 신청하신 곡 6월 17일 박보검 배우의 생일을 늦었지만 축하하며 신청하신 곡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의 내 사람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이하로 씨도 방송으로 덕질을 하시려고 신청하신 곡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데이식스의 콘서트 필름이었죠. Six Days 샌리스트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인 데이식스의 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Six Days라는 영화에 이 노래 나와요. 약간 오글거리는 영화이긴 했지만 팬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데이식스가 10주년, 구름이 그린 달빛도 10주년, 10주년 기념 또 축하고. 두 곡이었습니다. 5724번 문자 쓰시는 분께서 제리 골드 스미스 정말 엄청난 영화 음악가이시죠. 아카데미 후보에 음악상 주제가상 포함인가요? 18번인가 후보가 되신 6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 네, 그때까지는 거의 매년 후보에 올랐던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이십니다. 그 제리 골드 스미스의 러브 테마 프롬 차이나타운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 영화 보고 싶어서 AI를 닥달해서 추천받은 영화가 차이나타운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국 영화 차이나타운과 다른 영화입니다. 김혜수 배우님 나오는 차이나타운 아닙니다. 네, 잭 니콜슨 나오는 차이나타운인데 제가 잭 니콜슨 아저씨 같은 배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의 배우를. 그분 나오는 영화와 연기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근 디카프리오 영화들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무리 봐도 점점 잭 니콜슨을 닮아가고 있는 최근의 디카프리오 영화들 추천합니다. 그런 스타일 배우 좋아하신다면. 또 그런 옛날 영화가 보고 싶어서 AI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세훈 작가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문자를 드립니다. 지난번 추천해주신 안녕 헤이즐도 영화 보는 내내 미소를 머금으며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와, 안녕 헤이즐과 차이나타운의 이 간극 무엇? 다양하게 보시네요. 뭔가 차이나타운스러운 영화, 옛날 영화 추천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이 음악, 제리 골드 스미스의 영화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것부터 보셔도 될 거예요. 제리 골드 스미스의 음악들이 이 차이나타운스러운 영화들에 잘 어울리거든요. 딱한편 제가 추천한다면 LA 컴피덴셜. 아까 뭔가 좀 누아르 그런 분위기의 영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98년 영화 LA 컴피덴셜 저희가 강추합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 음악. 커티스 앤슨 감독 연출, 에인마일을 연출하시기도 했던 그 감독님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LA 컴피덴셜 요거 추천합니다. 자, 일단 음악 들려드릴게요. 영화 차이나타운에서 러브 테마 프롬 차이나타운 메인 타이틀 1975년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오른 제리 골드 스미스의 스코어입니다.

제리 골드 스미스의 또 다른 영화의 스코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더블 스코어네요. 영화 원 초적 본능, 1992년 영화의 메인 테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Hey Sanchez.
1: Yeah.
0: Let me tell you about this one girl.
1: Alright.
0: She said, 오빠 나 무릎 아파서 싫대. 모처럼 만나서 싫대. 그때도 내 정신은 이 과음하게 반쯤 가 있는 게 짜증난대.

0: Hey. 그럼 뭐가 네 맘에 들길래 나 만나 궁금해지네.
1: Why?
0: 맛있었어 맛있대. 그거 하나 하나 빼고는 다 싫대.
1: She only likes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디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럿이서 순서를 정할 때 자주 하는 것, 바로 가위바위보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 안에서도 흥미로운 심리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위를 내서 이긴 사람은 그 이후에 가위바위보를 조합할 때도 은연 중에 바위를 가장 자주 낼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잘 하려면 지난번에도 이겼으니 이번에도 통하겠지 하는 이전판의 잔상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눈을 떴을 때 어제 속상했던 감정이나 미련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도 이전판의 잔상을 끊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의 새 판을 짜는 연습 같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6월 23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자우림의 하하하 송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습관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씩 있죠. 가위바위보 할때 가장 먼저 내는 것. 저는 항상 가위를 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상대방도 그걸 알아차려서 묵만 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번 지는 거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 저도 나 이제 가위만 내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 없이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저의 승률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나빴더라면 정말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뭐든지 시작하면은 또그 다음 판에는 결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박지훈님께서요,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여는 대신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습관인데 참 좋네요.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 TV 많이 켜거나 저도 솔직히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켰는데 이렇게 감사한 습관을 들여주시다니. 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섬교 님도요. 굿모닝입니다. 고3 딸 먹일 아침 준비하며 매일 듣고 있는데 출석 체크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섬교 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오래전 6월에 우리가 즐겨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새벽에 다들 바쁘시겠지만 잠시 이 코너를 통해서 추억에 젖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657번님 안녕하세요. 퇴직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청취자입니다. 일터에 와서 일하기 전 휴식 중입니다. 이제 곧 일이 시작될 텐데 오늘도 힘내서 출발해 볼게요. 아, 건설 현장의 일이 굉장히 이르게 시작이 되는군요. 하긴 요즘 한낮이 너무 덥죠. 오늘 낮 날씨는 어떨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뭐 습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부디 안전 조심하면서 항상 일해주시고요. 얼른 일 끝나고도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2210번님 요즘 같을 땐 에어컨 켜야 하지 않나요? 저희 사무실에선 아직도 에어컨을 안 켜주네요.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이 길로 시원한 계곡이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고 싶어요. 어우, 그 회사 어디죠? 정말 너무하네요. 요즘 같은 날씨 에어컨을 안 틀어줄 수가 있나요? 그럼 오히려 능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일하기가 더 싫어지잖아요. 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휴대용 선풍기라도 마련하는 거 어떠신가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래도 잘 다녀오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3717번님 방송 듣다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사연을 자주 보내시던데 여기는 사과밭이고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풋풋한 사과향이 거기까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저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쫙 펼쳐진 사과밭에서 사과 하나하나 이렇게 만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그 사과향 참 좋죠.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일 얼른 끝내시기를 또 제가 바라겠습니다. 일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8030번님께서요. 아침에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더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불렀어요. Save Your Tears 듣고 오시죠.

더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Save Your Tears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서보경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몸이 작년과는 너무 다르네요. 일정이 빡빡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예상과 달리 몸에서 피곤하다고 신호를 주네요. 이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해둬야 하는 건가 봐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일찍 자고 운동하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봐야겠습니다. 신청곡은 이클립스의 런런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요즘 날이 갑자기 확 더워져서 그런가요?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보양식을 먹는구나. 저도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큰 걸 고치는 대신에 작은 거 하나하나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운동 더 꾸준히 하고 일찍 자고 좀 해야 하는데 항상 말만 이러네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체력 관리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210번님, 3717번님께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전종성님, 출장으로 애틀랜타에 와 있는데요. 한국 라디오 들으니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일이 잘 끝나서 집에서 이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기 시간으로는 한 오후쯤 됐으려나요? 그래도 새아침 함께 해주시는군요. 애틀랜타 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아, 일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4956번님, 재수생인데요. 아침마다 새아침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왠지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힐링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큰 시험 같은 거 앞두고 있으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 다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웜업도 할 겸 몸도 마음도 달랠 겸 새아침과 함께 하시면 더 이따가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요? 5654번님, 어릴 땐 엄마 따라서 대중목욕탕에 자주 갔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세신을 하고 났을 때 그 개운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저 혼자 따로 세신을 받을 수 있는 1인 세신샵에 한번 가보려고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영디. 해주셨는데요. 요즘 정말 이런 것도 있군요. 1인 세신샵? 저 난생 처음 들어봐요. 이게 참 집안의 문화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어릴 때 목욕탕을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가 목욕탕을 가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저희 집은 스파, 워터파크 이런 데를 가야지 목욕탕에 갔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따로 때리밀러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세신, 아프지 않나요? 그 개운한 느낌을 저는 모른 채 아직도 살고 있네요. 잘 다녀오세요. 그달의 노래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홍석현님께서요,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정재욱의 그게 나인걸.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날씨가 계절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초여름 이맘때 더위 나타나겠고요. 동풍에 영향받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8도가 예상되고 강릉은 23도, 부산 24도에 머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이 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조금씩 걷히겠습니다. 낮까지 남해안에 밤까진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26년 전인 2000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제도가 공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동안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이 열린 것도 이때였는데요.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해 6월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또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6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6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6년 전인 2000년 6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키보드나 이런 거 잘 치나요? 시계도 잘 볼 줄 아나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계를 볼 줄 몰라서 막 나머지 공부하고 받아쓰기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워낙에 아이들이 빨리 배우고 빨리 자라서 다 알면서 입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때만 해도 알파벳 아는 것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안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정말 옛날이네요.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0년 6월엔 베이비복스의 4집이 큰 화제였어요.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Why였는데요. 마음이 변한 연인에게 너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이렇게 따져묻는 노래였죠. 후렴구에 Why Why Why가 반복되는 그 부분, 이 부분에 중독돼서 계속 따라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라틴 리듬의 펑키한 비트, 이런 게 또 당시엔 엄청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노래를 발표할 때쯤에 베이비복스가 아시아 시장으로 막 진출하려고 할 때라 뮤직비디오를 중국에서 찍는가 하면 일본의 유명 안무가가 안무를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원조 한류 아이돌이었던 베이비복스 추억하면서 노래 좀 더 감상해 볼게요.

2000년 이맘때 김현정 씨는 쉴 새 없이 무대 위에서 강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하게 고음을 뽑아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멍이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모았기 때문인데요. 다 돌려놔 라는 그 후렴구 가사를 부를 때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돌리는 일명 회오리춤, 이걸 따라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철이와 미애, 미애 씨가 만들었다는 이 회오리춤의 인기가 전국을 휩쓰는 동안 김현정 씨는 가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7574번님이요. 옥수수밭에 약치고 있다면서 이 노래 청해 주셨다던데 듣고 계신가요?

지금도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울 때 이 노래 선곡하는 분들 있으시죠? DJ DOC가 Run to You를 발표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보니엠의 노래 데디코를 샘플링한 이 곡은 특유의 신나는 멜로디 덕분에 발표와 동시에 음악 팬들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7574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으니까 이 아침 시원하게 또 열어보시죠. 김현정의 멍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속이 뻥 뚫리네요. 김현정의 멍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6년 전인 2000년 6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6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보시죠.

임재범 하면 바로 생각나는 노래죠. 너를 위해가 발표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임재범의 정규 4집에 실린 이 곡은 당시에 김하늘과 유지태 주연의 영화 동감에 삽입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임재범 씨는 이 곡을 작업할 때 반주만 들은 뒤에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한 번에 녹음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2011년에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첫 등장씬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건 이 곡의 원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1997년에 발표한 송해라는 곡인데요. 이 두 곡은 멜로디는 같지만 가사는 전혀 다른 노래거든요. 시간 날 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엔 어딜 가나 이 노래 제이의 어제처럼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이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땐 댄스 가수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렇게 격한 댄스 음악으로 야심차게 데뷔했지만 네, 실패를 했죠. 그 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2집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에서 R&B 곡인 어제처럼이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노래로 제이씨는 방송 3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휩쓸었고요. R&B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죠. 이 노래는 2022년 폴킴이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신화가 3집을 발표한 것도 2000년 초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상체를 탈의하고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면서 춤을 추던 그 뮤직비디오 당시에 엄청난 파격이었죠. 가사도 나는 너를 차지하고 싶어, 포기 못해,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겠어 이런 내용이라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도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번쩍이는 메탈릭 의상에 칼같이 맞춘 헤어스타일까지 어딘지 모르게 사이버틱한 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밀레니엄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할 텐데요. 아, 전 이때 가요는 아는 곡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듣자마자 와 정말 좋다 하면서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제2의 어제처럼이에요.

0: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목현정님. 6월 23일은 막내 동생이 고향집을 떠나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는 날이에요. 동생이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힘들 텐데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짠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MZ세대니까 또 나름대로 잘 살아가리라 믿고 응원해줘야겠죠? 동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김동률의 출발 예약해요 하셨습니다. 동생분께서 집을 떠나시는군요. 아,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그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저 같아도 좀 걱정이 더 앞설 것 같고 그러긴 하네요. 근데 또 막상 동생분 입장에서는 또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설레는 마음도 클 것 같거든요. 또 힘들 때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든든한 또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현정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김동률의 출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빵그리 분들께 힘찬 응원 보내드리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예전 가요계에서는요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 포미닛은요 핫이슈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고 정말 제목처럼 핫이슈가 됐다면서 이 징크스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였으니까 향기가 남았나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지만요. 그래도 제목부터 기분 좋아지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하루도 술술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첫 곡으로 노래 제목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노래, 제목이 행운의 주문처럼 들리는 노래 띄워드릴 거예요. 노래 제목 따라 좋은 예감이 드는 화요일 만들어 봅시다.

0: 신난다 신나 행복하다 펄엘 해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아졌죠? 6월 23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화모닝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그런 말이 많았죠. 그리고 뭐 팀 이름도 그래서 잘 지어야 된다 또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스타일리시한 쪽으로 가기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미신이라면 이 미신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김지윤님이 해피 들었으니까 진짜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마음 쓰이는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되면 좋겠고요. 잘 해결될 거예요. 잘 해결될 거예요. 사마나 62번님이 수국 동산에 아직 테이향기 남아있어요. 아 제가 수국 예 그 축제를 다녀왔었는데 노원구에 진짜 많은 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아직도 거기 향기가 남아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남았습니다. 권유라님이 저는 테디 저는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 그날 기분이 좋아서인지 화살의 모임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장애인 양궁선수예요. 아 그래서 화살에 내일 모레 체코로 국제시합 나가요 하셨는데 그래 향수를 뿌리면 그 향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컨디션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화살이 촉촉촉 0점이 잘 잡히는 것 같은데 멋집니다. 체코로 또 멀리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멋진 성적도 기대하겠습니다. 갔다 오시면은 어떻게 됐는지 또 보내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2시간 여러분들 파이팅밖에 없죠 우리. 예, 2시간 같이 파이팅해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리는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돼요.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이거든요. 두 분께 2매씩 드릴 겁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그린랜드에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2: 딱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

0: 기능 할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7시 10분 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테디 화모니.
1: 화모니.
2: 네, 일단 폭염 걱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해피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딱 초여름 같은 더위만 보이겠고 동풍에 영향받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강한 자외선 주의하시고요. 남해안은 낮까지, 동해안과 강원, 경북 산지는 밤까지 비가 약간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또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반면 강릉은 23도, 부산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집중력이 화르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인물 맞추는 겁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3: 역대로 연예대상에서 가장 받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같이 후보에 올라있는 우리 동료들도 다 너무 친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행복했어요. 안 받았더라도 지금 아마 받지 못한 패배자들도 행복할 것 같은데.
4: 자, 저 깡패한테. 아니, 다 나가시면 돼요. 너무 볼썽사나워요, 여러분.
3: 끌어내!
1: 이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너무 웃겼어. 자, 1등 정답자 신의 영역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667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더 뽑을 거예요. 정답 보내주시면 행운의 주인공 5분 저희 선정해서 아이스티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분의 유행어가 있어요. 예, 정답 모르면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정답 아는 사람들은 욕심쟁이 우훗! 잘 못 따라하네. 미안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이분이 속한 그룹이죠. UV. 이태원 프리덤 듣고 올게요.

0: 신납니다. 이태원 프리덤. 유브이 노래 듣고 왔어요. 정답 발표할게요.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유세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그리고 패배자들도 여기까지.
2: 아, 거기 아니에요.
3: 아, 무슨
0: 분명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패배자라는 농담을 하면서 리액션을 또 기가 막히게 후보자들이 함께 해주면서 와, 장동민, 허경환, 부음, 양세형 씨가 이 리액션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와, 진짜 최고였어, 최고. 제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보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예, 확실히 코미디언 분들은 이 다릅니다. 즉흥적인 이 감각이, 쇼맨십이 달라요. 존경합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7499번님, 정답 유세윤. 국내 최초 노래방 콘서트를 열으셨죠? 얼마 전에 열린 콘서트도 가고 싶었는데 광클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유유. 아, 이 콘서트 규모를 엄청 키웠어요. 한 4배 정도로 키웠는데도 예, 바로 매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대 규모의 라이브 노래방 콘서트를 했는데 42석이었나요? 예, 아, 쉽지 않네요. 8605번님. 정답 유세윤. 화요일엔 휴무라 늦게 일어나서 굿모닝 FM 못 듣는데 이런 재밌는 걸 저 빼고 하셨군요. 에이, 휴무일 때는 그래 좀 늦게 주무셔도 되는데 휴무일 때 오히려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음껏 노는 데 써야지. 그리고 일찍 자는 게 좋아요. 휴무 때 늦게 자면 다음날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쫙 노시고 일찍 주무시는 걸로.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이스티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

또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882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MBC 라디오 복귀한 거 봄?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5분 표준 FM에서 손석희의 12시로 첫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진행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요. 이야, 레전드가 이제 돌아오십니다. 예, 컴백 레전드예요. 손석희 앵커가 시선 집중 이후에 무려 13년 만에 MBC 라디오로 복귀를 합니다. 국제 뉴스와 음악까지 다루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우리 MBC 라디오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 개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1882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7888번님 러브버그 출몰 지도 봄.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러브버그 출몰 현황과 제보 정보, 실시간 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있대요. 요즘 출근길에 너무 많이 보이던데 지도 참고해서 피해 다녀야겠어요. 유유. 피할 수 있다고? 못 피할걸요? 못 피해. 저도 요새 야외에서 노래하면은 러브버그 많이 만납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있어요. 내일이 러브버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일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야외 활동 예정이신 분들 지도 한번 보시고 요 지역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계획 짜는데, 삼보 계획 짜는데 좋을 것 같아요. 7888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리센 러브 어택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라센느 아닌 리센느 러버택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0753번님 2시에 데이트 영미 DJ 출산 휴가 떠나고 무디 온 거 봄 2주간 가수 이무진 씨가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도 물 흐르듯이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감미로워서 한동안 2시에 귀 호강할 것 같아요. 크크크크 모두들 귀여운 무디 보러 오세요. 예, 무디는 원래 전현무 DJ의 애칭인데 무디를 좀 뺏어갈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이무진 씨가 또 멋지게 DJ를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영미 얼른 건강 찾고 돌아와. 0753번님 부침 유료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5066번님 래퍼 이영지씨가 진행하는 너튜브 채널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에 배우 신민아씨 나온거 봄 의외로 개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서도 다 웃기다고 하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개그 담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웃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여워서 재밌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후후후 하셨는데 왜요? 나 너무 재밌던데 너무 웃기던데 등장하자마자 나 막 웃고 자지러졌어. 그래요. 뭘 해도 응원합니다. 5066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하나 더 볼까요? 홍명남님 얼굴 못생겨지는 습관 탑5 기사 봄 성형외과 전문의가 얼굴 망가지는 습관 5가지를 뽑았는데요. 5위 턱 꿰는 습관, 4위 엎드려 자는 습관, 3위 야식 자주 먹기, 2위 수면 부족,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스마트폰 보기라는데 저는 스마트폰 보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하 큰일 났네요. 예, 스마트 세상에서는 뭐 다 못생겼다라고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우리? 뭐요? 난 야식이랑 수면 어떡하지? 홍명남님 같이 고민해봐요.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이쯤에서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K-Will 오늘부터 1일 짧게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0: 30분입니다.
1: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얼추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못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좀.
1: 안 못생겨지기 쉽지 않네.
2: 아, 네. 네. 같이 못생겨지는 걸로 위안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훨씬 덜 밀리는데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산 1호 터널은 도심 쪽으로 요금소 부근에 작업해서 좀 혼잡한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로 앞으로 3개월간 계속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고, 터널 나오자마자 3차로 차단 중이라 조심하셔야겠고요. 출구부가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지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천호대교 지나서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잠실에서 반포까지 밀려있고요. 반대 동쪽으로 두길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표창장 받으셨던데요.
1: 아, 네. 아,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학창시절 이후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0: 아, 진짜요? 표창장 아, 받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1: 근데 저는 진짜 상장을 거의 받아본 게 20년 전인가?
0: 아, 진짜요?
1: 이러다 보니까 아,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0: 정 리포터는 누구라도 상 줄 것 같은데. 무슨 상이라도 다 줄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은데.
0: 어떤 표창장이었어요?
1: 아, 이게 제가 기상청에서 또 올해 일을 하다 보니까 표창장을 또 기상청장님께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로를 또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게 열심히. 가장 멋진 상인 것 같아요. 무언가 특출하게 잘해서 받는 상도 좋지만 네.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서 받는 상. 와, 이건 쉽지 않아요.
1: 아, 또 이렇게 또 축하를 받으니까 네. 어제는 좀 이거 그냥 다 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기분이 좋네요.
0: 다 못 주죠. 에이, 한 대에서 받을 수 있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멋집니다. 자, 멋진 자영 리포터와 같이 또 화요일 갑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요. 유럽 여행의 입국 절차 한층 까다로워지고 갔습니다.
0: 어떤 게 까다로워져요?
1: 네, 그동안 한국인은 무비자로 유럽 쉥겐 지역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2026년 4분기부터는 사전에 ETIAS, 즉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와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적용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30개국입니다.
0: 앞으로 그러면 유럽 갈 때는 비행기 표만 딱 끊는다고 끝이 아니네요. 여행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에티아스 신청 수수료는 7유로로 우리 돈 약 만 원 정도인데요.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또 한 번 발급 받으면 3년 또는 여권 만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유효 기간 동안에는 여러 차례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에티아스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여행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과도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식 도입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해드릴게요.
0: 아, 스페인 가야 되는데 또 복잡해지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유럽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에티아스라는 이름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 중에 주심이 근육 경련으로 갑자기 쓰러지자 누군가 초록색 음료를 건네는데요. 과연 이 음료의 정체 무엇이었을까요?
0: 게임하다 보면 먹는 만화 뭐 포션 이런 건데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타민 음료였을까요?
1: 네, 만화 아니고요. 네. 바로 피클 주스입니다. 주심은 이 음료를 한두 모금 마신 뒤에 불과 1분여 만에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이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피클 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피클 주스는

0: 다만 나트륨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하,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그럴 때 찾는 비상 아이템 같은 거인 것 같은데 몸 상태에 잘 맞게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에는 꼭 분명 빨래를 했는데도 이 옷이나 수건에서 시큼한 냄새가 날 때가 있죠.
1: 있어.
0: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래 쉰내 제거 꿀팁 가져와 봤습니다.
1: 맞아요. 분명히 세제도 듬뿍 넣고 뭐 다 했는데 이게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일단 옷에서 나는 쉰내의 원인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인데요.
1: 예, 무슨 세균이요?
0: 오슬로엔시스라는 예. 세균인데요. 네, 이 균은 고온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수건이나 면 소재는 60도 이상 고온 세탁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고온 세탁이 좀 어렵다면 마지막 헹굼 단계에 식초를 소주잔 한 컵 정도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미 옷에 냄새가 좀 뱄다 이럴 때는 과탄산소다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옷을 30분 이상 담가둔 뒤에 세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 냄새가 잘 안 빠지는 옷은 당분간 찬물 세탁이 아닌 고온 세탁을 좀 해줘야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빨래 후에는 빠르게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조기에 있는 고온 건조 기능을 쓰는 게 가장 좋지만 또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빨래를 널어둔 상태에서 제습기나 선풍기를 가까이 두고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세탁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세탁조에 오염이 쌓이면 냄새 원인균이 계속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빈 세탁기에 과탄산소다를 넣고 표준 세탁으로 돌리면 곰팡이와 세균을 제거할 수 있고요. 세탁 후에는 이 세탁기 문을 꼭 열어두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결국 정리하면 핵심 세 가지입니다. 고온 세탁, 완전 건조, 그리고 세탁조 관리.
0: 맞습니다.
1: 여름철에 이제 빨래 냄새 고민이셨던 분들 꼭 참고해 주세요.
0: 네, 이유나님이 혹 저 11월에 신혼여행으로 프랑스랑 이탈리아 가는데 에티아스가 생긴지 몰랐어요. 꼭 챙겨서 등록하고 가야겠어요. 자영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1: 네, 이런 정보가 또 유용하게 쓰인다면 기쁩니다. 8278번님이 저 28년에 아이들과 첫 유럽여행 가려고 열심히 돈 모으는 중인데 뭔가 절차가 더 생기는군요. 아직 멀었지만 잘 기억해 둘게요 하시면서 벌써 와 300만 원 모으셨어.
0: 와 진짜 이걸 또 인증을 또 해주셨어.
1: 인증을 딱 보내주셨어. 와, 멋있다. 멋지겠다. 아이들 좋겠다.
0: 그니까요. 예.
1: 깨알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타루의 러브 투데이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빤한 퀴즈.
2: 반반
1: 온 가족이 함께 듣기 딱 좋은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추가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초코우유 바로 쏠게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오늘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양양에 살고 있는 서퍼예요. 아침에 서핑하러 갈 때마다 테디 목소리 들으며 텐션 끌어올려요. 지금도 파도 찾아다니느라 양양에서 동해까지 왔어요. 오늘 한번 반반한 퀴즈

0: 위에 제 몸을 싣고 상품까지 서핑해도 될까요? 아 멋지다. 우리 서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먹고 치킨도 받자. 안녕하세요. 전 양양에 살고 있는 서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성함은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1: 아,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김아영입니다.
0: 아, 아영님 반가워요.
1: 네.
0: 서핑에 빠지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 벌써 한 10년 됐어요.
0: 10년?
1: 오, 네.
0: 10년째 어때요? 좀 서핑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서핑할 때 그 맛이 또 따로 있나요?
1: 아, 그럼요. 한국은 약간 사계절마다 바다가 다르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매력이 진짜 달라요.
0: 아, 제가 이제 서핑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실례되는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1: 네.
0: 한겨울에도 타요?
1: 그럼요.
0: 진짜로?
1: 네네. 네.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부츠 신고.
0: 와, 진짜요?
1: 눈 덮인 바다 걸어서 들어가면 기분 진짜 좋아요.
0: 진짜 제대로다. 아 형님 멋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와 진짜 멋지다. 아니 너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네요?
1: 아 맞아요.
0: 채널명 홍보해 주세요.
1: 아 진짜요?
0: 네.
1: 네, 제 채널 이름은 킵 서핑이고요. 여러분들 계속 킵 서핑 하자는 뜻의 제 채널이고 서핑 브이로그 그리고 서핑 각종 팁들 다 올라오고 있어요.
0: 야, 와 멋지다 서핑. 근데 서핑을 하면은 확실히 피부가 타는 건 어쩔 수 없죠.
1: 아 맞아요. 지금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서퍼인 줄 알아봐요.
0: 그러니까 구릿빛 피부가 근데 멋지잖아. 이게 또 섹시하고 멋진데.
1: 감사합니다. 네.
0: 서핑을 잘하려면은 뭐 좀 배워야 되는 어떤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서핑을 잘하시려면. 서핑을 많이 하셔야 돼요.
0: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네요.
1: 바다에 그냥. 자주 오셔가지고 파도랑 그렇지. 친해지셔야 돼요.
0: 그게 약간 감각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운동신경 좋으신 분들도 어쨌든 파도를 잘 이해하셔야 서핑이 그렇지, 빨리 늘어요.
0: 그렇네. 이게 파도밥을 좀 먹어야겠네.
1: 맞습니다.
0: 소금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
1: 맞아요. 코에서도 나오고 귀에서도 나와야 예. 서핑 좀 한다 하실 수 있어요.
0: 좋습니다. 아, 저희 지금 킵서핑 찾아서 보고 있는데 숏보드, 롱보드는 또 달라요?
1: 오, 그런 것까지.
0: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1: 맞아요. 길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0: 예.
1: 예, 그리고 약간 느낌도 좀 다른데.
0: 기술 치는 게 다른 거랑.
1: 세단 타는 거랑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라고 할까?
0: 또 그렇게 설명하니까 뭔지 알겠네.
1: 네.
0: 긴 보드가 약간 타기에는 좀 안정성이 있지만, 짧은 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스피드 내기는 더 좋고.
1: 좀 더 이렇게 퍼포먼스 하기도 좋고.
0: 세상에, 재밌다.
1: 예.
0: 저희 더 보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1: 네. 테디님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제 운동신경이 나쁘지 않은데
1: 오!
0: 바닷물 많이 먹을 것 같아.
1: 자, 일단 그럼 비강청소도 엄청 좋아요.
0: 그래요?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이야. 자, 이제 이 긍정의 마음으로 퀴즈 반만 넘기면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아, 너무 떨리는데 힘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20 곱하기 6은?
1: 120.
0: 정답. 배가 불러 앞으로 나왔다라는 뜻의 속담이에요. 배가 이것만 하다에서 이것은?
1: 산?
0: 산인데?
1: 남산?
0: 정답. 조선시대에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해진 왕자를 부르던 호칭은?
1: 세자.
0: 정답. Like me, 아주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최근 역주행하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1: 리셀르.
0: 정답.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와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펼칠 나라는?
1: 남아공.
0: 정답. 황소를 영어로 하면?
1: 불?
0: 정답. 하늘을 날면과 하늘을 나르면 중 옳은 표현은?
1: 날면.
0: 정답.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룰 만큼 많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인산?
1: 인해.
0: 정답. 결혼했니? 애인 있어? 됐다 그럼. 이 대사가 나온 김내원, 박신혜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1: 모르겠다.
0: 이거 어렵다. 둘. 셋. 예, 닥터스였어요.
1: 네.
0: 어제 출시한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전용 적금 상품의 이름은?
1: 하나. 적금을 드리겠습니다.
0: 청년 미래 적금이었습니다. 아, 드라마 좀 어려웠다, 드라마. 자,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잘 푸셨어요. 무려 8문제 맞히셔서

0: 하셨습니다. 기본 선물 치킨 콜라 세트 획득 하셨습니다.
1: 와.
0: 아니 초반 기세 만점 나올 뻔했어.
1: 와 진짜 저도요.
0: 너무 잘 푸시네요 근데.
1: 와 너무 떨려요.
0: 7023번님이 핫한 양양에서 멋진 파도만큼 멋진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응원 주셨고 김수정님이 킵 서핑 검색하고 왔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구독 누릅니다.
1: 와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0: 아, 두 분 포함해서 여덟 분께 초코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아영님.
1: 네.
0: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확실히.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끝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여러분 쇼핑하시면 진짜 일상의 스트레스 싹 날아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니까요. 킵쇼핑이랑 같이 오래오래 킵쇼핑해주세요.
0: 오, 아영님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네. 멋진 네. 쇼핑 예, 또 즐기시고 오늘도 멋지게 보내십시오.
1: 네. 테디도 바다에서 만나요.
0: 네.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세자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세자인 이 사람은요. 아버지인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자 정조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사람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오늘 힌트를 드릴 텐데 사투리 한번 갈까요? 애교도 넣어야 돼? 아, 네 있잖아 테디 배고프다 맛있는 거 사도 많이 많이 사도 좀 사도 정답 좀 보내도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 흐르는 노래 도자켓의 노래이고요. 세이도 아니죠. 예. 세이소 듣고 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물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왕세자, 정답은 바로 사도세자였습니다. 김아연님이 정답 사도세자. 오늘은 회사 입사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테디 고생했다고 응원 좀 해도 했는데, 아 해주지 막 만다꼬 이래 또 부탁하노. 그래요. 너무 사투리였죠. 만다꼬는 진짜 너무 찐 사투리였다. 고생했어요. 토닥토닥. 9894번님이 정답 사도세자요. 8살 초1 아들이 사도세자라고 보내달라네요. 매일 아침 라이드하면서 둘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언어 유희까지 아주 유익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악뮤 다이노소어도 신청해봐요 하시면서 아드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보냈는데, 오 아드님 너무 똘똘하게 너무 예쁘다. 아유 삼촌한테 와봐. 볼 좀 꽂을게. 용돈도 주게. 자,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2: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요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1: 이분 없는 아침은 생각만 해도 고달파질 것 같아요.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예.
3: 네.
1: 휘준 아나운서는 뭐 이거 없으면 고달플 것 같다라는 게 있나요?
3: 굿모닝 FM. 제 와이프.
1: 공식적인 거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3: 네, 네. 이제 예, 또
1: 그 다음으로. 예.
3: 아 요즘에 그 벌써 고달파요. 이게 하나 없어가지고.
1: 뭐요, 뭐?
3: IOI가 잠깐 활동을 했는데.
1: 아니 깜짝이야.
3: IOI가.
1: 예.
3: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 울고 있었어요. 아, 예. 실제로.
1: 예.
3: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야 나이 거의 40 먹고 뭐하니 이러면서 네.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덕질에는 나이가 없는데.
1: 예.
3: 예.
1: 리센느는 어때요?
3: 아, 리센느도 좋지만.
1: 아더 예.
3: 아, 리센느는 현재 진행형이라면 IOI는 저의 청춘이거든요.
1: 하. 그래 벌써 IOI가 결성된 건 10년 전이었으니까
3: 그때 제가 투표했거든요.
1: 그렇지.
3: 국민 프로듀서였고.
1: 아 그렇지. 네. 우리 모두가 국민 프로듀서.
3: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오랜만에 뭉쳐서 얼마나 좋은 추억을 또 만들어줬어요.
3: 그러니까 활동 안 하니까 너무 고달파요.
1: 예. 잠깐만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었지?
3: 아 네네 굿모닝 FM 언어 유희.
1: 언어 유희였죠. 예. 아우 야. 아이돌 역사를 얘기하는 예,
3: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1: 푹 빠져들었네.
3: 죄송합니다.
1: 언어유의 네. 화요일 시작해볼까요?
3: 네,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4: 야 이휘순, 너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5: 아 뭐가?
4: 하나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아이돌 영상이나 보고.
5: 아 진짜. 아 오늘 공부할 기분 아니라니까.
4: 공부를 기분들. 아!
5: 뭐야?
4: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다가 또 반에서 꼴등 하려고 그래?
5: 아 어? 진짜 알겠다고. 아 진짜. 아, 빈둥빈둥 밴둥밴둥 번둥번둥 빤둥빤둥 다 안 한다고?
4: 뭐야? 뭐야 문 닫은 거야? 뭐야? 빈둥빈둥 밴둥밴둥 번둥번둥 빤둥빤둥 뭐야? 이게 진짜 엄마 잔소리 좀 했다고 말장난하는 거야? 얼른 문 안 열어?
5: 아 그거 다 사전에 있는 말이야. 어? 그 문은 바람이 닫은 거야.
4: 바람이 닫은 거야?
5: 바람이 닫은 거야.
4: 오케이 그건 됐고 다시는 빈둥빈둥 밴둥번둥 뭐 번둥번둥 빤둥빤둥 아이고 모르겠다.
5: 바람 똑바로 해.
4: 싹 다 못하게 해줄 거니까 당장 문 열어.
5: 안 돼.
4: 문 열어.
5: 아...
4: 안 열어.
5: 아, 싫어.
3: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이거 잘 봐야 돼요. 빈둥빈둥 밴둥밴둥 번둥번둥 빤둥빤둥입니다.
1: 거짓말하지 마. 이걸 다 한다고?
3: 자 오늘 상황극에서 엄마 태순에게 잔소리를 듣다가 딸 휘순이 빈둥빈둥 밴둥밴둥 번둥번둥 빤둥빤둥 다 안 하겠다. 외국어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자,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1: 예. 다행히도 자, 바람이 닫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3: 네, 바람이 닫았어요.
1: 그렇게까지도 얘기 안 하면은 그럼요. 엄마 못 참아.
3: 이거 국룰이잖아요. 바람이 닫은 거야.
1: 문 뜯어. 네,
3: 그럼. 예. 자, 이 말장난 같은 이 말들은 다 사전에 있는 우리말이에요.
1: 반둥반둥까지요?
3: 밴둥밴둥 반둥반둥 다, 예, 다 그래요.
1: 그래.
3: 자, 빈둥빈둥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1: 이건 쓰죠, 이건 쓰죠.
3: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자꾸 놀기만 하는 모양을 뜻합니다.
1: 예.
3: 비슷한 가장 이제 좀 그런 말이 밴둥밴둥이에요.
1: 밴둥밴둥도 있군요. 밴둥이죠. 등.
3: 밴둥
1: 둥이에요?
3: 밴 아이고요. 밴둥 밴둥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가리킬 때 씁니다. 또 번둥번둥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놀기만 하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뻔뻔스럽게 라는 말이 뜻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빈둥빈둥보다 약간 못마땅한 느낌이
1: 더 못마땅한 느낌
3: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쓰셔야
1: 돼요. 그렇지, 그렇지.
3: 번둥번둥 약간 이런 느낌.
1: 그렇네, 그렇네.
3: 네. 그리고 빤둥빤둥 빈둥빈둥 이게 비슷한 뜻인데 좀 더 약간 센 느낌이죠.
1: 그래, 된바람 나서.
3: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판동 판동 팬동 팬동.
1: 거짓말 하지 마.
3: 펀동 펀동.
1: 거짓말 하지 마.
3: 핀둥 핀둥처럼 이렇게 좀 거센 소리로 시작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3: 네, 이따 검색해 보세요. 있어요.
1: 다 있어요.
3: 이렇게 의태어가 우리 또 정말 다양하고 비슷한 뜻으로 많아요. 또 하지만 빈둥빈둥 거리는 건 똑같겠죠. 네. 보시기에는. 네, 행동 유의하세요, 여러분. 행동 유의.
1: 행동을 잘해야지.
3: 그럼요.
1: 예, 언어 유의와 함께 행동 유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이재근님이 거의 네. 똘망똘망, 올망졸망 수준 아닌가요?
3: 그건 귀여운 수준이었어요.
1: 예, 이건 진짜 많네요.
3: 그렇죠, 그렇죠. 자, 김미영님이 바람이 다른 거야. 중3 딸도 가끔 하는 소리네요라고.
1: 그래도 요 정도 얘기해주면 네. 이해해줄 수 있어.
3: 이거는 약간 화는 났지만 사과할 마음이 있는 거죠.
1: 좀 미안한 게 있는 거지. 나도 있는 잘못한 거야. 걸 아는 정도는 되니까.
3: 민망한 거야.
1: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
3: 있어
1: 그
3: 있어,
1: 호르몬
3: 있어.
1: 때문에 갑자기 욱할 수 있어.
3: 아, 그럼요, 그럼요.
1: 이거 바람이 닫은 거야 하면.
3: 그렇지,
1: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오케이.
1: 자, 집안에 바람 안 불죠, 근데.
3: 네.
1: 유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3: 네.
1: 또 좀 위로의 곡 띄워드립니다.
3: 네.
1: 자려고 누웠는데.
3: 갑자기
1: 아이오아이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3: 안녕.

0: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어요.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화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나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엄마한테 하는 단골 멘트. 이문 바람이 닫은 거야 하는 거. 네, 제주도랑 남해안이랑 동해안에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날씨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구름 걷힐 텐데요. 남해안에는 낮까지, 동해안이랑 강원, 경북 산지는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까지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특히 제주 산지는 강풍특보가,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해안가에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한낮 기온 강릉과 제주는 23도까지만 오르는데 반면 서쪽 지방은 딱 초여름 이맘때 기온 보이면서 낮에 꽤 덥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28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미씨 양수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저도 좀 세수를 하고 왔어요.
1: 오늘 무슨 일이세요?
0: 오늘 이따가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0: 예, 멀끔하게 하고 오느라. 네. 사실 더 피곤해요.
1: 좀 피곤해 보이시긴 하.
0: 너무 그래도, 피곤해.
1: 그래도 멋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자님한테 오랜만에 또 세수한 모습 보여줘서 생생함 내봤습니다. 자, 오늘 말끔하게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대장 바뀌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유 양도세. 마지막 키워드는 박성재 징역 25년입니다.
0: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대장 바뀌었다입니다.
0: SK하이닉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네. 보통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네, SK하이닉스 주가 어제 5% 급등하면서 30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와. 반면 삼성전자는 0.1% 정도 하락했는데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2,080조 원, 우선주를 제외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14조 원 정도 앞지르며 사상 처음 대장주에 등극했습니다.
0: 예, 이게 25년 7개월 만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잠시간 등락을 거듭했지만 2000년 11월 21일 이후론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약 25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역대급 인공지능 호황을 맞아 메모리에 집중한 SK하이닉스가 가전, 스마트폰 등 여러 업종을 아우르는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 예. 그런데 시중에서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제치면 네. 그게 우리 증시의 고점 신호다 뭐 이런 말이 좀 돌았어요.
1: 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9천선 무너졌는데요. 종가 전 거래일보다 0.69% 오른 9,114.5로 장 마감했습니다. 예. 자, 전 세계적인 AI 투자 열기에 지난 1년 삼성전자 주가는 490%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보다 2배 이상 폭등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삼성전자가 361조 원, SK하이닉스는 262조 원으로 삼성전자가 더 많습니다.
0: 예, 실적 대비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비싼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시스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나스닥 시총 1위에 오른 뒤 닷컴 거품이 꺼지고 증시가 폭락했는데 그때와 비슷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0: 안돼 퇴퇴퇴.
1: 네, 퇴퇴퇴. 다만 지금의 반도체 실적을 고려하면 그때와 단순 비교는 무리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경쟁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 나오고요. 다음 달 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면 시총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0: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유 양도세입니다.
0: 지난 주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1: 네, 김 실장은 먼저 코스피 9천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0: 예, 다만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이제 임금이 오르면 네.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죠.
1: 네,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진단하면서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정부가 부동산

0: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1: 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까지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들어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죠.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몇십억대도 세금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면 깎아준다며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냐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0: 예,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쏠리죠.
1: 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에 더해서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는 보호하면서도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데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부담 수준을 유지하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 중심으로 세부담을 높이는 차등 설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0: 예, 매입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쟁점이죠.
1: 네, 매입 등록 임대는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던 지적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현재는 기존 등록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주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이미 등록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약 6만 8천 호가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0: 예,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공급난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건데 예.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우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0에 가까우면 그 반대.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매물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월 30일 조사 이후 12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122.8을 기록했던 2021년 2월 셋째 주 이후 약 5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네. 말하면 전월세 수급 악화와 함께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박성재 징역 25년입니다.
0: 12.4 내란에 가담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네.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었고요. 이후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던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0: 예,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 말씀해 주시죠.
1: 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서 형법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는데요.
0: 예,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죠?
1: 그렇습니다. 따라서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0: 예, 박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어제 선고 후 박 전 장관 측은 사실 인정이나 법리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특검팀은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25년 만에 왕좌 교체입니다.
0: 아, 진짜 큰 역사의 한 줄입니다. 그죠?
1: 모두 다 이겨라.
0: 다 이겨라 그래 진짜.
1: 다 이겨라.
0: 정성희 님이 오늘 하이닉스는 오늘 한 주당 엄청 올랐네요.
1: 축하드립니다.
0: 저는 사실 없어요.
1: 아이고야.

0: 저도 없습니다.
1: 관련주가 있긴 해서. 어쨌든 예, 이진희 님이 오늘 30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희망이 부풀어 있는데.
0: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1: 예, 너무 큰 또 부푼 마음 때문에 또 큰 낙폭 큰 마음에
0: 아니 아니야.
1: 상처를
0: 화이팅,
1: 받을
0: 화이팅.
1: 수도 있으니까 밸런스 잘 지키자고요, 우리.
0: 마음을 다 잡고.
1: 예. 네. 양정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1: 목요일에 뵐게요. 퀸의 Everybody's Changing 띄워드리고 고민박사 화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사고 때문에 많이 밀리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도로 노고산 1터널 안에 사고 나면서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산 방향이고 의정부에서 노고산 1터널까지 9km 구간 정체가 심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방향은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10km가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정릉터널 부근에 사고가 났고 기름에서 성산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향은 지금 소통이 좋아졌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 양방향 지체인데 구리 쪽은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와 노량진 다시 강남권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1: 박사!
2: 박진!
1: 고민 모두 박사 라! 호환! 호환! 고민 박사 호환! 네! 좀 전까지 피곤하다고 하지 않았나?
2: 목이 안 돌아간다고.
1: 예, 목이 네. 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네. 초전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왓츠 업! 배우 진기주 씨부터 난리도 아니야. 상담실장 이수지 씨까지 최신 성대모사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허한나입니다.
1: 진기주 씨한테 사과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분이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실 것 같아요.
1: 왠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럴까요?
1: 왜냐면 또 대기업 출신이기도 하고.
2: 아, 또 회사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1: 네, 하셨기 때문에 루틴이 어떤지 몰라.
2: 그러면은 진기주 씨 사과드리고요. 저를 마음껏 놀리셔도 됩니다.
1: 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참교육이 이제 시리즈 이야기인데 그 안에 캐릭터 네. 진기주 씨가 하시는데 저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2: 아니, 너무.
1: 그 소리를 진짜 약간. 제재 하나도 안 걸고 예. 그냥 오픈해서 다 질러버리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2: 귀엽더라고요.
1: 뭔가 이 희열이 있더라.
2: 그러니까 나도 따라했지.
1: 저거. 그렇지, 그렇지.
2: 어, 저거 뭔가 재밌는데? 이렇게.
1: 근데 늘 소리 지르잖아요.
2: 제가요?
1: 고민 박사로 오셔가지고.
2: 아, 그러니까 이제 진기주 씨가 이걸 따라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
1: 아,
2: 네.
1: 안나 씨는. 새로 이제 또 연구적인 캐릭터나 뭐 성대모사 이런 게 있어요?
2: 아니 지금 진기주 씨 한 지가 엊그제인데 네. 뭘 또 연구를 해요?
1: 아니 이제 본인만의 또 캐릭터 만들 수도 있잖아.
2: 아유 그냥 일단 지금은 예, 진기주 씨로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1: 좋았어.
2: 예, 좀 홀드할게요.
1: 아 요거 좀 쓰고 네,
2: 홀드 좀
1: 쓰고 나서 예.
2: 근데 여기서밖에 안 썼어요.
1: 그래?
2: 예.
1: 딴 데서 좀 써요.
2: 쓸 데가
1: 네, 여기까지 예. 인터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고민 박살 화났나? 이제 여러분들 고민 박살내러 갑니다.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2: 여러분이 가진 고민들 저 화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 박살 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금문용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살 허한나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긴 고민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고민 하이패스에 소개된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1: 자, 긴 고민 바로 소화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2: 오늘은요, 닉네임 흥부자가 기가 막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Let's go!
3: 요즘 저에게는 썸남이 생겼는데요. 며칠 전에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0: 코인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내심 기대됐죠. 뭐야? 아, 성시경 노래 불러줄라 그러나? 아, 아니면은 멜로망스? 아, 혹시 그 태희 오빠 노래 불러주는 거 아니야? 얼굴이 딱 발라드 가수상인데 너무 기대돼.
1: 저 안나 씨, 제가 먼저 불러도 될까요?
0: 그럼요. 아니 뭐든 불러주세요. 예. 제가 막 코러스 막 제대로 넣어드릴게요.
1: 진짜요? 네. 네. 그렇다면은 59001 스타트 꾹.
0: 전주가 막 흘러 나오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인 겁니다. 뭐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명곡인 건 알지만 썸녀랑 단둘이 코너에 와서 맨 처음으로 부를 노래는 아니잖아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노래는 클라이막스로 향하기 시작했고.
2: 예, 오빤 강남 스타. 강남 스타. 오빤 강남 스타. 예.
0: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거 막 코러스를 넣게 되더라고요. 뭐 이때까지는 뭐 그래 뭐 흥이 좀 많은 사람인가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곡이었어요.
1: 제가 이 곡도 좀 좋아하거든요.

0: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1: 와, 태희 오빠는 진짜 이 시간에 저런 목이 가능한 건가요? 아, 대단하다 진짜.
2: 사연으로 하라고. 와.
1: 온 힘을 다해서 목에 핏대가 보일 정도로 열창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0: 사랑해. 아! 아! 아!
1: 잘 불러서 더 싫어. 잘 불러서. 남자가 코너에서 티어스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다음 곡은요. 이거 뭐야?
2: 이거 일어서야 되거든요. 자.
3: 이러다 미쳤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 내가 독한 나로 변했 내가
1: 저 숭아는 골반을 흔들면서 무화과래 안돼
2: 이제 코너인데 이쪽은 돼서
1: 안돼 무화과래 아브라카타브라까지 자기 혼자 마이크를 안 놓고 댄스 메들리를 선보이는데 아니, 내가 지금 썸남이랑 코너에 온 게 맞나 싶더라니까요. 테디, 안나씨, 이건 저를 이성으로 일도 안 본다는 뜻인 걸까요? 혹시 저 간접적으로 까인 걸까요?
2: 좀 과하긴 했죠, 이번에.
1: 와우.
2: 야, 설정이 좀 과하긴 했네. 사연 보내주신 흥부자가 기가 막혀님께 일단 위로와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저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 추임새
2: 네.
1: 부하거래.
2: 네.
1: 이거 하는 남자 처음 봤어.
2: 약간 섹시하게 하려고 욕심내고 막. 예. 자, 오늘 사연은요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갔어.
1: 아, 웃기다.
2: 그냥 노래방 아니에요.
1: 네네.
2: 예, 동네에 있는 그 오락실 노래방 같은 코인 노래방
1: 네.
2: 가서 썸남과 예, 발라드를 부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댄스, 락 뭐 이런 거 부릅니다. 간접적인 거절 신호인지 궁금하다는 사연이었어요.
1: 네.
2: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1: 이게 코인 노래방이 그럼 좀 작은 부스죠?
2: 그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크기가 큰 데가 있지만 그래도 코인 노래방 대부분 좁아.
1: 우리가 다니던 그런
2: 일반 노래방하고 달라요. 한 시간 넣어주는 노래방하고는 달라.
1: 네. 와, 골반을 흔들었다고요?
2: 네.
1: 하면서.
2: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1: 글쎄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2: 그 원래 행동은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하다.
1: 네, 맞아. 그 전의 행동도 궁금한데.
2: 전의 행동과 이어서 이게 붙여야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1: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또 이제 많은 그 여왕벌 언니들이 있거든요. 위에 이제 아는 여왕벌 언니들이 말하기로는 남자는 돈과 시간을 마음이 없는 여자에게 쓰지 않는다.
2: 정확하다, 정확해.
1: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늘 듣고 자랐기 때문에
2: 예.
1: 어쨌든 코너에 간 것도 이 노래를 선곡하고 보여준 것도
2: 그래 썸은 맞는데 확실히
1: 예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2: 그렇지
1: 예
2: 근데 그 이제 센스와 이제 취향의 결이 좀 맞아야 되는데 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아니 어떠세요 가수시고
2: 예.
1: 노래도 이제 주 무기니까
2: 예.
1: 뭔가 여자를 꼬시거나 썸녀를 만났을 때 노래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2: 아 저는 일단은 모쏠이 때 많이 했어 고등학교 때.
1: 그때도 노래 잘하셨어요?
2: 그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락 밴드 보컬이었으니까.
1: 아 맞다 맞다.
2: 그때 이제 뭐 K2 선배님 노래. 유리의 성 이런 거.
1: 제가 조금만.
2: 다시 만날 거야. 이 뒤에 바이브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었거든.
1: 아 이거는 괜찮지.
2: 그러니까 나는 발라드였어. 난 락 발라드였어.
1: 그래 그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티얼스 부르고.
2: 아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누가 흥이 많은 사람이 한 곡 부르면 네. 맞춰줄 수 있어. 네 이렇게 세 곡 연달아 간다? 그럼 나 잠깐 화장실 가요. 잠깐 화장실 가야 돼. 이거 다 맞추기 힘들어.
1: 이거 조금
2: 결이 맞아야 돼.
1: 좀 이기적이긴 하다. 세 곡을 다 불렀다고.
2: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좀 좋아요. 보겠습니다.
1: 9629님이 지금 썸남은 퀸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 지아리아이라
1: 아브라카다브라
2: 제가 이 취임새를 괜히 넣어가지고
1: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2: 그래요 그래요?
1: 너무 뻥 터졌어요.
2: 8330님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하는 그린라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다 오픈하는 거지. 나 사실 끼도 있어.
1: 나 이 정도인데
2: 나 사실 이렇게 웃겨. 유머러스하고 나 빼지 않아. 이렇게 좀 멋진 모습을 약간 결이 좀 다르지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1: 뽐내면서
2: 쉽지 않아.
1: 그러니까 아무리 이어도
2: 이게 친구여도
1: 오빠도 이잖아요.
2: 네.
1: 아무리 이어도
2: 그렇지. 내가 친구끼리 가도 오늘 좀 신나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못해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능인 거야.
1: 그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
0: 그렇지, 좋아하니까 보여주는 같아. 거지.
1: 윤정미님, 저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잘 부르고 흥이 많으면 오히려 반할 것
0: 그래.
1: 같은데요.
0: 이거 봐, 정미님하고는 결이 맞는 거야.
1: 정미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남자가.
0: 근데 잘 봐요. 사연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강남스타일 정도는 그냥 흥내는 정도잖아.
1: 분위기를 좀.
0: 근데 여기서 맞춰줬잖아. 옵, 옵, 옵, 옵, 옵, 옵. 이걸 해줬잖아. 그러니까 오, 오. 이 사람 내 사람인가?
1: 오오오안
0: 돼. 이걸 봉인 해제를 한 거지. 봉인 해제를 한 거지.
1: 아 얘도 좋아하는구나.
0: 아 좋아하는구나. 아 흥 있구나. 아. 그렇게 한 거지.
1: 근데 이게 막 강남새 부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는 또 미안해요.
0: 그렇지 사실.
1: 저 같은 내향 형도 미안하기 때문에.
0: 손을 한번 흔들어주지.
1: 템버린
0: 앉아서 말춤 비슷하긴 쳐주지.
1: 옹옹옹옹 이거
0: 그런 걸 해주지. 아 근데 요거를 이제 받아준 걸로.
1: 오해했을 수도 있을 거.
0: 오해했을 수도 있다. 정문주님은 그만큼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본인도 즐기세요. 함께 춤추다 보면 슬쩍 터치도 하고 그럼 더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요? 후후후. 문주님은 터치가 많이 그리우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신나는 곡 하면 그럴 수 있어. 발라드 하다가 약간 스킨십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1: 부담스러운데.
0: 아, 무거울 수 있어. 네. 근데 신나게 놀면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어깨동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1: 아 근데 저 같은 내향이 내향이는 좀 쉽지 않네요.
0: 저 같은 발라드도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1: 아브라카프타브라.
0: 저희의 판단으로는 일단 요거는 이제 거절은 아니고.
1: 아니다.
0: 그렇죠.
1: 그럼요.
0: 긍정의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플러팅이 성공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본인의 매력을 뽐내는 거다.
1: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도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린라이트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마음에 있다.
0: 마음에 있다.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남자는 괜찮은 남자라고 봅니다.
1: 어 왜요 왜요?
0: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흥을 이 여자의 즐거움을 위해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용기와 이 정도 행동력이면 어떤 일을 하든 쭈뼛쭈뼛 되는 것보단 저는 훨씬 더 발전적인 남자다.
1: 근데 전 좀 삐뚤게 보일 것 같아요.
0: 그래? 너무 잘 노는 것처럼?
1: 그러니까 약간 나는 널 앉혀놓고 나 혼자 흥이 나도 된다라는 남자 같아.
0: 에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지.
1: 약간 삐뚤게 생각이 들어.
0: 아니지 둘이 같이 갔는데.
1: 그런가요?
0: 해줬잖아요.
1: 그치 아, 그래요.
0: 해줬잖아. 아마 쟈니 난
1: 예!
0: 그래 이거 네. 마이크 넘겼을 거야.
1: 맞아 맞아.
0: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결혼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긴 고민 이제 해결을 했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이어서 고민 하이패스를 갈 텐데 네. 저희가 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금 달라졌네요.
0: 예, 안나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방금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안 놓고 댄스 메들리를 선보인 썸남 사연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하이패스 주제는요. 내가 만난 노래방 빌런입니다. 와 빨리 노래 부르려고 우선 예약만 하는 친구 또 원하지 않는 추임새를 오오오 넣는 부장님까지 사연 보내주시면요 노래방 빌런 대처법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0: 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1: 한번 해볼게요.
0: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계속 보내주십시오. 고민 하이패스
1: 오빠 중간에 추임새 안 넣을 거죠?
0: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올게요.

0: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왔습니다.
1: 자꾸 해.
0: 아, 미안합니다. 자, 고민 박사와 안나 씨와 함께 노래방 빌런들 좀 있네요 보니까. 네,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고민 하이패스 시작합니다.
1: 박지영님, 회사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배가 자꾸 노래에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직원들이 재밌다고 호응하면은 막 더 좋아서 부르는데 퇴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야말로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0: 아, 이거 모르겠다.
1: 아닌가?
0: 진짜
1: 장난하는 건가?
0: 아, 이거 뭐 근데 노래 자체가 이제 세레나데면 괜찮은데 이런 거 있잖아, 막 담배 가게 아가씨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 동네 안나는 뭐
1: 담배를 판다네 이렇게
0: 담배를 파는 뭐 안나가 있었는데 이거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와 웃는데 좀
1: 아, 그런 식으로
0: 그럴 수 있잖아.
1: 아, 근데 그게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0: 아, 그래?
1: 놀리고 막 끼앙끼앙 하는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
0: 사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1: 그래서 계속 지금 추임새
0: 신나는 노래 하는 거 추임새 넣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뭐 표현할 때 그냥 시원하게 용기 낼 바에는 이렇게 그냥 딱 하는 게 저는 좋아요.
1: 그래.
0: 저는 제 취향이에요.
1: 제가 이제 지영 씨 아 이거 방법이 딱 나왔다 생각.
0: 근데 싫어하는 분이면은 좀 불편하긴 하겠다.
1: 퇴치 방법.
0: 어.
1: 사귀라.
0: 진짜로? 남의 고민이라고 막 던지네. 못 사귀겠다고 싫다잖아요 지금.
1: 사귀는 순간 그건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제가
0: 좋아하지 않은 선배라잖아.
1: 좋아하지 않은. 네,
0: 좋아하지 않은 선배. 이거는 근데
1: 죄송해요. 네.
0: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이건 저희 해결 못할 것 같은데.
1: 아, 노래방을 가지 말지 뭐.
0: 좀 알려주세요. 밖에서도 좀 답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1: 저는 그럼 이거 그냥 노래방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
1: 저는
0: 제 이름 자꾸 넣을 거면 안 가요 이렇게?
1: 아니 그렇게 안 하지만 아, 안나 씨 노래방 가자 이러면 아, 저 안 갈래요. 안 갈래 하다가 누가 물어보겠지? 안나 씨 요즘 노래방 같이 안 가.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0: 그럼 일단은 회사 팀워크는 진짜 엉망이 되겠네요.
1: 일만 잘하면 되지. 팀워크에 무슨 상관. 팀워크 챙기다가 일 못해요.
0: 어렵다. 어려워. 예, 이거 그냥 사실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어. 잠깐이니까.
1: 우는 거 어때요?
0: 잠깐. 아예 울면 부르기 진짜 이상해지고.
1: 노래 부르면 안나를 만나고 하면 울어.
0: 아니야. 아예 잠깐이니까 좀 참고 넘겨봐요. 예, 그거
1: 화이팅입니다.
0: 마음이잖아. 마음.
1: 화이팅.
0: 날 챙기는 마음이다 생각하고 넘기십시오. 훙. 예. 김태경님이 제 친구는 자기 노래 부를 때 항상 호응을 해주길 바라요. 자기 노래 부를 때는 아무도 화장실 못 가고 노래방 책 보면서 노래 선곡도 못해요. 댄스곡 부를 때는 같이 춤춰야 하고요. 발라드 부를 때는 손 들고 왔다 갔다 흔들어줘야 돼요. 친구 안 만나면 되지 않나?
1: 아,
0: 미안합니다. 아, 너무 차갑죠. 근데 친구는 나는 그래도 된다고 봐.
1: 아니 근데 뭔데?
0: 그러니까
1: 친구가 뭔데 왜 직장 상사도 아니고.
0: 근데 또 이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나 좀 해주면 안 돼? 나 노래할 때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또 하면은 마음 약해가지고 알았다. 있어줄게 있어줄게. 하는데 이게 계속 피곤한 거야.
1: 그러니까 뭐 화장실 안 가는 건 난 그럴 수 있다고 쳐.
0: 아, 그건 그럴 수 있어.
1: 근데 노래방 책 보면서 노래 선곡도 못 하는 거. 이거는 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0: 그렇지.
1: 아니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아, 노래방 책 보면서 내 다음 노래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심지어 요새는 이제 노래방 책도 안 봐요. 그 화면에다가 리모컨 쏴가지고 차트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노래 하는 도중에도 찾고 있는데.
1: 맞아.
0: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1: 예.
0: 근데 뭐 친구니까 너무 힘들면 좀 자유롭게 가자.
1: 아, 너 왜 그래? 나도 내 노래 찾는

0: 건데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1: 그렇게 해야지 뭐. 친구는 사실 불편하면 잠깐 안 만나야 돼요.
0: 막 너가 좀 우리 지금은 좀 떨어져 있자.
1: 친구니까. 친구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0: 아 노나리님이 이런 제보가 많대요. 내가 예약했는데 아는 노래라면서 후렴구마다 뺏어가는 빌런. 친구는 메인 보컬, 저는 서브 보컬이 돼버립니다.
1: 이런 제보 많지.
0: 와 이거 좀
1: 왜냐면
0: 나 뭔지 알아 이거.
1: 당시에 핫한 노래들은 정해져 있거든. 누가 먼저 선곡하느냐에 걸려 있거든.
0: 그리고 갑자기 얘가 순서를 어느 날은 너가 먼저 부르래. 알고 봤더니 그 마이크 오는 순서가 싸비가 자기야.
1: 아 그렇지. 그것까지 외우고 있어. 원래 파트 파트 불러야 돼. 8마디 불러야 되는데
0: 어쩐지 나보고 먼저 부르라더니
1: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요?
0: 뭐예요?
1: 내가 먼저 계산해가지고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파트가 좋은 파트야. 계산 잘못해가지고
0: 내가 잘못했어.
1: 아 이러면 나를 탓할 수도 없고
0: 내 또 부르고 싶은데 노래 두 번 부를 수 없잖아.
1: 그래서 기다려
0: 노래를.
1: 또 2절에는 내가 해야지 하고 이번엔 네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또 파트. 그러면
0: 또 사비가 친구가 불러.
1: 그렇지. 후렴을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계속 부르게 될 거야. 아 요거 이런 제보 많은데 요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이거 퇴치 어떻게 해야 돼요?
1: 이거 진짜 퇴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0: 아 그냥 나는 아 이 노래 내가 부를 거야 이렇게 할 거야.
1: 근데 사실 이게 친구끼리 가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야 이거 같은 거 두 번 부르자.
0: 아 그냥 차라리
1: 너 한 번 부르고 나 한 번 부르자.
0: 아 근데 이게 가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친구들이 가서 야 같은 노래 두 번 부르자 그럼 굳이?
1: 그러면 아니면 1절 네가 부르고 2절 내가 부를게.
0: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1: 그 정도로만 나눠서 확실히 그렇지. 부르는 게 나아.
0: 이거는 아예 처음에 전주 나올 때 박아야 돼요.
1: 그래.
0: 내가 1절 내가 1절.
1: 너도 부르고 싶어? 나 1절 할 테니까 너 2절 해.
0: 2절 해.
1: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후렴 다 뺏긴다.
0: 다 뺏겨요. 이거 욕심 있는 친구들은 네, 다 뺏겨요.
1: 네. 마이크 없이도 나보다 소리 큰 사람들 많단 말이야.
0: 오빠 아니에요?
1: 그 나야. 나야 나한테 걸리지 마.
0: 오빠 완전 빌런이야.
1: 난 안 부르지. 난
0: 아니
1: 안 부르는데.
0: 마이크 없이 오빠 노래는 불렀는데 남자끼리 갔어. 만약에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야. 가는데 오빠가 막 옆에서 그냥 따라 부르는데
1: 내가
0: 목소리 더 크고 더 잘 불러.
1: 근데 저는 가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코러스를 화음을 더 크게 해. 그래서 내가 노래 잘하는 게 너무 티나. 그렇게 이제.
0: 그러면 진짜 오빠 친구들 사이에서 빌런이에요. 그러면은.
1: 뭐 친구들끼리 빌런이면 어때요? 빌런이 나? 빌런이 너 얘 시선 많이 받아?
0: 그건 그래. 그건
1: 어차피
0: 그래.
1: 나 지금 뭐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할 텐데 그렇지. 빌런이나 하지 뭐.
0: 이제 여자들이 다 오빠 보면서 와 이렇게 하지.
1: 자 그렇게 하십시오. 아 재밌네요. 노래방 이야기 하니까 재밌네.
0: 재밌네.
1: 역시 노래방이 민족이에요.
0: 공감대가 있어요.
1: 공감대가 다 있어. 네. 다 다녀봐가지고. 고민 사연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모두 쏘겠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아,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 박사 안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8467번님이 제 친구 중에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노래 못 부르면 그냥 취소 눌러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듣기 싫다고요.
5: 아, 요거 내가 봤을 때는
3: 찐친이다 이건.
5: 웃음 욕심. 웃음 욕심.
3: 웃음 욕심.
5: 예, 요게 몇 번 이거 딱 끊어버리니까 친구들이 웃기잖아. 자지러졌던 거야.
3: 이게 사람 한 명 죽이면서 여러 명 웃기는 좀 못된 개그잖아요.
5: 좀 나쁜 스킬이긴 하죠.
3: 나쁜 스킬이긴 예, 하잖아.
5: 찐친은 가능.
3: 공감은 되니까.
5: 예, 예.
3: 나도 끄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으니까.
5: 다들 듣기 싫었거든.

0: 네. 그랬지. 근데 그걸 바로 딱 누르는 그 과감함이 뭐야 얘.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나쁜 개그지.
1: 나쁜 개그.
0: 한 사람이 많이 네. 아프잖아요.
1: 네. 깡깡.
0: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안나 씨와 함께 코너가 세 단장한대요.
1: 아, 진짜요? 네. 오, 너무 기대가 돼요.
0: 기대가 돼. 네. 우리 새로운 또 PD들이 우리 민경, 민영, 투민이 어떻게 꾸밀지. 저희도 몰라요 아직. 저희 회의한테 안 부르더라.
1: 아 근데 만약에 갔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나요?
0: 여러분 해복 굿데이. 모르겠어.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 청취자 한 분께 방송 전에 커피 쿠폰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오프닝을 시작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3874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도 못 참고요. 벌레도 무서워서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무렵 날씨에 청량함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그동안 괜히 싫어했나 봐요, 여름을. 싫어하던 여름을 좋아하게 됐다. 이야, 참 반가운 일이죠. 아직 살면서